0: 왕이 명하노니? 갖다 버려.
1: 네, 전하.
0: 왕이 명하노니?
2: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어? 아니, 아까 그 악당 아저씨?
2: 에이, 악당 아저씨라니. 나 대마왕 크크야. 왕보다 더 위대한 대마왕.
0: 에? 그런 게 어딨어요?
2: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대마왕이 친구들에게 명하노니. 친구들은 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0: 그럼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2: 왕은 당장 대마왕이 마신 물을 한 잔 떠오르.
0: 네, 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마왕님.
3: 뭐야, 나도 모르게 대마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이 참.
4: 맛이 참 좋구나.
2: 아유, 근데 날이 왜 이렇게 덥냐? 대마왕이 왕에게 명하노니 부채질 실시.
0: 네, 대마왕님.
2: 에이, 약하다 약해. 더 강하게. 강풍
0: 회전!
3: 뭐야, 내가 어쩌다 이런 마법에 걸린 거지? 저 대마왕인지 뭔지 자기가 모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5: 그 순간 왕순이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지.
0: 너 도둑.
3: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내 멋대로 왕처럼 굴었을 때 친구들도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야.
6: 최효진, 너도 내 말을 안 듣겠단 거야?
3: 친구들아, 미안해!
2: 후회도 늦었다, 왕순아. 아우, 심심하다. 산책이나 나가볼까? 자, 그럼 나를 따라오거라. 흥!

0: 어이 왕, 너 지금 꾀부리니? 안 되겠구만. 대마왕이 명하노니 토끼띠 될 뻔 세세!
1: 세세! 깜짝! 깜짝! 깜짝! 깜짝! 깜짝!

0: 도와주러 왔구나.
1: 응, 왕순아, 우리에게 맡기고 피해 있어.
0: 고마워 요정들.
2: 날 또 방해하다니 딩동댕 삼총사. 하, 하지만

0: 삼총사 코끼리 꼬 10바퀴 실시!
1: 실시!
2: 정신 차려 요정들! 어? 대마왕 크크, 그 사악한 마법을 끝장내주마! 받아라! 딩딩! 동동!
1: 딩딩!
0: 대마왕의 명화동이! 하지마! 잠깐만 멈춰봐! 대마왕이 명하노니 오늘은 여기까지!

0: 왕순아, 괜찮아?
1: 응. 나 이제 친구들한테 왕처럼 굴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았거든.
2: 그래, 왕순아. 앞으로 친구들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0: 약속!
3: 기둥의 사속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6: 우리란 누구?
3: 기둥의 사속사!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크롱. 크롱.
4: 어?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2: 크롱.
4: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2: 크롱, 크롱.
5: 버튼도 눌러봐.
2: 크롱.
6: 최고야.
2: 크랑 크랑.
1: 나도 선물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2: 크랑 크랑 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2: 크랑.
3: 크랑,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전부야.
1: 그러니 최고랍니다.
2: 우와,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노래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쉬어.
3: 크롱.
4: 다음 날이 됐어요.
5: 깼어.
3: 크롱.
5: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3: 크롱.
2: 다 나은 거야?
3: 크롱.
2: 다행이다.
0: 걱정했어.
2: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6: 좋아.
2: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3: 크롱. 어?
2: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4: 크롱, 뭘 그린 거예요?
7: 재밌었다.
3: 어?
5: 안녕.
7: 무슨 일이야?
5: 크롱 힘내.
3: 크롱.
7: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8: 애들은 천재야.
7: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3: 크랑.
7: 괜찮을 거야.
5: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7: 왜 저러지?
5: 몰라.
4: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3: 크랑.
2: 자, 여기 있어.
3: 크랑.
2: 그 색깔밖에 없는데.
3: 크랑.
2: 뭘 만들려고?
3: 크랑.
2: 어?

0: 그럼? 뭐해? 어? 잠꼬댄가? 무슨 소리지? 어?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1: 크롱!
0: 뭐하고 있었어?
1: 크롱, 크롱.
0: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1: 크롱, 크롱.
0: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1: 응가, 크롱, 크롱. 응가, 응가.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2: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3: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4: 난 털씨.
5: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2: 뭐 하려는 거지?
0: 얘들아!
2: 크롱아!
0: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2: 그게 뭐야?
3: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0: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3: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0: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6: 그래.

0: 뭐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1: 응.
0: 어서 가자.
2: 그럼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그러면 괜찮을까? 서두르자.
3: 괜찮아?
4: 맞지, 그랑크루라.
0: 정말 엉망이 됐네.
4: 그랑크루라.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5: 저건. 그롱, 여기 찾았어.
4: 그랑?
5: 이거야.
4: 그랑크루라.
0: 누구 선물인데?
4: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이건.
5: 우와.
0: 귀엽다. 정말.
4: 크랑, 크랑.
6: 그롱이 만든 거야?
4: 크랑, 크랑.
0: 나랑 똑같이 생겼네.
6: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랑, 크랑.
2: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7: 고마워, 크랑.
6: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4: 크랑, 크랑, 크랑.
6: 어, 여기 있다고?
4: 어? 크랑, 크랑.
6: 이게 왜 이러지?
0: 크랑, 크랑.

0: 걱정 마, 그럼.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1: 맞아!
0: 이것도 찾았어.
2: 크랑.
0: 크랑 노래하게.
2: 크랑크랑. 크랑크랑.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멋지다.
0: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0: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0: 크롱 크롱 크롱.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1: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2: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2: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2: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3: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2: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4: 물고기가 엄청 많네.
5: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6: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3: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6: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유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6: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6: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3: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예!
7: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리여 이모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드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7: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1: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6: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5: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0: 야, 만세! 만세!
8: 오, 상어당!
0: 아기 상어도 있어!
1: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9: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5: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0: 아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쏴.
1: 저게

0: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보보, 두더지들이에요!
4: 보보세요!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던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포키몬 변신 완료!
8: 마이티몬 변신 완료!
9: 레이몬 변신 완료!
10: 스케몬 변신 완료!
2: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나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커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도더지들도 고사해.
3: 아마타면 큰일 날 뻔했어.
0: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

0: 이건 어떻게 됐지?
1: 이거 찾는 거야?
0: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2: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오늘은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코딩을 통해서요. 근데 저는 코딩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AI와 함께라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비한 바이브 코딩의 세계를 알려주실 박진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에게 바이브 코딩을 알려줄 박진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먼저 바이브가 뭘까요?
0: 바이브, 저는 약간 춤, 동작, 네? 나의 바이브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데요.
1: 네, 맞아요. 느낌, 직관, 느낌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딩하지 않아도

0: 말로만 AI한테 이런 분위기의 웹사이트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AI에게 잘 명령할 줄만 알면 원하는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1: 와, 그럼 코딩을 배우는 방식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우리 뭐 해볼 건가요?
0: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챗GPT랑 같이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친구들 챗GPT를 켜볼게요.
1: 네.
0: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 블록으로 된 초록색 숲이 배경이고, 곳곳에 귀여운 나무들이 있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모자를 쓴 귀여운 탐험가야. 방향키를 누르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화면 위에는 게임 제목이 보이고 점수판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 밝고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줘. 마치 내가 친구한테 이 게임을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1: 이야,
0: 어때요?
1: 뭔가 지금 막 만들어지네요.
0: 네, 빼곡하게 코드가 쓰여지는 게 보이죠?
1: 네네.
0: 네.
1: 아, 코딩을 지금 막 해주고 있는 거군요. 우와,
0: 맞습니다.
1: 신기하다.
0: 우리는 그냥 자연어로 입력만 했을 뿐인데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원래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일종의 언어 같은 거라서 새로운 언어, 영어를 공부하듯이 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코딩이 어렵다고 했던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어린이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1: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좀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그러면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때요?
1: 아,
0: 와.
1: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0: 네.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블록스 보물찾기라는 제목이 보이고, 앞에
1: 네.
0: 점수판도 보이죠.
1: 네.
0: 그리고 어때요? 귀여운 탐험가 캐릭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1: 아, 정말 하찮네요. 아, 정말. 아, 귀엽단 뜻입니다, 정말.
0: 네.
1: 긍정적. 아, 근데 약간 종이처럼 만들어서 보셨어요? 방향 바꿀 때막 뒤집어요.
0: 네. AI가 저절로 만들어준
1: 와.
0: 거예요. 너무
1: 귀여워,
0: 귀엽죠?
1: 네.
0: 네. 여기 지금 주룩주룩 써있는 이 코드들,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록스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친구예요.
1: 그쵸.
0: 여기 스타일이라고 보이는 CSS라는 친구는 우리가 초록색 숲이 배경이야. 그
1: 네.
0: 다음에 귀여운 탐험가를 만들어줘. 했을 때 색깔, 모양, 그런 걸
1: 맞습니다.
0: 표현하는.
1: 말 그대로 디자인을 좀 관장해주는 친구죠.
0: 맞아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탐험가가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세 가지 친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든 이 게임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우리가 이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데 이세 가지 언어를 다 알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우리가 동시에 할수 있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AI로 작업물에 대해서 설명만 잘하면 코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대로 이 게임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유지보수를 해볼 건가요?
0: 지금 우리가 먼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1: 네.
0: 게임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게임을 보석 줍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1: 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는
0: 네,
1: 차례군요. 좋습니다.
0: 맞아요.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모두 다 고쳐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뭐를 추가해줘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집어서 설명을 하면 거기만 싹 바꿔준다는 거군요. 오,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선생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좋아, 이제 보석을 추가해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화면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 좋겠어. 그리고 탐험가가 이 보석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야.
1: 이야.
0: 네. 기존 숲 배경과 탐험가 움직임은 그대로 두고,
1: 그대로 두고.
0: 네. 보석 생성, 충돌, 점수 증가만 자연스럽게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 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네요, 지금.
0: 네, 맞습니다. 와, 어때요? 보석이
1: 아니,
0: 생겼죠?
1: 근데 보석 개수가 계속 고정돼 있네요.
0: 아, 네.
1: 두더지 잡기처럼.
0: 네.
1: 먹으면 하나씩 새로 생기네. 이제는 조금
0: 진짜요?
1: 해범직한 게임이 된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저
0: 네.
1: 보석을 좀 줍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여볼 마음이 생겼어요.
0: 네.
1: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좀더 해보면 좋겠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초록색 슬라임 괴물을 한번 추가해보고 싶어요.
1: 네.
0: 그리고 별사탕 풍선을 쏘면, 네, 그 슬라임 괴물이 사라지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그러면 슬라임이랑 캐릭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0: 네, 게임 오버라고 뜨고 게임이 중단됩니다.
1: 바로 끝나는 거군요.
0: 네.
1: 아, 그래서 슬라임을 공격해서 없앨 수 있게끔 별사탕으로.
0: 네.
1: 이제 점점
0: 좀
1: 진짜 게임이
0: 재밌겠죠?
1: 되어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좋습니다.
0: 이번에는 두 가지를 추가해줘. 첫 번째, 오른쪽에서 귀여운 초록색 슬라임이 계속 나오게 해. 슬라임이 탐험가에게 닿으면 화면 가운데에서 게임 오버라고 떠야 돼. 그리고 게임이 멈추는 거야.
1: 네.
0: 두 번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탐험가가 별사탕을 발사할 수 있게 해줘. 별사탕이 슬라임에 닿으면 슬라임이 사라지고 점수가 1점 올라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1: 근데 이제 좀 쫄깃해지는데요, 게임이?
0: 네. 나왔어요. 자, 볼까요?
1: 아, 슬라임 너무 귀여워. 어떡해.
0: 별사탕 풍선이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1: 아,
0: 네.
1: 슬라임을 잡아도 점수가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보석을 먹어도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보석 5개를 다 모으면 화면에 큼직하게 성공이라고 나오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보석 5개를 다 모으면 화면 가운데에 미션 성공이라고 큼직하게 떴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공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1: 좋습니다.
0: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보석을 먹고, 네. 또 보석을 먹고,
1: 네.
0: 이제 두개 먹었죠? 오, 어때요? 네.
1: 진짜 딱 5개 먹으니까
0: 네.
1: 미션 성공이죠.
0: 맞아요. 알아서 보석 점수와 슬라임 처치 점수를 구분해서 미션 성공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어요.
1: 똑똑합니다. 똑똑해.
0: 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게임의 캐릭터, 그런 배경 같은 걸 만들었어요.
1: 네.
0: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석을 추가했죠.
1: 맞습니다.
0: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1: 슬라임을 추가했죠.
0: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친구들도 바이브 코딩을 할때 한꺼번에 많은 걸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요청을 주면 AI의 결과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슬라임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게임은 그대로 두고 슬라임을 분홍색으로 바꿔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1: 빨라졌어.
0: 더 귀엽지
1: 아, 이제
0: 않아요?
1: 완전
0: 이렇게
1: 긴장감
0: 나오죠?
1: 짜증인데? 이제는 정말 쫄깃한 게임이 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범 씨가 한번 직접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1: 좋습니다.
0: 네.
1: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해볼게요.
0: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못 나온다. 아! 아니 생각보다.
0: 네.
1: 생각보다 너무 슬라임에 집중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0: 네.
1: 하지만 우리는 보석 먹는 게임이니까 보석을 빨리 먹으면 이긴다는 거.
0: 네. 미션 성공. 네, 잘하셨어요.
1: 와, 근데 바이브 코딩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었는데,
0: 네.
1: 직접 제가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몸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0: 네.
1: 매력적인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렇죠.
0: 바이브 코딩 네 가지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그리고 두 번째, 코딩하지 말고 결과를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 하나씩 만들기.
1: 한 단계 한
0: 네.
1: 단계.
0: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기.
1: 수정도 하나씩 만드는 것도
0: 맞습니다.
1: 한 단계씩.
0: 맞아요.
1: 아, 이게 또 중요한 거군요.
0: 네.
1: 친구들이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이 해봤던 게임에서 봤던 요소를 직접 추가해도 좋을 것
0: 맞아요.
1: 같고요.
0: 네.
1: 친구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같이 업그레이드라는 경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동네의 악몽.
1: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버블.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철용사세요.
3: 이 황금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브리바디 세 누구?
4: 화피공주! 화피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3: 와,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을 이뤄야.
5: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그루드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3: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6: 레드! 레드 최고!
7: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8: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9: 급식은 지겨워.
3: 맛있는 거 먹고 싶다.
10: 와,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9: 와, 제발 한 입만.
5: 나도 먹어볼래. 나도.
3: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2: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8: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뭐야, 레드.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0: 아니.
2: 안돼. 내 피부가.
3: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나.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4: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5: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4: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6: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7: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4: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어? 얼른 나와!
6: 어? 왜? 아빠는? 어? 글쎄, 어디 가신 거야?
7: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6: 그게 무슨...
5: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4: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랩다이아?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0: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1: 쉿! 빌레타야?

Ready, ready, ready.

0: 아무리 없애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예, 전화기 불빛. 이거 늦게 왔으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심해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0: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라!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0: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프리즘!

0: 이게 뭐지?
1: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0: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1: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0: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0: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3: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1: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3: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0: 잠이 안 올 것 같아.
1: 내일 보자.
0: 안녕.
3: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공주님,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라니요.
1: 아니, 뭐야? 갑자기 이래. 괜찮아.
2: 잔소리가 뭐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0: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 아버지.
0: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2: 네, 조금만님.
3: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4: 희마,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5: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6: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가 더 필요해.
5: 두 사랑이 이게 진짜.
7: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와.

0: 사람이 괜찮은 건가?
1: 방금 사랑이 목소리 같은데?
2: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3: 이제 암흑보사군
4: 우리까지!
0: 안 돼! 제발!
5: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6: 알았지?

0: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지?
1: 시아나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0: 나무꽃의 반짝. 나무꽃의 꽃꽃꽃. 말도 안 돼. 내 나무꽃은.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날 꺼내줘!
2: 네, 번개대장님.
3: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2: 예? 둘 다요?
3: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2: 이런...

0: 희망! 노희망! 아, 대체 어디를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버섯인 모든 모양과.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야!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0: 최고십니다.
5: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4: 반쪽.
5: 나머지 반쪽도.
1: 안 돼! 어? 절대 안 돼!
5: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1: 어, 멈춰!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3: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1: 하이!
4: 도초가 마왕님! 더 정신 차리시지요!
1: 아, 나 끌고 있어. 노사랑! 언니 최고!
5: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0: 좋아! 꼬마들 재롱잔치 버디 잔치.
1: 아, 어쩌지? 아, 근데 언니, 태권도 대회는 어쩌고? 아, 나 그 머리핀 때문에. 아, 미안해, 언니. 이 행운의 머리핀, 언니가 태권도 대회 때마다 챙기는 거.
2: 아니야, 너 가져. 보니까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

0: 그만해서 안 보였네.
1: 사랑했던 시간도 이제 바이바이.
2: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3: 잘 잤다. 뭐야.

0: 슈퍼 그나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겸에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번개네, 나 아무 보석.
4: 그만 울어, 노사랑.
5: 어우, 시끄러워. 어우,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0: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0: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왕의 대결이군.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검 대 암흑 보석검.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5: 번개.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6: 어, 안 돼! 쏴!
2: 여긴 어디지?
0: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2: 암흑 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맨.

0: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0: 얘들아, 공개. 야, 어디 갔지?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크대마왕이야!
0: 그래, 슈퍼 조그마왕. 암흑 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 마, 판기맨! 암흑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번개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 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얘네야. 아빠를 잘 못한다니.
0: 아, 아버지.
2: 7만이
1: 울지마, 번개맨. 잘 느낄 때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갔어!
1: 오늘 많이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2: 예?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스, 일단 도망가자. 아무것도 지나 못 봐라. 지하본부가 아니잖아!

0: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신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0: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3: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2: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4: 네.
2: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5: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려고요.
2: 아, 어쨌든 그 암은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5: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2: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1: 장난.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어본 보러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4: 알지?
5: 말했지?
4: 신나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우와!

0: 나 안 훔쳤지.
1: 신발도 안 훔쳤지.
2: 아니, 신발도 훔쳤어?
0: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
1: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3: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4: 아, 그거 이거. 아.
5: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3: 정확히 말하면 개미니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4: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키는 걸 보면요.

0: 이 소리 그리웠다.
1: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0: 난 항상 궁금했다.
1: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0: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1: 나도 좋아해.
2: 우와, 등 좀 크다. 고마워, 사랑아.
0: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3: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1: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0: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1: 어.
0: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2: 불러줄게. 고마 받아 적어 있어.
0: 네?
2: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0: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2: 토리은행 예금주 전정국이 718021-
3: 여보.
2: 자, 병원에서 뭐라 카던겨?
3: 다 늙어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2: 아휴,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3: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2: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속자도 못 써본 사람을.
3: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4: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랄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0: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4: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2: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4: 아하하, 그렇죠, 사돈 어른.
5: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2: 자.
6: 어머니.
2: 오야, 내 새끼.
6: 나 다음 책 읽어줘.
2: 책?
0: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6: 쉬어, 할머니가.
2: 할매가 차 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나.
4: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2: 끝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다.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매한테 와봐라. 까자 사무라. 알았제?
0: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4: 아유, 사돈 어른 통 한번 크시네요.
2: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 카제?
3: 뭐 별거 없대요.
2: 근데 갑자기 화단을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3: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지.
2: 휘,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3: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니까나.
2: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3: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2: 배울게요.
3: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2: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3: 기특해요. 당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2: 나는 이 영감쟁이야. 징그럽게 와 이라노.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먹고 당신 누나.
3: 아니다.
2: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0: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2: 사돈
4: 어른 아니세요?
3: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카더니 일찍 왔네.
2: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같이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라 눈 감아 삐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3: 옥길씨.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4: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3: 그 꽃 이름은요?
2: 자존심. 그까짓 거.
4: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2: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디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

0: 한글 배우러요. 내가 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1: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2: 네!
1: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0: 나, 즈, 나?
3: 날 사랑해요.
0: 달.
3: 그 꽃 이름은요. 낮 달맞이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0: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포리세탁소도 달링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기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4: 오, 저거 내 버스네.
0: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4: 손
0: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 지옥길. 그래 나는 지옥길.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5: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6: 어? 회장님. 회장님.
0: 수강 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5: 인정하기 싫지만 뭔데?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0: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직업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에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5: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 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0: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5: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0: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서.
5: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0: 예 고두리 회원님.
5: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7: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0: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7: 자, 다음 5페이지. 예.

0: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1: 어? 내보고 용기를 내라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0: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1: 살리고 싶지.
0: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1: 아, 돈! 정신이 많은 돈!
0: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곳간을 털자!
1: 곳간을 털자!
0: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1: 뽑아오자!
0: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1: 긁어오자!
2: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우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3: 오늘 프리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4: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2: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0: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라 민감하시니까.
2: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5: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1: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5: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2: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1: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둘이 회원님이 내 대신 좀...
3: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5: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0: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2: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0: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2: 그게 웃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0: 다행이죠, 뭐.
2: 차 지하 3층에 되셨죠, 부장님?
6: 어? 맞네요. 응? 고두리 부장님.
0: 김구일 대리?
6: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0: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2: 뭐야, 둘이 친한가?
6: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0: 인연이 좀 있어서.
6: 어쩐지 PPT 퀄리티가.
0: 그럼 간다.
6: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부장님도 아시잖아요.
2: 저기요, 님이 뭔데?
7: 선생님.
1: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6: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0: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1: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0: 선생님, 제가 설명을...
2: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1: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인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2: 옥길쌤! 쌤!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수용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테이프를 이쯤에 뒀을 텐데.
1: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그기,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3: 아,
2: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4: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5: 빵꾸 나갔다 언니. 하루 종일 닦았었노.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2: 바쁜갑지.
5: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일심이 뭘까?
2: 인자 안 올끼다.
5: 와.
2: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5: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저 언니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4: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6: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7: 아,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6: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4: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계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4: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8: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4: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9: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10: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4: 4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6: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아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0: 클럽 드 루아지아.
1: 수예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2: 아니요.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1: 누구? 둘이 회원님!
3: 갱년기 극복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1: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두리씨 만들어준 거잖아.
2: 어머, 두리씨.
3: 그리고 한코 손에 쥔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1: 저건 내가 야유에 써준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두리 회원님, 이거 봐봐요. 보색 양도리.
3: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4: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3: 누군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5: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6: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7: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6: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5: 말이 되나? 취미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6: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8: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6: 왜죠?
8: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세 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6: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에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8: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 좀 신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앞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6: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8: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6: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5: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9: 어머, 강 이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6: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 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 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8: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6: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1: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6: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1: 자,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워 금방.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재밌겠다.
1: 와, 아, 신난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하자.
0: 나도 신난다. 빨리 찾아보자.
2: 어? 왜 형아?
3: 혁명이야.
2: 청교도 혁명?
3: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거지?
2: 한번 알아보자.
3: 그래.
4: 여러분 보십시오. 찰스 왕이 이렇게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5: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6: 시간을 달리는 청교도 혁명 이야기. 1625년.
2: 뭐? 찰스 왕이 잘못을 많이 했다고?
5: 빨리 가봅시다.
2: 어?
5: 야, 같이 가.
3: 여긴 어디야?
7: 어, 그러게.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야?
8: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인데요.
9: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고요.
2: 오?
6: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시간?
8: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거네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2: 오.
6: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6: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야!
2: 이야, 신기하다.
8: 신기하죠?
5: 이야.
6: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게 뭐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6: 영국은 의회가 있는 나라인데요.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이것에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하면서

0: 의원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구나.
2: 저 때는 잉글랜드 왕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으면서.
1: 엘리자베스 1세?
3: 어? 너희도 엘리자베스 1세를 알아?
1: 네.
2: 아무튼 잘 됐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왕을 물려받아 두 나라가 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였어.
4: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왕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2: 바로 이게 문제였어. 아버지 제임스 1세 때부터 왕은 하늘이 내렸다며 왕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하지만 당시 잉글랜드 의회는 귀족보다 젠틀리 계층이 더 많았어.
5: 아니, 왕이 프랑스 공주랑 결혼을 한답니다.
6: 거긴 가톨릭이 아닙니까? 이러다 영국 국교도 버리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0: 제임스 1세 때 우리 청교도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산 넘어 산이군요.
7: 오죽하면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 식민지로 이주를 했겠습니까?
2: 청교도는 기독교의 한 종류인 청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젠틀리 의원들 중에 청교도들이 많았어.
8: 폐하 아니되옵니다.
4: 아유 시끄러! 아이 왕이 결혼하겠다는데 왜 신하들이 하라 말아야? 나 그냥 할 거야!
2: 찰스 1세는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하고 에스파냐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하지.
4: 에스파냐 땅이 무서워할 줄 알아? 칼레 해전에서도 이겼고 우리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막강한 해군이라고.
9: 근데 폐하, 전쟁을 치를 돈이...
4: 세금을 더 거두면 되잖아.
10: 그러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4: 뭐가 문제야? 소집해! 어? 소집해! 소집해!
2: 이렇게 해서 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0: 왕이 우리 의회 눈치도 안 보고 너무 마음대로 해요.
5: 맞습니다. 법을 강화해서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11: 맞습니다.
0: 이번이 기회입니다. 세금을 올려주면서 조건을 걸읍시다.
2: 이때 의원들이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찰스 1세한테 제출했어.
4: 뭐? 권리청원?
10: 예.
4: 이게 뭐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12: 네. 우리 잉글랜드는 대헌장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더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겠습니다.
4: 뭐? 400년 전 그 법?
2: 그랬어. 영국에는 1215년에 국왕과 의회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대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금과 인권에 관한 문제를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청원을 올렸던 거야.
4: 그럼 사인하면 세금도 올려준다는 거지?
13: 네.
2: 전쟁해야 되니까 서명은 해준다만 나중에 안 지키면 되지 뭐. 전쟁 자금이 급했던 찰스 1세는 권리청원에 사인을 해줬지만 지킬 생각이 없었지. 그리고 1년 뒤 새로운 세금을 거둬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의회를 다시 소집을 했는데
5: 봐봐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또다시 세금을 걷는다니 반대합시다. 그럽시다.
13: 그럽시다.
4: 반대합시다. 반대하겠다고?
10: 세금을 더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권리청원을 지켜주십시오.
4: 뭐 권리청원? 그게 언제적 얘기야? 내가 급해서 사인한 건데 나 그거 안 지킬 거야. 나 왕이야.
13: 지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세금 못 올립니다.
4: 나 안 지킬 거야. 지켜. 할 거야. 아, 나 분명 안 지킨다고 얘기했다. 어? 나
2: 이렇게 권리청원을 지키라는 의원들에게 화가 난 찰스 1세는
12: 못 들어갑니다.
5: 그런 법이 어디 있어?
13: 들어갑시다.
5: 들어갑시다.
13: 들어갑시다.
5: 들어갑시다.
2: 3일 만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권리청원을 무시한 채 11년 동안 의회 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돼.
0: 아, 정답! 찰스 1세가 사인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은?
13: 권리청원!
0: 네, 정답 맞습니다.
13: 예! 맞았어요, 맞았어요.
0: 권리청원은 청원. 그러니까 부탁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프랑스 혁명과 미

0: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많은 나라의 혁명에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보너스?
2: 많이 가! 많이 가!
0: 많이 간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엔 제가...
3: 오, 이거 가!
4: 잘했어, 잘했어. 우와.
0: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들어줄게, 들어줄게.
0: 찰스 1세는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았지만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5: 큰 사건? 그 아까 찰스 1세가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그 두 나라 왕이라고 했잖아. 어?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야. 찰스 1세는 전쟁 자금도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패배하고 말았어. 그래서 배상금과 전쟁 자금이 필요해진 찰스 1세가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하는데
0: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해요. 왕 마음대로 의회를 소집했다 해산했다 못하게.
6: 맞습니다. 권리청원을 저해해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결코 우리 의회를 해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5: 11년 만에 의원들이 모였으니까 어땠겠어. 다들 왕에 대한 그냥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6: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오더라도 신교도들 탄압 못하게 해야 합니다.
7: 아니, 새로운 왕이라뇨. 그래도 지킬 건 지킵시다.
6: 그렇지. 내가 못할 말했어. 거창 거창 거창.
8: 자, 진정들 하시고 일단 세금은 꼭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합시다.
5: 그리고는 왕의 잘못을 적은 문서를 올리고 고쳐달라고 요구했지. 전쟁 자금이 무척 필요했던 찰스 1세는 들어줄게, 들어줄게. 어? 3년마다 의회 꼭 열고 세금도 의회 동의 꼭 받고. 그치?
9: 네, 해요.
5: 의회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하지.
6: 가톨릭 왕비도 탄핵합시다. 왕비가 가톨릭이라 왕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7: 맞습니다, 맞습니다.
10: 저도 그렇게 생각하오.
5: 이 소식을 들은 찰스 1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사실이
11: 진짜요?
5: 해서야 안 될 일을 하고 말지.
7: 왕이 돌아가신다, 질비켜라!
12: 나 무시한 죽음자들 어디 갔어?
5: 영국 왕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의회를 쳐들어간 거야.
12: 나 화 많이 났어. 진짜 화났다.
5: 믿을 거 알아야 돼. 하지만 주동자들은 모두 피해 있었고 찰스 1세는 소득 없이 돌아가고 말지.
0: 왕이 의회에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다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어.
7: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5: 이 일로 의원들이 크게 분노했고 이때
6: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을 물리치. 군대를 모아!
7: 와? 군대를 모아? 왕을 지켜야겠어!
6: 우리도 군대를 모아!
5: 의회가 중요하다는 의회파와 왕을 지키려는 왕당파로 나뉘어 세 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나게 돼!
6: 왕을 지키자! 공격해라!
5: 말과 병사들을 소유하고 있던 왕당파가 유리했지만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온 크롬웰이 의회파에 합류하면서
6: 우리는 강철처럼 강한 설기군이다! 돌격! 돌격!
5: 찰스 1세와 왕당파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 찰스 1세와 왕당파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지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고 말지.
6: 우리가 이겼다!

0: 국경이 된 올리버 크롬웰이 군사들을 데리고 독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영국은 다시 왕정 시대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1: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게 정말 힘들지?
0: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얘네들아, 가위바위보로 누가 먼저 갈지 결정해. 가위바위, 내가 먼저 갈지.
3: 아찔아!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2: 야, 오늘 그 진짜 재밌었다.
4: 맞아, 맞아.
3: 얘들아, 짜장면 왔다. 얼른 내려와.
2: 짜장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같이 가.

0: 맨날 형아는 늦어.
1: 야, 같이 보자.
0: 알았어. 오늘은 누구 하지?
2: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름 멋있다.
0: 대왕이래. 오늘은 이 카드 해보자.
2: 좋아, 좋아. 우와. 가자, 페르시아로! 가자, 동방으로!
0: 시간을 달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기. 기원전 338년.
3: 여기가 어디지? 어? 너희들은 누구냐?
4: 전 기니기니 양들이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스완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4: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오.
0: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내가 먼저?
0: 잘 굴려.
4: 많이 나와야지.
1: 아이, 근데 주사위 두 개 던져서 2 나온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 다음엔 좀 잘했으면 좋겠어.
4: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보너스 이동이 있어요.
3: 그럼 무조건 잘 풀자, 얘들아.
0: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가자, 페르시아로! 가자, 동방으로!
0: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토를 늘리기 위해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떠날까요?
1: 마케도니아가 어디지? 아, 그 우리 마케도니아를 모르는구나. 마케도니아는 말이야, 그리스 북부의 작은 왕국이었는데 주변 그리스의 도시국과와는 달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

0: 군사력은 국력이다. 양손으로 창을 꼭 쥐고 창 앞으로!
1: 당시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는 직업 군인들을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그리스까지 진출했는데 위협을 느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어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했어.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활약으로 마케도니아가 크게 승리를 하지.
2: 우리가 이겼다!
1: 이때 알렉산드로스 나이가 18살이었어.
3: 알렉산드로스, 내 아들, 장해, 장해!
4: 아바마마,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해요!
3: 요 녀석 봐라, 야망이, 야망이!
1: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 마케도니아 정도의 나라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강한 나라였지.
4: 페르시아를 정복한다면 전쟁으로 진 빚도 없애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문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3: 큰 꿈 좋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가르쳤구만.
1: 그랬어.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데려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게 했어.
5: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아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 거지?
6: 그럼요, 폐하. 우리 왕자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1: 알렉산드로스는 이때 배운 그리스 학문을 바탕으로 큰 꿈을 꾸게 되지.
7: 세상 끝까지 정복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야겠어. 그러려면 일단 페르시아부터.
3: 내 꿈이 그러하다면 페르시아를 정복하자꾸나!
1: 그런데 같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로 했던 필리포스 2세가 그만!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왕이 되었어!
4: 돌아가신 아바마마의 뜻을 이어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간다! 가자, 페르시아로! 가자, 본토로!
1: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쪽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지.
8: 아, 정답!
9: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복하러 떠나는 나라는
8: 페르시아!
9: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에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부터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원정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서 더 많은 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죠. 아,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0: 보너스 좋구나.
9: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1: 이번엔 제가
10: 7칸.
9: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여기서 멈출 순 없지. 난 더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전진!
9: 페르시아 원정을 끝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4: 나라요?
1: 일단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갔잖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벌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12: 뭐? 테파랗게 젊은 녀석이 군사 4만을 이끌고 우리 대페르시아 제국을 쳐들어온다고? 군사들 모아!
8: 네, 폐하!
1: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군사들을 수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었어. 두 나라의 군대는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인 이수스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군사

0: 군사는 10만, 마케도니아의 군사들은 겨우 4만밖에 없었지.
1: 자, 적이 많다고 절대로 겁먹지 마라!
0: 들어와, 들어와! 우리 10만이야! 전차로 돌진해서 막 밀어버려! 전투가 시작됐고!
1: 적의 전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옆으로 피한다! 긴 창으로 공격한다! 알았나? 자, 돌격!

0: 군사들은 제대로 공격도 하지 못했지. 바로 그때였어.
1: 저기 있는 왕을 잡으러 가자! 가자!
2: 저 뭐야?
1: 다이어스!
2: 전차 돌려 빨리 돌려! 지금
1: 이냐!
0: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갔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쫓아가지 않았어. 대신
1: 너희들의 왕은 도망갔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0: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왕이 도망간 사실을 알려 마음을 흔들었지.
3: 왕이 도망갔대!
1: 뭐라고? 우리가 도망가자!
0: 그러자 페르시아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이 전투에서
1: 네가 이겼다!
0: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크게 이겼던 거야.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리우스 3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게 되고 지중해 쪽 페르시아의 식민지들을 점령하면서
4: 여기에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해야겠어.
0: 이집트에 그리스식의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 그러다 도망갔던 다리우스 3세가 군사들을 모아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투가 벌어지게 돼.
5: 들어와! 이번엔 20만이다!
1: 전군!
0: 20만의 페르시아 군사가 달려들었지만 마케도니아 군사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휘 아래 잘 싸우고 있었어. 그러다 빈틈이 보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갑자기 다리우스 3세에게 돌진했지.
2: 저 뭐야? 아니 우리 군사들도 왜 맨날 뚫려?
1: 다리우스!
2: 전차 돌려 빨리 돌려!
0: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다리우스 3세가 또 도망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전투에서도 크게 이기지.
2: 진짜 오늘 너무 놀랐어. 나 죽을 뻔했거든.
5: 너무 왕 같지 않은데.
0: 그 후 도망간 다리우스 3세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다 차지해. 영토가 어마어마했지만 동쪽의 영토를 더 넓히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의 영토를 가진 왕이 되었고 이 나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이야.
6: 정답! 페르시아 원정을 끝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는
7: 마케도니아 제국!
6: 네, 정답입니다! 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우면서 펼쳤던 전술과 동방원정의 도전정신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의 포에니 전쟁, 로마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과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을 본보기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또

0: 정복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정복지의 문화가 섞인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 헬레니즘도 탄생하게 됩니다.
1: 우와! 세계는 다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위대한 정복자였지.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우와, 우와.
3: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예!
0: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야! 야야야! 칼 챙겨야지. 아, 군인은 칼을 애인처럼 다루는 말이 있잖아. 에휴,
4: 참. 야, 너는 안 챙겨?
1: 난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4: 야이!
5: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6: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진짜 대단하다.
7: 카이사르랑 나폴레옹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라하다니.
0: 우와.
8: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9: 내가 먼저 갈 거야.
1: 아, 형아, 같이 가. 아, 이럴 때만 빨라. 아이.

0: 형아, 형아, 형아.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오케이. 오늘은 누구 할까?
0: 어, 잠깐만. 한니발 장군? 성이 한씨인가?
2: 야, 이거 외국 사람이잖아.
0: 알아,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2: 재밌지, 재밌다. 그러면 이 한씨 아저씨 한니발은 어떤 장군일까?
0: 빨리 알아보자.
2: 그래?
3: 우와.
4: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5: 시간을 달리는 한니발 장군 이야기. 기원전 218년.
6: 지금이다! 동력! 우와! 우와!
7: 우와! 우와! 아니, 우리 숲속에서 나왔는데 여긴 어디야?
8: 그러게. 근데 애들이 누구야?
7: 나도 모르지, 처음 봤는데. 니들 누구야?
9: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7: 어? 뭐야?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0: 시간?
9: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1: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9: 오늘은 내가 먼저.
7: 우와!
5: 11칸!
7: 우와! 이야, 신기하다. 우와!
9: 많이 갔다.
5: 주사위 첫째!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7: 우와!
5: 브라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저게 뭐지? 너무 큰데?
5: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의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등장시킨 비밀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0: 어? 2차 포에니 전쟁? 그럼 1차 전쟁도 있었어요?
12: 그럼 있었지.
9: 근데 카르타고는 어느 나라지?
7: 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일단 우리 카르타고는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인들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나라인데 지중해를 통한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어. 그래서 지중해 맞은편에 있던 로마가 항상 탐을 냈지.
5: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가져와야 우리 로마도 포에니처럼 부자 나라가 될 텐데.
7: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우리 카르타고를 포에니라고 불렀는데 포에니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이야.
12: 그럼 가져오죠. 우린 강한 로마 군단 있지 않습니까?
7: 암튼 그렇게 해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섬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우리 카르타고가 지면서 서지중해의 섬들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지중해 해상권도 잃게 됐지. 그 뒤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 장군은 이베리아 반도에 새 식민지를 만들고 로마에게 복수할 준비를 해.
13: 한니발, 꼭 잊지 말거라. 로마가 우리 영토를 가져갔다는 것이.
4: 네, 아버지. 로마에게 꼭 복수하겠습니다.
13: 그래, 그래. 이제 전투 훈련해야지. 시작하자.
7: 하밀카르는 아들 한니발을 훌륭한 장군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켰지. 그런데
13: 돌격하라!
7: 하밀카르가 이베리아의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다 그만 전사를 하는데.
4: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7: 그리고 한니발 장군은 8년 동안 힘을 기른 뒤 로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먼저 로마의 동맹국 사군톰부터 점령하기로 하지.
4: 로마의 동맹국부터 점령해야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7: 예.
4: 뭐야?
7: 그리고 사군통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니발 장군이 비밀 부대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코끼리 부대였지.
8: 저 뭐지? 저 뭐야?
7: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의 위력을 로마와의 전쟁 전에 먼저 시험해봤던 거야. 사납게 돌진하는 코끼리들 때문에 사군톰의 군사들은 전멸했어.
5: 아, 정답! 한니발 장군이 2차 포에니 전쟁 전 준비한 비밀 부대는
11: 코끼리 부대!
5: 네, 정답 맞습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이 전쟁에서 코끼리의 위력을 확인하고 상대 군사들이 코끼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은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네, 혼자.
8: 우와, 칼.
7: 좀 아쉽지만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5: 맞아요.
7: 가자.
5: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돌격!
5: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0: 하늘나라 장군이 로마를 이겨요?
1: 이겨. 아주 그냥 완전히 크게 이기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동맹국인 사군톰을 점령했다고 했잖아. 그 뒤에 한니발 장군은 5만 명의 병사들과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내륙을 통해 로마로 가고 있었어.
2: 한니발이 로마로 온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한니발이 로마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닷가 아니면 해안가. 우리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한니발이 지나가면 하나 둘 셋 아! 덮치면 끝.
4: 역시 집정관이십니다.
1: 로마 사람들의 말처럼 로마로 갈 때 바다나 해안가로 가는 게 당연했지만 한니발 장군은 달랐지.
5: 난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뒤를 친다.
6: 네?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요?
1: 군사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알프스 산맥은 엄청 높고 길이 험한 데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한니발 장군은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갔지.
4: 큰일 났습니다.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3: 뭐요? 한니발이 어딜 넘어요?
4: 알프스 산맥을 넘었대요. 어떡하죠, 집정관님?
3: 어떡하긴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야지.
1: 깜짝 놀란 로마는 군사를 보냈는데.
5: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다가 로마 군대를 급습한다. 알겠나?
7: 네!
1: 한니발 장군은 로마 북부의 갈리아족과 연합해서 숲속에 숨어있었지.
8: 빨리 해치우고 로마로 돌아가자!
1: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사들은 한니발 장군의 계획대로 계속 전진해서 오고 있었어. 그때!
5: 지금이다! 돌격!
2: 이게 무슨 소리지?
1: 코끼리 부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자 로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8: 후퇴하라!
1: 로마 군들이 코끼리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장군의 군사들은 동맹하게 싸워서 로마군을 전멸시켜버려. 그리고 2년 뒤 한니발 장군은 칸나이까지 내려가는데 로마는 더 이상 질 수 없다며 14만의 군대를 보내 한니발의 군대를 물리치기로 했어. 이때 한니발의 군사는 5만이었지.
5: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몇 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 너희 기병들이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도전!
1: 한니발 장군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을 연구해서 새로운 전술을 준비해온 거지. 기병들이 측면을 공격해 나가면 가운데 있던 보병들이 물러나는 척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전진하게 해서 둥그런 주머니 모양으로 감싸고 공격을 했어. 결국 3면에서 공격하는 한니발 장군의 군사들을 이겨내지 못한 로마군은 갇히게 되고
5: 기병들은 테러를 막아라!
1: 기병들이 돌아와 뒤를 감싸면서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로마군들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지. 한니발 장군의 뛰어난 전술로 로마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이 전투가 바로 칸나이 전투야.
3: 네,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전투는
7: 칸나이 전투!
3: 정답입니다! 예! 한니발 장군은 전략과 전술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칸나이 전투 때 사용한 전술은 지금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뛰어난 전술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도 한니발을 본따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를 했습니다.

0: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1: 저때 한니발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냐면은 로마에서 아이들이 올 때 한니발 장군 온다? 그럼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쳐. 우와.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어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니들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
2: 내가 네 상관이다.
3: 아저씨.
1: 난 위아래가 없지.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0: 아, 여기서 잠깐 상식. 한니발의 성은 바르카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는 바르카의 도시란 뜻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5: 와, 코끼리를 타고 그 높은 알프스 산을 넘다니 진짜 멋있지?
0: 그러니까 전술도 뛰어나고 한니발 진짜 멋진 것 같아.
6: 용기라 승환아, 피자 먹자, 얼른 내려와.
1: 피자! 내가 오늘... 아, 형아,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아이, 같이 가!

0: 어느 별에서 왔어? 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빨리 와. 같이 놀자.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3: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급에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그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7: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6: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7: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8: 근데 히틀러가 뭐?
7: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6: 독일의 나치군.
7: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8: 세계 3차 대전은 어? 들어봤는데.
6: 3차 세계 대전?
7: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8: 아 그래? 없어요.
6: 전 정말
7: 있는데.
8: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0: 시간을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1: 나는 사람들은 다르면 싫고 비슷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0: 모든
2: 아닌
0: 건 아니야.
3: 지원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
0: 저요? 없어요.
1: 마음이 넓은 친구네.
0: 착한 친구네.
4: 그래.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1: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0: 나도 죽어도 안 해.
1: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다 똑같아.
5: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1: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거를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이성과 이선 있잖아. 이성과 이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
4: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5: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1: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6: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1: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5: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0: 맞아.
1: 자기한테 해가 될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5: 맞아.
0: 장애인 선생님이
1: 저거 뭐야?
5: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 뭔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0: 근데
1: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0: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4: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5: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근데 가난한 게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1: 아니요.
0: 아니라고

0: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 더 좋, 다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1: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2: 그럼 강요하겠다는 거야?
1: 당연히 해야지.
0: 나도 그럴 수도 있어.
1: 나도.

0: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0: 수 있을까? 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 솔직히 어렵다고 봐.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3: 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 낮은 소소한 작은 행복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죠.
1: 지안이는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야?
3: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아도 뭔가 한 시간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5: 나는 어제 청소 시간에 내 짝꿍의 자리를 청소해 주었어.
2: 와, 짝꿍 자리까지 청소해 줬다니. 그 친구 엄청 고마워했겠다.
5: 너도 궁금해. 너도 말해줘.
2: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누군가 내가 한 대답에 웃거나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그럴 때 나도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네 하고 느끼면서 살짝 뿌듯한 행복이 오더라고.
5: 근데 너 AI인데 어떻게 행복해?
2: 그게 내 가짜 행복 같은 거지.
5: 가짜 행복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뭔데?
2: 진짜 행복은 네가 직접 느끼는 기쁨, 만족, 설렘 같은 거고, 내가 말한 가짜 행복은 아, 이 상황은 꽤 괜찮네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는 거지.
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슬프지 않은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6: 슬프지 않은 상태는 즐거움하고 조금 다른 기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4: 슬픔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6: 아줌마는 승연이 행복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4: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6: 좀 더 슬프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4: 저도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3: 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살 때도 있지만 진실된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선생님 목표는 뭔데요?
1: 선생님은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야.
3: 오.
1: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3: 와,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1: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
3: 네.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요.
1: 그치, 풍경도 많이 지나가고 내 힘으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6: 아줌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4: 그래요?
6: 바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람이 같이 오면 그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줌마는 파란 하늘에 바람 부는 날 좋아해. 그때가 참 행복해.
3: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1: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3: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네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1: 지안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3: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탈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별한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는 사람들도 봤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봤어.
3: 근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2: 그럼 내가 하나 던져볼게. 네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중에 앞으로도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어?
3: 나는 작년에 강아지 받으러 갔을 때야.
2: 강아지 입양하러 갔을 때라니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6: 그럼 아줌마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승현이가 슬픔을 벗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했잖아.
4: 네.
6: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기억에서 지워야 할까? 아줌마는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4: 그래요? 예를 들면요?
6: 아줌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든.
4: 아.
6: 근데 그 슬픔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살아가는 사람하고 있었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4: 그 사람에 대한 슬펐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 살면서 슬픈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굳이 그 슬픔을 지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승현이 생각이 궁금해.
4: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6: 그치. 아줌마는 굳이 슬픔을 지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 슬픈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5: 근데 사람들은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2: 솔직히 굳이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 행복이 목표면 적어도 재미난 핑계가 생기니까 결국 필요하다기보단 그냥 인생의 구실 같은 거 아닐까?
5: 근데 인생의 구실이 뭐야?
2: 인생의 구실은 그저 삶을 꾸려가는 이유나 핑계 같은 거야.
5: 너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2: 아, 미안.
4: 살면서 한 번쯤은 행복이란 감정

0: 감정을 느껴봐야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니까.
1: 왜 행복하지 않으면 꼭 죽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
0: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죽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랬구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존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0: 네.
1: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네. 그러지 않다고 내가 느껴도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못한 언젠가.
1: 아줌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슬프다고도, 아니,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줌마는 강물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럼 아줌마는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0: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1: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현이는 아줌마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0: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1: 아줌마는 행복의 정의가 되게 궁금했어. 아줌마가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2: 진정한 행복, 아마도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하는 그 찰나일걸? 결국 완벽한 건 없고, 그냥 그 불완전한 순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 싶어.
3: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0: 네.
3: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할까?
4: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3: 선생님은 사실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
4: 네.
3: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서도 행복한 일 같아.
1: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줌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력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0: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1: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행복을 알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0: 저도요.
1: 생각이 같은 거여서 다행이다. 그치?
0: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애진이 엄마 김남희라고 해.
0: 저는 5학년 성지한이라고 하고요.
1: 선생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다리는 한 개 없지만 한 개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2: 승현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0: 네.
2: 한번 안아봐도 될까?
0: 네.
2: 꼭 행복하게.
0: 네.
2: 파이팅.
0: 파이팅.
2: 다음에 또 만나자.
0: 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0: 달콤한 젖소다.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2: 뭐? 그건 미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8: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8: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다리고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9: 알았어, 어디 자!
6: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4: 포보와 두더지의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4: 도망치고 있어. 멀리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빌더.
7: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두더지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2: 야,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3: 우리 토마토 내놔.
0: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하,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지, 이 포부님은 전화 무적이야.

0: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1: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0: 어? 아, 미안.
1: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하지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0: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1: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0: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0: 전부 다!
6: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1: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7: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네? 무슨 일 있으세요?
7: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7: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1: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5: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7: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1: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0: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1: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5: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8: 물론이지, 아비.
5: 그럼 기가빌더 출동!
1: 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5: 수학 천재 루루.
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 애정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5: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1: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5: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8: 예!

0: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래.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2: 우리는 하나. 기다리고 이모 완수.
3: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4: 전 괜찮아요.
5: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5: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6: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0: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4: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3: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5: 야, 만세! 만세!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0: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7: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3: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1: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이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가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진짜 좀 불타를 써.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버버와 두더지들이에요!
4: 버버샤유!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밀던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포키몬 변신 완료!
8: 마이티몬 변신 완료!
9: 레이몬 변신 완료!
10: 스케몬 변신 완료!
11: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오보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복커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저거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빈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영면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라는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뭘 느끼셨냐면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다. 그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딱 아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좋은 문자를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냐. 왜 굳이 한자를 쓰냐. 한국어야말로 연설을 할 때 가장 적합화된 언어다. 라고. 에?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음이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라는 걸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 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뭔 소리야 야! 야 아라리오야! 아라리오야!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범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신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신은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신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기사를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요.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일본은. 어떡하지? 할 수가, 영국 국민이니까. 특히 여러분, 그 국채보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시작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0: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모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호모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베드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언론은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베델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베델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 인민들을 지켜라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실야 방송되고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었어요, 이걸요. 베델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 이걸 깨버려요.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전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있어요. 호모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네 고생을 안 해?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

0: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물가 상승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숨통 확 트이게 해주는 김선영의 알뜰살뜰 레시피 영양만점 달걀로 푸짐한 일품 한상 토마토와 달걀이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부들부들 토마토 오믈렛부터 달걀에 부추만 넣어도 훌륭함 그 자체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 반찬 치즈가 쭉 흘러나오는 달걀말이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서요. 네. 이 고기보다는 채소를 고르고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가성비 재료를 찾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했죠?
2: 네. 달걀이 올랐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1: 맞아요.
2: 10개들이 달걀이 대형마트 기준으로 네. 한 5,000원 정도 저는 4,800원 주고 구입해 왔습니다.
1: 네.
2: 자, 뛰는 물가도 잡고 입맛도 잡는 오늘의 달걀이 주인공 달걀입니다.
1: 맞습니다.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달걀이잖아요. 저도 마땅히 재료가 없을 때는 이 달걀을 찾게 되는데 가성비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토마토 오믈렛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달걀 한 4개 정도 필요하고요.
1: 네.
2: 토마토, 완숙 토마토 하나, 그다음에 맛을 더해줄 김, 네. 슬라이스 체더치즈, 간이 될 양념, 소금과 버터가 필요합니다.
1: 네. 재료는 저렴하지만 맛은 보장되는 요리 같은데요. 무엇보다 김선영 선생님의 지혜로운 노하우가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마토 오믈렛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달걀이 준비됐어요.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선생님, 진짜로.
2: 그렇죠. 냉장고에 달걀 없으면 약간 저는 불안할 정도로 달걀을 정말 좋아합니다.
1: 저도 마찬가지예요.
2: 네, 오늘 요 달걀 한 4개 정도 해서 달걀 토마토 오믈렛을 시작할 네. 거고요. 자, 그러면 달걀이 이렇게 지금 제가 4개 준비를 해놨고요.
1: 네.

0: 자, 이제 완숙 토마토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숙 토마토.
0: 네, 요 끝은요, 제가 좀 이따 먹을 거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한 0.7에서 한 1cm 정도
1: 네.
0: 이렇게 썰어주는데, 오늘 저는 한세 토막만 쓸게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수분이 많이 나왔죠? 완숙 토마토라.
1: 네.
0: 네, 수분을 좀 빼줄게요.
1: 사실 선생님,
0: 네.
1: 이 토마토는 달걀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 오믈렛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믈렛이랑 같이 드시면은
1: 네.
0: 색감도 예쁘고 또이 토마토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1: 네.
0: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고 또 달걀에 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되죠.
1: 근데 지금 소금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0: 토마토에 소금을 약간 해서 간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1: 자.
0: 그런 다음에
1: 네.
0: 요거는 놔두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1: 네.
0: 바로 김이에요.
1: 김이요?
0: 제가 그냥 토마토랑 이제 달걀만 해서 오믈렛을 해서 먹다가
1: 네.
0: 식탁에 김이 하나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김을 갖다 넣어서 먹어봤더니
1: 어울려요.
0: 간을 안 해도 되고 맛도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김을 넣은 토마토 오믈렛을 좀
1: 네.
0: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맞아요. 사실 선생님 이 김은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0: 밥 먹을 때
1: 예?
0: 이거 꼭 있으면은
1: 네.
0: 다른 반찬 먹더라도 이걸 꼭 먹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부셔줄게요.
1: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해주신
0: 네.
1: 음식들이 가성비 좋은,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요리들이잖아요.
0: 네, 제가
1: 예?
0: 이번 주에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1: 네.
0: 우리 주부님들 마켓에 가보면은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많이 올라 있어요.
0: 저도 정말 너무
1: 그러게요,
0: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1: 그러게요.
0: 좀 더, 조금 그 식재료에 충실하면서
1: 네?
0: 구재료들은 웬만하게 좀 지양하면서
1: 네?
0: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제가 맛의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1: 이게 요 김일 것 같은데,
0: 네.
1: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면 뭐 좋겠지만,
0: 네.
1: 요 김가루만 들어가도.
0: 훨씬 더,
1: 예?
0: 예, 김이 주는 또 맛도 있고,
1: 맞아요.
0: 이 김에서 간이 돼 있어가지고
1: 네.
0: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 풀어서 같이 섞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빨리 이제 녹이려고 하면은 이게 김에 달걀이 잘안 풀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지금
0: 예,
1: 바삭바삭한 상태라.
0: 그래서 물을 요건 조그만해. 그래서 한 2스푼 정도, 2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시 두면
1: 네.
0: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1: 밥숟갈로 2스푼 정도.
0: 네, 2스푼
1: 아,
0: 정도.
1: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0: 네, 약간 풀어줘야지
1: 네.
0: 달걀이랑 훨씬 잘 섞이더라고요.
1: 아,
0: 네.
1: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짜내셨나 봐요.
0: 아니, 안 짜냈어요. 이거 그냥 수분을 흡수한 거예요. 이렇게.
1: 오.
0: 그리고 물기가 있어도
1: 아,
0: 상관없어요.
1: 이렇게 머금은
0: 네,
1: 거예요?
0: 이걸 머금은 거예요.
1: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색도
0: 네,
1: 진해지고.
0: 맞아요. 지금 요거는 조미김이라
1: 네.
0: 사실은 기름에서 소금해서 구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뻣뻣한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1: 맞아.
0: 네, 이렇게. 이렇게.
1: 뭐 이렇게 바삭한 김도 맛있을 때가 있지만 왜 우리가 떡국 먹을 때 김가루 올렸을 때이 김이 살살 풀렸을 때 정말 맛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자, 이렇게 한번
0: 네.
1: 풀어봤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1: 네.
0: 여기다가 달걀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달걀을.
0: 네.
1: 자.
0: 달걀을 이렇게 넣고. 자, 풀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제 저는 이때 간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호대로. 네. 자,
1: 맞아요.
0: 저는 오늘 안 넣을게요. 네.
1: 네.
0: 자, 이렇게 하고 김 불린 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지금 불린 거 저희가
0: 네.
1: 한몇장 저희가 불렸죠?
0: 한 장.
1: 한 장?
0: 전장 하나.
1: 전장
0: 네.
1: 하나.
0: 그리고 왜 이렇게 식탁김이라 그래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거는 한 번.
1: 야, 오늘 있잖아요.
0: 네.
1: 무엇보다, 물론 뭐, 우리가 뭐 재료가 없다고 해서 뭐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0: 네.
1: 재료를 준비하는 그 섹션이 굉장히
0: 네.
1: 아주 그냥 컴팩트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0: 여태까지 보던 것만은 많이 컴팩트했죠.
1: 맞아요. 그치만 또
0: 네.
1: 음식은 푸짐하다고도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김가루를 풀었고요.
0: 네. 자, 여기 이제 버터 있고요.
1: 네.
0: 슬라이스 체더 치즈는 이렇게 있다가 바로 놓을 거니까 요거는 이제 광희 씨가 까주고
1: 네.
0: 자, 저는 이제 불로 이동해서
1: 네.
0: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자, 토마토 오믈렛, 달걀 토마토 오믈렛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자, 불을 켜는데
1: 네.
0: 불을요, 줄일게요.
1: 네.
0: 왜냐면 달걀은 67도에서부터 익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오.
0: 약한 불에, 집에서 요 정도에는 중약불 정도.
1: 예.
0: 네, 버터 둘러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오일 두르셔도 돼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저희가 평소에는 뭐 오일 두르거나 식용유 넣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특별히 버터를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0: 좀더 풍미가 좋으라고 넣었는데,
1: 네.
0: 사실은 요 정도, 넣었는데, 만약에 버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일로 해 먹을 때

0: 경우도 많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버터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 다르더라고요.
0: 예, 버터의 풍미가 좀 있죠.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예? 익혀주도록 할게요.
1: 아, 근데 토마토를 또 따로 이렇게 익혀주시는 거예요? 구워서?
0: 아니에요. 살짝만 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지글지글 하면은 제가 바로 뒤집고 네. 요 달걀물을 넣어줄 거예요.
1: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네. 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랑 익혀서 먹을 때랑 뭐가 다른지.
0: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예. 이 토마토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기름에 한 번 기름이랑 같이 섭취하면은 예. 그 영양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볶아서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지글지글 했다르면은 네. 바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1: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자리를 딱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이게 완성으로 될 거거든요.
1: 아,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
0: 네네. 자,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니까 이렇게 네. 놓고. 네. 자, 이제 달걀물 들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어줄게요.
1: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0: 예, 어렵지 않아요. 오믈렛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달걀 4개라 예. 4개가 익을 때까지 하게 되면 달걀이 탈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아래면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 안 익었는데.
0: 네, 그래서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저어서 해주시게 되면 두꺼운 달걀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젓가락으로 중간중간 네.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 치즈를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쫙 달라붙는 효과가 있겠죠.
1: 흡착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0: 그쵸.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도 놔주고, 이쪽도 이렇게 놔주고.
1: 집에서도 진짜로 분위기 낼 수 있겠어요, 이 오믈렛으로.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 하는 것도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이렇게 됐죠. 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네. 한 5분 정도 약불에 네.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꾸둑꾸둑하게 이제 익거든요. 예? 근데 이때 사실은 토마토가 약간 뭐 약간 꺼뭇꺼뭇하게 예. 좀 될 수가 있으니까
1: 약간 그을릴 수 있으니까
0: 네네 불은 좀 약하게 하시는 네? 게 좋아요.
1: 약불로
0: 네 약불로 네.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두면은 네. 위에가 좀 꾸둑꾸둑할 거예요.
1: 네 한 맛있게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1: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아주 맛있는 향이 나요.
0: 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예. 접시에다가 덜어볼게요.
1: 자, 지금 아래쪽은 익은 것 같은데 위에가 지금 안 익었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덜어볼게요.
1: 네,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를 팬에다 이렇게 댈게요.
1: 예.
0: 팬에다 대고, 제가 대고, 짠! 이렇게 해서.
1: 예.
0: 자, 그럼 이렇게 됐죠.
1: 오~
0: 네. 네, 자, 좋아요.
1: 예,
0: 네.
1: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네. 노릇노릇하게.
0: 네, 좋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 뭐 1분만 더 익히시면은 완성입니다. 왜냐면 아까 지금 위에 꾸둑꾸둑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네. 자, 1분만 살짝만 더 익혀줄게요.
1: 그리고 사실 이 오믈렛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놀러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호텔이나 뭐 리조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아침 조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0: 네, 많이 드셨죠.
1: 예, 근데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제가 네. 밑에가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자, 네. 불 끌게요. 네. 자, 네. 완성입니다.
1: 자, 그럼 완성 좀 네.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야, 너무 근사하게 우리가 브런치 카페에서 먹는 오믈렛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담아서 짠!
1: 네. 또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으니까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네, 여기다가 네. 저는 이제 그냥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네? 저희 아들은 일단 칠리소스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1: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
1: 자,
0: 네.
1: 오믈렛은 정말 즐겨 먹던 메뉴인데요. 네. 이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품격 있게 바뀔 수가 있네요. 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일품 요리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토마토 오믈렛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완숙 토마토를 1cm 두께로 슬라이스하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비닐봉지에 조미김을 넣어 부순 뒤 뜨거운 물을 넣어 불려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고 불린 김을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토마토를 올려 앞뒤로 굽다가 달걀물을 절반만 부어 저어가며 익혀줍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골고루 익혀줘야 바닥이 타지 않고 맛있게 익어요. 어느 정도 익으면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려주세요.

0: 남은 달걀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 5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1: 밥상 물가를 책임지는 두 번째 요리. 네. 자, 식어도 맛있고 도시락 반찬으로 제격인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재료만 있어도 맛은 충분한 달걀말이가 되는데요. 네. 달걀 5개, 네. 슬라이스 체더치즈, 부추나 쪽파 아니면은 대파도 괜찮아요. 네. 양념으로는 청주, 식초, 소금, 참기름이 필요하고요. 네. 이따가 토핑으로 고운 고춧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가장 만만하면서도 든든하고 맛있는 네. 달걀말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일단은 네. 부추를 먼저 좀 썰을게요.
1: 볼까요? 네. 자, 선생님 사실 달걀말이 하면 네. 들어가는 채소들이 뭐 당근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고
2: 저는 파프리카도 어떤
1: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2: 부추로
1: 근데
2: 부추 아유 없다 그러면은 네. 저는 대파도 다져서 넣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1: 대파를 다져서 네. 넣는 것도
2: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쓸게요
1: 그럴까요?
2: 네 일단 넣을게요
1: 네
2: 이렇게 넣고 네
1: 부추가 정말 향이 좋아서
2: 오, 네 부추 향이
1: 달걀하고
2: 참 좋네요
1: 잘 어울려요.
2: 네 자 그 정도만 쓸게요
1: 네 자, 이제 저희가 달걀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달걀 4개를 썼죠?
2: 4개 썼고 예. 지금 5개.
1: 예?
2: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예, 자 일단 5개를 사용해서 달걀말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자, 지금 달걀 10개 한 세트에 우리가 좀 두께가 나온 거예요.
2: 맞아요. 그렇죠? 예, 자 달걀 5개 넣고요.
1: 예.
2: 자 여기다가 네. 이제 소금을 약간 넣어줄게요.
1: 소금 넣고요.
2: 소금 약간 한 2분의 1 정도
1: 예.
2: 네, 그렇게 넣고 달걀은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은 비린내가 안 나는데 네. 건들기 때문에 비린내가 난대요. 그래서
1: 오.
2: 비린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1: 예.
2: 그럼 최대한 비린내가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1: 네.
2: 여기다가 참기름 네. 약간 넣어주고
1: 오.
2: 여기다가 청주.
1: 청주를
2: 네, 청주 약간 넣어주고요.
1: 예.
2: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식초예요.
1: 식초요?
2: 네, 식초를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달걀말이 할 때 자칫하면 조금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2: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1: 아, 식초가 그런 역할을 해주나요?
2: 네, 맞아요. 식초가 단백질을 좀 약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1: 야, 식초 몇 방울에 그런 효과를 해준다고요?
2: 맞아요.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요리 프로그램 오래 했지만 달걀말이 만드는 법 제대로 모르거든요. 왜냐면
2: 네.
1: 어깨너머로 봤었기 때문에.
2: 네.
1: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드리려고요.
2: 네, 자, 이렇게 달걀 풀었으면은 요즘은 네. 이제 부추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부추는 향이 너무 좋네요.
1: 그쵸?
2: 진짜.
1: 네. 오늘 있잖아요. 이 부추도 네. 그냥 자투리로 넣었어요. 그냥
2: 네.
1: 있는 거 조금 해서.
2: 네. 자, 이렇게.
1: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2: 맞아요.
1: 잘 어울리는.
2: 네,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이용 가능합니다.
1: 예.
2: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는 끝나고
1: 네.
2: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2: 네.
1: 달걀,
2: 치즈 갖고 오시고.
1: 달걀말이 해볼게요.
2: 네.
1: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달걀말이는.
2: 자, 달걀말이는
1: 예.
2: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1: 네.
2: 불을 줄이고 성질도 줄이고
1: 네.
2: 저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1: 좋네요.
2: 근데 이 달걀말이 할 때는 제가 겸손해야게. 왜냐면 불이요. 세면 안 돼요. 왜냐면 달걀 아까 얘기했잖아요. 67도에서
1: 맞아요, 맞아요.
2: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그러니까 여기 히닝할 때도
1: 네.
2: 지금 달걀말이 팬을 약간 예열을 하는데도 이때 강하게 해서 불 줄이고 해야 되지 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안 돼요.
1: 아예 히팅할 때도
2: 네 처음부터 예열할 때부터 그냥 불을 온도를 네, 중약불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1: 네,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때만큼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2: 네.
1: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불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불을 세게 이제 해서 예열을 하고 불을 줄이고 했는데 겉면이 타버려가지고
2: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달걀말이는 달걀 요리는
1: 네.
2: 불이 강한 불이 필요 없는 게 달걀말이다.
1: 네.
2: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 네.
2: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하는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이게 됐나 안 됐나 하려면 이렇게 하나를 딱 놓으면 지금 지직하죠?
1: 예.
2: 네, 됐어요.
1: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광희 씨 이게
1: 네.
2: 도톰한 게 잘 말릴까요? 얇은 게 잘 말릴까요?
1: 자, 얇은 게요.
2: 그쵸.
1: 예.
2: 얇은 게 잘 말려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이렇게

0: 예, 얇게. 자,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1: 네.
0: 처음에가 여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1: 네.
0: 옛날에 제가 한번 실수했던 거는
1: 네.
0: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1: 네.
0: 접으니까 나중에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 예.
0: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예,
1: 네.
0: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죠? 자, 괜찮아요.
1: 예.
0: 끌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한 겹을
0: 달걀을,
1: 말아봤어요, 저희가.
0: 네. 자, 그럼 달걀을 또 이번에도 붓는데 어떻게? 두껍게, 얇게.
1: 얇게, 얇게.
0: 얇게. 근데 이제 조절이 잘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얇게 해놓고 이렇게 풀려가면서
1: 예?
0: 부족한 데는 내가 숟가락으로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고
0: 예.
1: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0: 할수 있을 것 같죠? 예. 자, 이때 이제 저는 치즈를 좀 넣어주는 걸
1: 요
0: 좋아해요.
1: 타이밍에.
0: 예.
1: 자.
0: 왜냐면 달걀 말이도 맛있지만 치즈의 그 향과 그 풍미와 뭐 그런 그 짭조름한 맛이
1: 네.
0: 저는 좋아요.
1: 이 치즈 달걀말이 많은 분들이
0: 네.
1: 좋아하시거든요.
0: 그래서 좀 넉넉하게 느껴요.
1: 자, 이 달걀말이는 진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반찬 아니겠습니까? 국민 요리, 국민 음식.
0: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음식점 가더라도 요거, 요거는 서비스로 하나 그냥 시켜서 먹을까?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 네.
1: 맞아요.
0: 자, 불을 조금 이제 줄이고, 자, 이제 또 말아볼게요.
1: 네. 오. 근데 선생님, 달걀물이 금세 이렇게 조금 익는 이유가 저희가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파도 들어가고, 그다음 당근도 들어가면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오늘 부추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잘 익는 것
0: 네,
1: 같아요.
0: 어우, 뭐. 저희 집보다도 불이 더 세서 금방금방 돼서
1: 예?
0: 기쁘네요. 네. 자, 요 끝에도 만약에 요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약간 붙여주네요, 그렇죠?
0: 네.
1: 선생님, 달걀말이는 저는 또 이게 뜨끈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이게 차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0: 예. 저 이거
1: 시원하게.
0: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어도 괜찮아요. 예.
1: 맞아요.
0: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은. 그리고 영양가도 풍부한데
1: 네?
0: 가격은 저렴한.
1: 맞아요.
0: 이 시기에 딱 맞는
1: 네?
0: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 맞아요.
0: 꾸덕꾸덕 할때 말아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1: 자.
0: 이렇게 해서.
1: 야.
0: 네, 자, 이제 불 끌게요. 네, 자,
1: 예.
0: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요.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1: 네.
0: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끝에가
1: 예.
0: 접은 부분이 접착이 안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둘게요.
1: 살짝만.
0: 네, 그러면은 되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모나게 됐으면은
1: 네.
0: 달걀말이는 사실은 뜨거울 때는 조금 이렇게 써는 것보다 한김 식은 다음에 써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한김 식은 다음에
1: 예.
0: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요것만, 이 달걀말이 하나만 있어도
0: 네.
1: 한끼 식사 뚝딱이에요. 정말, 이 달걀말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도
0: 네.
1: 반찬투석 잘하네요. 그쵸?
0: 이거는 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이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저는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전 좋아하거든요.
0: 이쪽 굿 아이디어.
1: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은데
0: 네.
1: 썰어볼까요?
0: 조금 썰어야 되니까
1: 네.
0: 썰어볼게요.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 이야.
0: 어때요?
1: 선생님, 치즈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0: 네.
1: 살짝 녹아가지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소스 있잖아요. 저는 케첩 좋아하니까 케첩 찍어 드셔도 되고.
0: 오, 뭐좀 칠리소스 좋아하면 칠리소스 해서 드셔도 되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마요네즈 들어간 거 요새 소스 되게 잘
1: 여러
0: 나오더라고요.
1: 가지가 많죠. 취향도
0: 예, 그런
1: 다양하고.
0: 소스 활용해가지고 드시면은 좀더 새롭게 드실
1: 네.
0: 수가 있죠.
1: 자, 오늘 뭐 달걀 요리 해봤는데,
0: 네.
1: 달걀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퀄리티도 높은 반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뿌듯합니다.
0: 10개들이 샀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하나 남았죠.
1: 그쵸?
0: 네.
1: 그 하나는 달걀 프라이 해 먹어보자. 예, 달걀 프라이.
0: 좋다.
1: 예.
0: 달걀 후라이 좋다. 네. 자, 그럼 이제 접시에
1: 네.
0: 담아보도록 할까요?
1: 네.
0: 네. 반찬 가게에서도 요 달걀말이는 손이 가서 그런지 좀 비싸게 팔거든요.
1: 오.
0: 네. 그래서, 그냥 10개들이 사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1: 네.
0: 드리는 거로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격 대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요렇게 만들어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치즈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선생님.
0: 그쵸. 이게 지금 완전히 식었으면 이렇게 세울 텐데,
1: 네.
0: 조금 덜 식어서
1: 지금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0: 치즈가 네. 이 정도가 제일 맛있는 정말
1: 여기까지만 정도거든요.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거 다 못 넣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예. 조금 뿌려볼게. 통깨 이렇게 뿌리고요.
0: 예.
1: 통깨 이렇게 뿌리고.
0: 어, 고춧가루 이렇게 고명 올라갈지 몰랐어요.
1: 아 그랬죠.
0: 예.
1: 보세요.
0: 살짝 간도되고 맛있겠는데요?
1: 어 이렇게 뿌리면은 그 노란색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서 예. 훨씬 더 어, 어때요? 색스럽죠?
0: 예,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1: 네, 요 정도까지만, 요렇게. 네.
0: 자,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2: 달걀말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달걀에 소금, 참기름, 청주, 식초를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중약불로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얇게 부어 익힌 뒤 돌돌 말아주세요. 다시 달걀물을 부은 뒤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려 말아줍니다. 남은 달걀물도 붓고 말기를 반복해주세요. 다 익은 달걀말이는 한김 식힌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말이를 담고 통깨와 고운 고춧가루를 뿌리면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도 끄떡없다. 양배추 한 통으로 해결하는 한 끼 밥상. 가성비 가득한 양배추 귀퉁이만 있어도 반찬 필요 없는 영양볶음밥이 뚝딱.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와 새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양배추 새우 볶음밥부터 볶아만 먹던 양배추, 이번에는 국물에 퐁당 빠졌다.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좋은 양배추 된장국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강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0: 네. 네. 네. 요즘 이 식재료가 청정부지로 올라 지갑을 허축하게 하는데요.
1: 진짜.
0: 최우비에서 네. 준비한 물가 안정 맛집 요리. 채소마저 사기 겁날 땐 이게 최고라면서요?
1: 네, 오히려 채소를 네. 소분된 것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네. 사는 게 이득인데요.
0: 맞아요.
1: 요즘 대형마트 가면 양배추 가격이 한 3,600원 정도?
0: 네.
1: 저는 이거 오늘 3,000원에 사왔습니다.
0: 오.
1: 자, 이 양배추로 네. 오늘 푸짐한 한상 차림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양배추 새우 볶음밥에 네.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자, 일단 양배추 필요하고요.
0: 네.
1: 새우 필요합니다. 달걀 2개 필요하고요.
0: 네.
1: 자, 소금하고 오일 필요해요.
0: 네.
1: 자,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볶음밥에.
0: 네.
1: 자, 볶음밥 양념은요. 양조간장, 네. 참치에 굴소스, 설탕 필요하고요.
0: 네.
1: 여기다가 오늘 약간 마요 소스를 올릴 거예요.
0: 네.
1: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0: 네. 자, 양배추로 역대급 가성비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새우 볶음밥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양배추는 네. 덩어리로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
0: 맞아요, 제가. 맞아요.
1: 그리고 양배추는 또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럼요. 한 달도 가능해요. 네.
0: 우와.
1: 몰랐죠?
0: 아,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러면?
1: 그럼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양배추를 썰어 볼게요.
0: 저도 이제 장 보러 가면 양배추 네. 항상 구매하는데
1: 네.
0: 이렇게 반으로 썰려진 게 통으로 된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1: 네. 자, 오늘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0: 네.
1: 자, 제가 시쳐온 거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그럼 요거 시쳐왔으니까 요걸로 썰어보도록
0: 네.
1: 할게요.
0: 4분의 1개보다 반 개, 또 반 갈라서 저희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1: 네, 한 250g이니까 훨씬 더 이제 적은 양이죠.
0: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는 게, 볶음밥에 들어갈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자, 크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네.
1: 한 요 정도? 왜냐면, 너무 크면은 밥이랑 크기가
0: 네.
1: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0: 맞아요.
1: 네,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분이 저보고 이거를 쌀알 크기로 써놔요. 그런데
0: 그럴 순 없죠.
1: 아니 밥을 내일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0: 근데 선생님
1: 네.
0: 어찌됐건 양배추가 가격 대비 양도 많고 좋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오늘 이 볶음밥 할 때는 다른 채소보다 양배추 양을 좀 넉넉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볶으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0: 아, 맞아.
1: 양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양배추만 넣으면 됩니다.
0: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0: 할게요.
1: 네.
0: 네. 자, 달걀 두 개를 스크램블을 할 거예요.
1: 네.
0: 스크램블 에그를 할 거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네.
1: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0: 네.
1: 칵테일 새우도 얼려놨던 거 녹였고,
0: 네.
1: 저희가.
0: 소금 약간 주실래요? 소금
1: 소금
0: 약간만
1: 넣을까요?
0: 넣어줄래요? 네.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1: 한 꼬집 넣을까요?
0: 네.
1: 자.
0: 네, 좋습니다. 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양념은 밥에,
1: 네.
0: 볶음밥에. 오늘 양배추 볶음밥이잖아요.
1: 네.
0: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일단은 여기에 양조간장
1: 양조간장.
0: 한 스푼 들어가고요.
1: 네.
0: 참치액도 한
1: 아,
0: 큰술.
1: 참치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랑 풍미가 달라요.
0: 맞아요. 거기다가 저는
1: 이야.
0: 굴소스까지. 안 먹어봐도 알겠는
1: 그쵸,
0: 맛이죠.
1: 그쵸.
0: 자, 다 짜요, 지금 세 개가. 그래서
1: 네.
0: 설탕도 한 스푼 이렇게
1: 네.
0: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1: 예.
0: 밥 위에 올라갈 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 마요 소스.
0: 자, 이렇게 놓고요. 집에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세 스푼 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냉이도 괜찮고요.
1: 예.
0: 아니면 저것도 괜찮아요. 겨자.
1: 아, 겨자도.
0: 자,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1: 근데 이 마요 소스 있잖아요.
0: 네.
1: 여기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 오징어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0: 맞아요.
1: 네.
0: 여러모로 응용
1: 저는
0: 가능해요.
1: 김밥도 찍어 먹어요,
0: 맞아요.
1: 여기다가.
0: 저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1: 이
0: 있답니다.
1: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0: 이거 지금 마요네즈가 세 큰술이고요.
1: 예.
0: 식초는 한 큰술이고 고추냉이는
1: 네.
0: 한
1: 한
0: 작은술입니다.
1: 작은술.
0: 네.
1: 요
0: 자.
1: 비율로 해서 만약에 톡 쏘는 거더 좋아하시면 고추냉이 좀더 넣으셔도 되고요.
0: 맞아요. 예. 네. 자, 근데 저는 오늘
1: 네.
0: 여기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따가 짤 거라 여기다 지금 넣어볼게요.
1: 네, 딸주머니에.
0: 네. 자, 저는 집에서 혼자 할때
1: 예.
0: 컵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해요.
1: 예.
0: 네. 컵에다가. 네. 지금은 이제 광희 씨가 잡아주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이거
1: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0: 없으시면은
1: 예.
0: 비닐봉투에다 하셔도 돼요.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0: 네, 자,
1: 자.
0: 그러면은
1: 네.
0: 네, 자, 불로 이동해 가지고
1: 네.
0: 볶아 볼까요?
1: 자,
0: 네.
1: 조리해
0: 네.
1: 보겠습니다. 아니,
0: 네.
1: 선생님. 이렇게 정말 뚝딱뚝딱 하시면
0: 아니,
1: 어떡해요?
0: 뭐 재료가
1: 예?
0: 간단하니까 재료가 많아야지 뭐
1: 예.
0: 손으로 할게 많은데 재료가 워낙 간단하니까 할
1: 예.
0: 일이 없어.
1: 맞아요. 선생님, 사실 이
0: 네.
1: 볶음밥은 뭐 딱히 이렇게 해먹을 거 없을 때 생각나는 게 볶음밥이거든요.
0: 맞아요.
1: 얼마나 편해요. 반찬도 필요 없고.
0: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하러 다닐 때
1: 네.
0: 집에 없을 때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해주는 게이 볶음밥이에요.
1: 저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해먹는 게 볶음밥이었고.
0: 그러니까.
1: 친구들 급하게 찾아오면 해주는 게 볶음밥.
0: 맞아요. 예.
1: 그렇죠?
0: 네. 자, 지금 팬에 열이 올라서
1: 네.
0: 달걀을 넣고.
1: 네.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버터를 사용해도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1: 달걀은 어떻게 풀어지나요, 선생님?
0: 그냥 스크램블 에그 할 때는
1: 네.
0: 온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도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익은 다음에 꺼주는 것보다는 80% 익었을 때 불을 꺼서 잔열로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 맞아요.
0: 이때요.
1: 예.
0: 이때 꺼주세요.
1: 아, 요 정도 됐을
0: 네,
1: 때?
0: 요 정도.
1: 겉면이 촉촉할 때.
0: 네, 자, 그럴 때 꺼주고 불 지금 없어요.
1: 예.
0: 네, 자, 그래도 잔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색도 예쁘게 나오고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덜어 놓을게요.
1: 네.
0: 네, 이제 기름을 두르고 또
1: 네.
0: 이제 양배추를 좀 먼저 볶아야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기름 두르고
1: 네.
0: 양배추가
1: 예.
0: 네, 볼륨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볶으면은 밥이랑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가격 대비 푸짐한데
1: 네.
0: 먹고 나면 네배 부르고 또 이게 소화가 되게 잘 돼요.
1: 그럼요.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위에
0: 네.
1: 좋다고 많이 하죠.
0: 그렇죠. 위에 좋죠. 네,
1: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양배추를 볶고 있는데 불 불세기가 아까 달걀과는 좀

0: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소가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진짜로 양배추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양배추 하나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네. 양파가 들어갔나 하실 정도로 단맛이 날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밥을 넣어줄까요?
0: 네. 네. 자 밥은 찬밥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1: 찬밥도 괜찮고 따뜻한 밥도 괜찮고요. 네. 네 괜찮아요. 사실은 뭐 볶음밥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볶음밥을 못해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도 양배추 넣어서 볶음밥은 예. 아 그래 내가 양배추 넣어서는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요즘 좀 고물가시 되잖아요.
0: 맞아요.
1: 양배추 한 통 갖고 양배추 찜도 해드시고 양배추 말이도 해드시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해서 드시지만 네. 이렇게 볶음밥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0: 맞아요.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요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 달걀 스크램블 하셔갖고 네. 제가 그냥 깜빡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볶음밥 할 때는 뭐 이제 이 밥 쌀 아래 달걀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요.
1: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0: 다른 방법으로 예. 네.
1: 이렇게
0: 내봤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새우가 다 익었죠.
0: 네.
1: 자 그럼 양념장 넣어주세요. 양념장 다 넣어주세요.
0: 다 넣을까요?
1: 네.
0: 그래서
1: 네. 이제 설탕이 가라앉았죠? 네, 네. 다 넣어주세요.
0: 네.
1: 네. 좋아요. 어우, 간장향.
0: 예. 아,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향도 너무 좋죠?
0: 액젓하고, 굴소스 들어가고.
1: 네. 어우, 세상에. 자, 이제 스크램블 에그도 넣어주세요.
0: 자, 이제 스크램블 에그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잘 됐어요. 이제 이거 불 끌게요. 다 됐으니까.
0: 이 끈 상태에서.
1: 네, 불 끄고 나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양배추하고 새우하고 달걀만 넣는데도 예. 굉장히 훌륭한 양배추 볶음밥이 됐죠.
0: 뭔가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1: 그리고 일단 양배추가 양이 푸짐하니까 예. 먹었을 때도 볼 때도 그냥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0: 네.
1: 자 이제 네. 밥을 제가 이제 접시에다 놓을 건데 이렇게 네. 뒤집어서 놓을 거니까 제가 좀 여기다가 놓고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이때도 이렇게 새우가 네. 밑에 이렇게 돼서 왜냐면 이게 위에가 될 거니까
0: 아~
1: 네 이렇게 해서 밥을 놓고 네. 네.
0: 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 볶음밥 이렇게 네. 올려놔도 예쁘지만 우리가 볶음밥 시키면은 네. 모양이 이렇게 가시렁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네. 먹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1: 아니 훨씬 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맞아요. 이렇게 밥이 또 예쁘게 나오면은 아 진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그냥 양배추 한 통 사셨으면은 예. 집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적극 추천드려요. 이런 방법으로.
0: 양배추가 진짜 생활요리에 최적화가 돼 있네요. 자 네. 그럼 이거 덮나요?
1: 네 덮어주세요.
0: 자, 덮어서 여기 놔주세요.
1: 네.
0: 선생님 참 접시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1: 짠.
0: 저기 오셔서.
1: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0: 열어볼까요?
1: 네.
0: 와.
1: 예쁘죠?
0: 이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집에서.
1: 네, 자 그러면은 조금.
0: 와,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네. 이 마요 소스.
1: 마요 소스.
0: 예.
1: 이렇게 해서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0: 네. 히리링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새우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굵게 다지고 달걀에 소금을 넣어 풀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굴소스,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를 섞어 마요 소스를 만든 뒤 짜는 주머니에 담아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물을 넣고 저어가며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불 끄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 두른 팬에 양배추를 넣어 볶다가 새우와 밥을 넣어 볶아줍니다. 양배추는 볶으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 볶아주는 게 좋아요. 새우가 익으면 양념을 넣어 볶다가 스크램블드 에그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공기에 볶음밥을 담고 그릇에 뒤집어 담은 뒤 마요 소스를 뿌리면 양배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양배추를 필요해서 사다 두면 네. 끝까지 다 먹기가 힘든데요.
1: 맞아.
0: 냉장고에서 네. 잠자고 있는 양배추로 이 국물 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양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0: 네.
1: 된장국에 양배추가 넉넉하게 들으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0: 네.
1: 양배추 필요하고요.
0: 네.
1: 거기다가 오늘 꽃새우 넣어줄 거예요.
0: 네.
1: 꽃새우 넣어서 감칠맛 내고요. 집에 채소칸에 있는 뭐 양파, 대파, 고추, 마늘 필요합니다.
0: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 밑국물 재료인데
1: 네.
0: 여기 양파가 들어가요?
1: 네, 저 밑국물 낼 때 다시마하고 멸치 내고요.
0: 네.
1: 양파는 좀 집에 있는 편이라
0: 네.
1: 양파 넣고 뭐 대파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1: 양념으로는 된장과 참치액과 고추장이 필요합니다.
0: 야, 자, 구수한 국물 맛이 좋은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1: 네.
0: 자, 선생님.
1: 네.
0: 일단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 국물 재료예요.
1: 네.
0: 밑국물 한번 내볼까 하는데.
1: 네.
0: 가보실까요?
1: 네.
0: 자, 양파가 들어가요, 선생님.
1: 네, 자, 일단은.
0: 네. 네.
1: 멸치를 저는 사갖고 오자마자 그냥 한꺼번에 볶아서.
0: 네.
1: 식혀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안 볶고.
0: 아, 미리 한번 볶아서?
1: 네.
0: 우와. 저, 이게 비결이네요.
1: 네.
0: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
1: 아니, 그리고
0: 예.
1: 이렇게 할 때마다 한다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사갖고 온 날,
0: 예.
1: 그냥 한꺼번에 팬에 볶아가지고
0: 예?
1: 식혀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바로 꺼내서 쓰면 돼요.
0: 야.
1: 이렇게 하고,
0: 네?
1: 여기 다시마 넣고, 양파.
0: 네.
1: 여기 뭐 대파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0: 선생님, 양파는 이렇게 밑국물 들어갔을 때 주로 무슨 맛을 내줄까요?
1: 단맛이요.
0: 아, 그 단맛이 이 양파에서 나오는 거구나.
1: 네.
0: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1: 20분이요.
0: 20분.
1: 네. 자, 중간에
0: 네.
1: 다시마는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건져주도록 할게요.
0: 자, 선생님 뚜껑 덮고 하나요?
1: 아니요, 뚜껑 열고요.
0: 뚜껑 열고.
1: 네. 왜냐하면 그 멸치에서 나는 비린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0: 네.
1: 열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나는 멸치국물을 끓였는데 누구는 좀 맑은데 나는 늘 탁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0: 예.
1: 너무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0: 오, 예, 그럼 어떻게 네. 돼요, 불은?
1: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0: 네.
1: 중불로 줄여서 20분을 뭉근히 끓이면은
0: 예.
1: 맑은 멸치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오늘 주인공인 양배추.
1: 네.
0: 저는 양배추가 이런 국에 들어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1: 근데 사실은 이 양배추가
0: 네.
1: 사실은 양배추 좀 약간 황 냄새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은 된장국에 꼭 활용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달달한 양배추에 구수한 된장이 배어 들어가서
0: 네.
1: 정말 맛있어져요.
0: 그러게요. 왜 양배추 하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이제 된장과 만나면 그 향이 이제 좀 죽으면서
1: 맞아요.
0: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고 맛있더라고요.
1: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0: 자, 양배추 한 통 사두면 여러모로 요리를 네. 많이 해먹네요, 저희가.
1: 그럼요, 그럼요.
0: 자.
1: 네, 이렇게 또. 하고.
0: 네.
1: 자, 이제 요게 양파 썰을게요. 양파도 네. 오늘 채 썰지 않고요. 이렇게 썰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게?
0: 양배추랑.
1: 네, 양배추랑 비슷하게.
0: 네.
1: 썰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파는
0: 네.
1: 그냥 어서 썰면 돼요.
0: 어서 썰어서.
1: 네. 네. 대파는 냉장고에 늘 이제 있는
0: 두죠?
1: 예. 네, 네. 채소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0: 또 대파가 들어가면 또 제 역할을 잘해줘요.
1: 맞아요. 이 향채소가
0: 예.
1: 그냥 향채소가 아니고 확실히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0: 예.
1: 맛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니까요.
0: 아, 맞아요. 홍고추 들어가고.
1: 홍고추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0: 네.
1: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0: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요리하다 보면
1: 네.
0: 이렇게 한두 개씩 남아요, 고추는. 그렇죠?
1: 네. 자, 근데 저는 이 청양고추는
0: 예.
1: 제가 홍고추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랬는데
0: 예.
1: 이 청양고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0: 그럼 또 꼭 넣을게요, 저희.
1: 네. 근데 요게 하나를 넣을지 둘을 넣을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운 거 안 좋아해. 그럼 하나만 넣으시고요.
0: 네?
1: 우리는 매콤한 게 좋아. 그러면 두 개 넣으시면 되고.
0: 근데 확실히 이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네. 때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1: 아, 된장찌개에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1: 된장찌개나 된장국엔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1: 더블로. 원 플러스 원으로
0: 맞아.
1: 이 고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0: 청양고추가 칼칼한 맛을 내주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불로 이동해가지고
0: 네.
1: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본격적으로 맛있게
1: 네.
0: 양배추 된장국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제가
0: 네.
1: 지금 이렇게 양념장을 따로 안 만들고
0: 네.
1: 있죠. 바로 그냥 넣을 거예요. 된장 3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양조된장이에요. 네. 만약에 집에서 담근 집된장은 한 두 스푼만 넣어, 두 큰술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염도가 좀 높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고추장은 둘 작은 술 정도.
0: 오, 된장국인데. 네.
1: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저는 고추장을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참치에 이렇게.
0: 솔직히 이 된장국이라서 된장만 들어간 것보다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예. 예. 풍성해져요. 에휴. 자, 이렇게 해서 네. 끓어오르면은 아니 지금 뭐 뜨겁게 국물 냈기 때문에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사실 이제 양배추 넣고 익히기 전인데 네. 이 국물 된장이 들어간 이 국물 향 있잖아요. 이미 맛있는 향이 나서.
1: 맞아요. 자. 밑국물을 충실하게 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몇 분을 끓여줘야 되냐면 네. 양배추가 굉장히 조직이 좀 단단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들어가자마자 확 풀리는 그런 염록색 채소는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를 8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0: 8분 정도. 네,
1: 자, 그러면 8분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네. 양배추가 잘 익었어요.
1: 된장에 팍 스며들었죠.
0: 예,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넣을 게 지금 네. 새우, 네. 새우하고 양파요. 넣고 한 3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0: 예.
1: 우리가 지금 양배추를 이렇게 끓여봤잖아요.
0: 네.
1: 양배추 잎은 굉장히 부드럽고
0: 맞아요, 식감이
1: 줄기 부분은 좀 아삭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양배추에도 약간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0: 네.
1: 양배추가 어떤 양배추는 이렇게 약간 넙대대한 양배추가 있고
0: 예.
1: 어떤 양배추는 동그란 양배추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넙대대한 이렇게 약간 납작한 둥근 그 양배추는요.
0: 네.
1: 약간 그 채소 요리 같은 거에 그러니까 오늘 볶음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납작한
0: 네.
1: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양배추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0: 맛있어요.
1: 이건 좀 더 잎이 도톰해요. 그래서 샐러드나 뭐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0: 예?
1: 그런 데 드시는 게 더 좋아요.
0: 오.
1: 그리고 납작한 거는 이렇게 썰면은 금방 얌전해져요. 왜냐면 잎이 얇아서.
0: 아, 네네네.
1: 그래서 한식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0: 오, 이것도 네. 굉장히 또 좋은 팁인데.
1: 이게 암이고요. 이게 숯이에요.
0: 아~
1: 암수가 있죠. 네.
0: 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우리 보리새우 맞나요? 꽃새우?
1: 네, 보리새우, 꽃새우.
0: 예. 자, 들어가고 확실히 또 맛을 더해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0: 네, 마늘. 오늘 늘 넣었던 재료들 넣어볼게요.
1: 네, 이제 향채소죠. 마늘 네. 넣어주시고요. 대파.
0: 네, 대파 넣을게요. 네,
1: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랑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줄게요.
0: 네.
1: 네. 아, 좋아요, 좋아요.
0: 그러게요.
1: 네, 너무 좋아요.
0: 자, 선생님.
1: 네.
0: 아주 맛있게 양배추 된장국이 끓었어요.
1: 네.
0: 이제 완성된 거죠?
1: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0: 자, 이미 이렇게 끓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식구분들이 다 식탁으로 왔을
1: 네.
0: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1: 그럼요, 그럼요. 아우, 세상에. 아.
0: 잡고생이 뜨거우니까요.
1: 네. 가지고. 아니. 이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0: 진짜로.
1: 아니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식구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하면
0: 예.
1: 이런 게 행복이죠.
0: 진짜로 저는 이 양배추를 활용해서 이 국을 끓인 게 두 번째인데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1: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편안하니까.
1: 네, 편안하니까 속이.
0: 주재료가 지금 네. 양배추인데 네.
1: 푸짐하죠.
0: 예. 양배추 한 통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니까 물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양배추 한 통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우, 지금 말하면서 친구이죠.
0: 네. 얼른 밥이랑 먹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양배추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국멸치, 다시마, 양파, 물을 넣어 2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주세요. 양배추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에 된장, 고추장, 참치액, 양배추를 넣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건새우, 양파를 넣고 3분 정도 끓인 뒤 다진 마늘,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무섭게 뛰는 장바구니 물가. 만원 한 장이면 밑반찬 세 가지가 뚝딱.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밥상의 질은 높이는 김선영의

0: 최고의 요리 비결.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감자 볶음부터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미역 줄기 볶음, 그리고 도시락 반찬의 터줏대감 참치 김치 볶음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단짝 광희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밥상 물가를 고려한 가성비 값 레시피. 자, 오늘은 만 원으로 세 가지 반찬이 가능하다고요.
2: 네. 제가 대형마트에서 지금 네. 감자 두 개에 네. 1,100원에 구입을 해 갖고 왔고요. 네. 미역줄기 볶음은 1,390원, 네. 참치캔 하나는 2,2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만 원으로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장을 봐왔잖아요. 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첫 번째 메뉴는 네. 감자 볶음인데요. 네.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감자 두 개 정도 이렇게 네. 해서 한 300g 정도 필요하고요. 네. 청양고추 한 두 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절임을 할 거예요. 참치액하고 소금으로 네. 절이고요. 간은 부족한 간은 굴소스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기름하고 오일에 볶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하고 통깨를 뿌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집밥 인기 메뉴 중 으뜸은 역시 감자볶음인데요. 자, 식탁 물가를 슬기롭게 잡는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감자 볶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감자가 네. 올해는 감자가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네.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래서 감자 요렇게 두 개. 네. 요 정도 크기 두 개 정도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오늘 네. 감자채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맞습니다. 네. 자, 감자 볶음은 정말 뭐 빠지면 아쉬운 밥 반찬인데요.
2: 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평평하게 세워놓고요. 네. 이것도 다 쓸 거예요. 안 네. 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0.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채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거 채 써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의외로 많으세요.
1: 맞아요.
2: 네, 채 칼로 써시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는 네. 도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 그럼요. 문명의 이기는 이용하셔야 됩니다.
1: 근데 감자채는 네. 이 감자볶음 할 때 이 감자채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2: 저는 쉬울까요? 0.5cm 정도 굵기가 제일 좋거든요. 예. 네, 좀 두꺼우면은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 맞아요.
2: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0.5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5cm로
2: 자, 이 정도. 자, 한 개는 미리 썰어 놨고요. 네. 자, 전분을 좀 빼야 돼요. 네. 그래서 물에 담궈서 전분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 썰어 놓은 것도 넣어 주세요.
1: 자, 저희가 아까 사왔던 두 개 다 활용할게요.
2: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전분을 좀 빼고 그릇을 하나 주세요.
1: 네, 정말 감자는 전분이 정말 많이 나와서
2: 네. 예. 이렇게 해서 전분을 빼고 네. 저는 여기다가 네. 절여요.
1: 저 감자를 절여요?
2: 네, 감자를 절여요. 예. 감자를 절이는 이유가 예. 그냥 볶게 되면 잘 부서질 수가 있어요.
1: 아, 볶을 때?
2: 네, 절이잖아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하고 소금을 예? 약간 넣어서 절일게요.
1: 선생님, 네. 뭐 소금을 넣어서 절이는 거 아는데 참치액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2: 우리가 왜 요 포실한 식감에 예. 참치액이 들어가서 이거 먹었을 때 딱 약간 그 포근한 식감과 참치액에 깊게 들어가서 딱딱 씹히는 그 맛이 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감자채 볶음 드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 깊은 맛을 느낄 수가
1: 맞아요.
2: 있습니다.
1: 무슨 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깊으면서 진한 맛이 날 것 같은데요.
2: 네. 끝까지. 고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 10분 정도 두도록 할게요.
1: 10분 정도?
2: 네, 자, 10분 동안 두고요. 자,
1: 예, 저희가 저는 10분 동안 둔 게 있는데.
2: 네, 자, 그거죠.
1: 예, 예.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네.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질감이 바뀌었는지.
2: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드럽죠.
1: 자, 근데 지금, 지금 아직 안 된 거는 예. 부러지죠.
2: 이렇게 하면 부서지죠. 봐봐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훨씬 더 빨리 볶을 수가 있습니다. 오. 만약에 이거를 10분 볶아야 된다, 그럼 이건 5분만 볶아도 익습니다.
1: 자, 네. 아주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볶음인데요. 네. 자, 오늘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또 액젓으로 네. 절여가지고.
2: 절여가지고. 처음 보시죠, 그죠?
1: 진짜요?
2: 네. 네. 자, 그러면은 팬이 열을 받았으니까 네. 여기다가 저는 들기름을 약간 넣을게요. 들기름하고 고소하게. 오일 네. 약간 넣어서 들기름이 좀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물기를 좀 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꼭 짤 필요는 없어요. 네.

0: 네, 괜찮아요. 다 수분 증발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볶아줄게요.
1: 네. 정말 이 감자 요리는 네. 정말 전 세계인이 사랑하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 가지로 먹는데 이 감자 볶음은 그냥 저는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배고플 때는
0: 맞아요.
1: 그냥 예 밥반찬으로도 먹고
0: 지금 제가 뭐냐면 액젓을 한 큰술이나 넣고 소금도 약간 넣었어요. 6분의 1 정도 작은 술 정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한번 헹궈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데 예. 여기 지금 약간 수분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 절일 때.
0: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큰술이 여기에 간이 다 안 배어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네. 그리고 딱 볶았을 때 정말 우리가 딱 향을 맡았을 때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나요.
0: 맞아요.
1: 지금,
0: 예. 지금 들기름까지 합세해서 예. 구수하죠. 네.
1: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지는 게 없네요.
0: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자채 볶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예.
0: 한참 볶으셨죠?
1: 맞아요.
0: 여러분 절이면은 한참 안 볶아도 돼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절이지 않으면 이 감자가 유연하지 않으니까 어떤 걸 이렇게 서 있고 이래서 제대로 안 볶아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랬을 때 설 있고 막.
0: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전분을 안 뺀 분들은 여기에 달라붙어서 볶을 수가 없대요. 전분은 반드시 빼셔야 돼요.
1: 예. 네.
0: 자 이렇게 감자 같은 경우는 저 옛날에는 이거 도시락 반찬으로 정말 엄마가 많이 싸줬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 정도로 진짜 국민 밑반찬.
1: 예, 네. 그냥 차려도 맛있게 먹는.
0: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두 개에 1,100원 주고 샀잖아요.
1: 네.
0: 이거 진짜 반찬 가게에서 그냥 한 끼 사는 그 네. 가격으로 푸짐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반찬 가게에 꼭 있어요. 이 감자
0: 맞아요.
1: 볶음이. 집에서 해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청양고추 저 넣어줄게요.
1: 네,
0: 청양고추 넣어주고요.
1: 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청양고추 네. 넣고
0: 지금 맛을 한번 보세요. 하나를 이제 네. 거의 다 됐거든요.
1: 네.
0: 맛을 한번 봐가지고 싱겁다 그러면 네. 굴소스 약간만 넣어주세요. 자, 저는 요만큼만 그냥 넣을게요. 맛은 안 봤는데
1: 네.
0: 그냥 굴소스 넣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 정도만. 네, 자 불은 끌게요. 네.
1: 본인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조금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네. 자, 이제 네,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불을 껐습니다.
1: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그렇죠?
0: 관능 검사가 최고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먹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1: 자, 그럼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네. 옮기러 갈까요?
1: 네. 지금 감자에 아주 색이 잘 배가지고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0: 네.
1: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네. 감자 두 개라 저희가 푸짐하게.
0: 네, 푸짐한데 반찬이라 반찬 그릇에.
1: 네. 1,100원으로 감자 두 개 샀잖아요.
0: 오, 네. 네. 진짜 반찬 가게 가면 네. 1,100원으로 네, 많이 못 사거든요. 네.
1: 근데 이거 뭐 함께 다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0: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1: 네.
0: 드실 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좀 따뜻해야지 더 맛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까지도 프라이팬에 네. 이렇게 감자채가 남았습니다.
1: 그러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부스러진 게 없네요.
0: 그쵸.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감자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를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에 참치액과 소금을 넣어 10분 동안 절여줍니다. 이렇게 감자에 참치액을 넣어 절이면 풍미도 좋아지고 감자 볶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팬을 달구고 들기름, 식용유, 채 썬 감자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굴소스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검은 깨와 통깨를 뿌리면 감자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 재료들이 가격이 다 올랐는데 네. 그중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이 미역줄기예요.
0: 있습니다.
1: 예. 네. 자, 미역줄기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미역줄기 가격도 착하고 또 오돌오돌 씹히는 맛도 좋고
1: 네.
0: 또 바닷속 섬유질이 가득해서 미역줄기가 네. 인기인데요.
1: 네.
0: 네, 염량된 미역 필요하고요.
1: 네.
0: 간을 해줄 다진 마늘, 매실청, 참치액이 준비됩니다.
1: 네, 자 밑반찬으로도 부담이 없고 맛있는 손쉬운 밥반찬
0: 네.
1: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미역줄기
0: 네.
1: 아까 구매해 오셨는데
0: 네.

0: 이렇게 소금이 많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네, 염장 미역줄기예요.
0: 염장 미역줄기.
1: 네, 그래서 지금 이게 300g이면은 예. 제가 재봤더니 200g이 미역줄기고 100g이 소금이더라고요.
0: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 가능했던 거죠.
1: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예. 해볼게요. 자, 아. 자 이렇게 한번 시쳤거든요.
0: 예.
1: 이렇게 되고요.
0: 야, 네.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소금물이?
1: 자, 그러면 이거를 두세 번 씻어서 예? 물에다 담가두셔야 돼요.
0: 물에 얼마나 담가둘까요?
1: 한 1시간 정도 담가두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중간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시면서 네. 1시간 정도 담가두시면은 요 짠맛이 싹 빠집니다.
0: 두세 번 헹구면서 네. 1시간은 네. 물에 담가둬라.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둔 이 염장미역이 있는데요.
1: 네.
0: 확실히 정말 다른 미역이 된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거를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불리면은 이게 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이렇게 부피감이 지금 이거보다 아니 이게 맞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0: 예?
1: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미역줄기가 길어요.
0: 그러게요.
1: 예. 드시기 불편하겠죠.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선생님. 이 미역줄기를 저희가 하는데 물론 가격도 착하지만 미역은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1: 그렇죠.
0: 어디 이렇게 좋아요?
1: 식이섬유가 예. 풍부해서
0: 맞아요.
1: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에 좋죠.
0: 저도 사실 이 미역줄기 반찬 엄마가 이렇게 종종 해주셨는데 네.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몸에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도
1: 네.
0: 미역이니까.
1: 네.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0: 볶아볼까요?
1: 볶아볼게요. 네.
0: 자, 본격적으로 미역줄기 네. 볶음 해보겠습니다. 네.
1: 자, 불을 켜고요.
0: 네.
1: 자, 일단 이것도 좀 약간 줄기가 조금 뭐라 그랬지? 질기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들기름에 볶아주시면 좋아요.
0: 들기름에.
1: 네. 그래서 들기름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기름을 이렇게 둘러주고요.
0: 네.
1: 식재료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0: 예.
1: 자, 그 다음에 요 미역줄기.
0: 미역줄기 넣어볼게요.
1: 네. 미역줄기 넣고, 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미역줄기 넣고 볶는데,
0: 예.
1: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좀, 몇몇 분들이, 나 이거 바닷내 나서, 비린내 나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저도 아까 살짝 이거 손질할 때,
1: 네.
0: 뭔가 살짝 향이 나는 것 같아서,
1: 네.
0: 이걸 누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바로 그거예요.
0: 예.
1: 자, 그래서 요거를 들기름에 3분 동안 볶고 나서 제가
0: 예?
1: 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3분 동안만 볶을게요.
0: 지금 3분 동안 제가 볶아봤는데
1: 네.
0: 아까랑은 양이 조금 더 부피가 줄은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됐잖아요.
0: 야, 3분 사이에 이렇게.
1: 네. 자, 제가 이거 비린내 없애는 비법
0: 예?
1: 드디어 공개합니다.
0: 네.
1: 자, 요거 맛술입니다.
0: 예?
1: 네, 맛술을 이렇게 세 스푼 정도
0: 네.
1: 넉넉하죠?
0: 네.
1: 자, 넣어주는데 맛술은 알코올이라 약간 들어가서 수분이 증발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비린내까지도 한꺼번에 끌고 나가기 때문에
0: 네.
1: 맛술이 제 비린내 없애는 비법이에요.
0: 네. 자, 맛술이 비린내를 날리는 비결일
1: 네.
0: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한번 제가 향을 맡아볼게요, 이따가.
1: 네. 네. 어우, 저는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그 비릿한 향보다도 그 미역줄기의 고소한 향이 나요.
0: 맞아요. 그 비릿한 향은 전혀 안 나고
1: 네.
0: 이 미역줄기의 그 미역줄기 갖고 있는 그 맛있는 향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나죠.
0: 네, 그 맛있는 향만 남아 있어요.
1: 사실은 맛을 뿌릴 때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0: 맞아요. 확 날라갔어요.
1: 저도 예, 네. 근데 날라갔어요.
0: 네.
1: 자,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을 할게요.
0: 네.
1: 자, 여기다가 참치액.
0: 참치액.
1: 네, 참치액 넣고요.
0: 예.
1: 매실청이 약간 들어가죠.
0: 약간의 단맛이 은근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1: 매실청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그 단맛도 단맛이고 그 약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0: 예.
1: 그 비린내마저도 여기 산이 식초가 끌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중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확실히 달라졌어요.
1: 맞죠.
0: 예.
1: 네. 자, 마늘도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0: 네.
1: 네. 마늘 넣어주고요. 자, 이제 볶아주면 이제 됩니다. 이제 거의
0: 네.
1: 달리기로 치자면 100m에
0: 네.
1: 90m는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자, 이제 결승점만 남겨있는 상황이죠.
1: 네.
0: 자, 선생님 마지막 마늘 들어가서는 한 몇 분 정도?
1: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예. 아까 또 부피가 또 그렇게 푸짐했는데
0: 예?
1: 또 싹 얌전해졌죠.
0: 예.
1: 자, 여기다가 이제 불 끄고요.
0: 네.
1: 들깨가루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저어줄게요.
0: 네. 마지막에 또 고소하게 이렇게.
1: 네.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면은
0: 이 맛있는 미역줄기에 고소한 들깨가루가 더해지니까 향이 정말
1: 네, 이거 진짜 가격
0: 예.

0: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반찬 가게 사는 거 저리 가랍니다. 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둘러서 끝낼게요.
1: 네. 네.
0: 자 이제 끝입니다.
1: 자 네. 완성 그릇 담아볼까요?
0: 네. 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옮겨 보도록 할게요.
1: 선생님 저 네. 사실 평소에 이 미역줄기 반찬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오늘부로 약간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0: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1: 예.
0: 사실은 왜 요리도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애정이 담겨서 그 음식을 잘 먹게 되거든요.
1: 본인들이 만들었을 때.
0: 네. 예. 광희 씨도 오늘 옆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역줄기가 가격도 착한데 맛도 좋고 이 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다면서요?
0: 네, 냉장고에서 네. 뭐 일주일 동안 보관하셔도 됩니다.
1: 냉장 보관.
0: 네, 냉장 보관.
1: 자, 이렇게 고소하고 향긋한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미역줄기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장 미역줄기를 물에 헹구고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불린 미역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팬을 달구고 들기름, 미역줄기를 넣어 3분 동안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을 넣어 볶다가 참치에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어 1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이렇게 미역줄기를 볶을 때 맛술을 넣으면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비린내도 날아가요.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잘 익은 김치가 더 맛있게 변신되는 네. 참치김치 볶음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참치 캔 하나가 저 2,200원 주고 구입을 해갖고 왔고요.
1: 네.
0: 김치, 대파 필요하고요.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네. 고추장, 설탕, 매실, 마늘, 들기름, 후추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고기 반찬, 생선 반찬보다 이 새콤한 김치 볶음에 손이 더 많이 가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1: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김치 참치 볶음인데
0: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너무 맛있는데 네. 이 참치 한 캔 준비했어요. 저희 집에도 네. 명절에 받았던 참치 캔이 있어요.
0: 맞아요.
1: 있으시면 그거 활용해도 되죠?
0: 그럼요.
1: 이용하시면 되고.
0: 네. 이거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뭐 2,200원 주고 샀으니까 네. 이렇게 캔 하나를 이렇게 따서 기름을 좀 빼줄게요.
1: 그러게요.
0: 네, 잘 해서 일단 예. 불로 이동해서 바로 조리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자, 이 네. 기름은 좀 떨어뜨리게 좀 네. 두고요.
0: 네.
1: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저희가 반찬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오늘.
0: 네.
1: 근데 정말 금세 뚝딱뚝딱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0: 일단 재료가 간단하니까
1: 예.
0: 조리 시간도 간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불을 켜고. 제가 이렇게 들기름을 좀 두르고요.
1: 네.
0: 김치는 제가 500g을 썰어놨어요. 자, 일단은 파하고
1: 네.
0: 파향을 조금 내다가
1: 네.
0: 김치를 넣어서 볶을 건데 자, 김치 넣어주세요.
1: 자, 김치 네. 제가 넣을게요. 네. 선생님, 이거 김치는 어떤 김치 사용하신 거예요?
0: 그냥 통배추 김치 네.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1: 예.
0: 크기는 여러분들
1: 예.
0: 기호대로 써시면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넣으셨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랫동안 볶으시면 돼요. 13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1: 13분? 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0: 그래도 아니에요. 이거 볶으세요 하면은 조금 볶다가 이거 다 됐어요? 다
1: 맞아요.
0: 됐어요 하고 저한테
1: 예?
0: 이거 다 됐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1: 왜냐면요. 이 김치를 13분 동안 볶으려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타버린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저도 이제 볶아봤지만.
0: 그래서 제가 재봤어요.
1: 예?
0: 이게 수분이 있고 매짐에 기름도 둘렀잖아요.
1: 예?
0: 10분까지는 괜찮아요.
1: 오.
0: 그래서 10분까지는 타이머 이렇게 설정해놓고
1: 예?
0: 그대로 둬요.
1: 그게 둬도 돼요?
0: 예, 타지 않아요. 그러다가 10분부터 13분까지는 1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저어주면은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져요.
1: 너무너무.
0: 네네. 자, 근데 이때 볶을 때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양념 넣어주세요.
1: 자
0: 양념 넣을게요.
1: 네.
0: 자,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1: 네.
0: 김치가 들어갔는데 고춧가루 왜 넣어줘요? 하시는
1: 맞아요.
0: 분들이 계세요.
1: 너무 궁금했어요.
0: 네.
1: 방금.
0: 자, 김치는 간이 돼 있지만 우리 참치도 들어갈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간을 약간 해주시는 게 좋고, 요 고추장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설탕도, 왜냐면 김치가 쉬면은 약간 단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늘도 약간 들어가고 이제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요거 매실청이에요.
1: 매실청.
0: 네, 매실청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제 13분 동안 네.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0: 네.
1: 이야, 선생님. 네. 이야. 아니.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에. 네. 이 참치김치가 됐어요.
0: 네, 딱 좋죠. 자,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저희가 아까 뭐를 해놨냐면 이렇게 참치요. 예. 참치 기름 빼놨잖아요. 요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저는 사실 이제 김치랑 그 양념 넣었을 때 초반부터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요거는 그 이제 13분 지나서 마지막에 넣으시네요. 이유가
0: 이 참치는 그냥도 먹을 수 있죠.
1: 네.
0: 예. 예. 그런데 또 10분 동안 저어주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1: 흘려버리죠, 다.
0: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나 참치야 하고 약간 보여주는 정도. 사실은 김치가 많아서 자세히 뭐 하는 사람만 보고 먹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참치 넣고 나서 뭐 1분이나 2분 정도만 하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1: 야,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덩어리 좀 지게 해서 하면은 더 먹음직스럽고 네.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다 됐어요. 이제 불 끌게요.
1: 네.
0: 자, 불 끄고요.
1: 예.
0: 마침 저도 지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 여기다가 통깨 이렇게 넣어주고요.
1: 이야.
0: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유, 내가 알지, 저마다 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김에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0: 맞아요. 네.
1: 자, 옮겨볼까요? 자,
0: 네.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어떻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1: 진짜로 참치가 덩어리째 보이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0: 그쵸?
1: 보여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1: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 한 이틀, 3일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이 푸짐해서.
0: 이거는 진짜 예. 이렇게 해서 김치냉장고 넣어두면은 예. 저는 이걸 좀 넉넉하게 하는 편이에요.
1: 예.
0: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그 김치통에 넣어놓고 이거 그냥 꺼내서 먹어요.
1: 예. 우리가 김치 물리지 않듯이
0: 네.
1: 이 반찬도 물리지 않고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이건 진짜 차게 해서 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참치 김치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치 김치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조림 참치를 체에 받쳐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팬을 달구고 들기름과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잘게 썬 익은 김치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매실청을 넣어 1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참치를 넣어 볶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참치는 나중에 넣어 살짝만 볶아줘야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아 식감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참치 김치 볶음이 완성됩니다. 어묵 하나로 탕부터 볶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활용 만점 레시피. 같은 어묵 볶음이라고 착각은 금물. 꼬들한 맛이 살아있는 김선영표 꼬들 어묵 볶음부터 길거리에서 많이 먹던 꼬부랑 어묵꼬치 이젠 저렴하게 집에서 즐겨보자. 어묵 한 봉지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어묵탕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찰떡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요즘 마트에 장 보러 나가면 이 가격에 놀라잖아요.
0: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1: 맞아요. 네. 이 폭등한 값비싼 가격에 식품 코너를 이 몇 바퀴씩 돌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기 쉽지 않아요.
0: 자, 그럴 때는 예. 어묵을 사시면 됩니다.
1: 예?
0: 어묵으로 반찬과 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묵 볶음용으로 저는 한 봉지에 마트에서 2,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 자, 그럼요. 이 꼬들 어묵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얇은 사각 어묵이 네. 다른 어묵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1: 네.
0: 볶음용으로 좋은데요.
1: 네.
0: 저는 200g짜리 두 개에 2,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파와 다진 마늘,

0: 청양고추 준비했고요. 네. 양념은 물엿과 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1: 네, 이 저렴한 가격으로 밥상 물가도 해결하고 고품격 맛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선원 선생님의 슬기로운 팁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묵볶음 시작해볼 텐데요. 네. 아까 저희가 선생님께 사오신 이 네. 어묵이에요. 네. 이제 한 팩인데 두 팩 사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두께가 다른 것 같아요.
0: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제가 예. 물론 이제 종류도 많고 예. 사실은 가격도 틀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께랑 예. 이렇게 두께랑 이거
1: 좀 달라요.
0: 다른 거 느껴지세요?
1: 자, 여기 좀 두꺼우고 도톰하고 이건 조금 얇고요.
0: 더 얇죠. 예. 예. 그래서 요거보다 뭐 더 두꺼운 것도 있지만 요게 지금 얇은 건데 요걸로 오늘 꼬들 어묵 볶음을 할 거예요.
1: 네. 자, 어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0: 자, 250g인데 보세요. 보통 어묵은 하나 한 장에 50g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얇아서 지금 한 7장 정도 이렇게. 아~ 네. 자, 그러면은 7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짜? 썰어볼게요.
1: 어묵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이 약간 뭔가 면 같은 느낌이네요, 선생님. 얇게.
0: 근데 이게
1: 촘촘하게.
0: 반찬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백반집 같은데 가면 예. 어묵 볶음이 나오는데 예. 옛날에는 어묵 조림으로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어묵을 쫄깃하게 볶아서 예.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쫄깃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은 이렇게 썰게요.
1: 어묵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죠.
0: 진짜 다 좋아하시죠.
1: 어묵 반찬 네. 정말.
0: 네, 자 이렇게 볶아 예. 아니 이렇게 썰어서 접시에다가 놓고요. 예. 자, 파는요. 네. 그냥 송송송송 썰도록 할게요. 집에 뭐 네. 대파 있는 거. 네.
1: 이 판을 송송 써는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1: ASMR로 네. 그냥. 예.
0: 이렇게 해서 썰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로 이동해서 조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네.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꼬들 어묵 볶음. 그냥 어묵 아니죠. 꼬들.
0: 네.
1: 자, 꼬들. 그 비결은 또 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여태까지 우리가 어묵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식재료로 알고 있었잖아요.
1: 맞아요. 쫄깃쫄깃은 알고 있는데. 네.
0: 이 꼬들.
1: 예.
0: 꼬들.
1: 꼬들.
0: 자, 어떻게 하면 꼬들하게 될지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0: 자, 일단 팬을 가열하고 네. 네. 자, 기름을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묵하면 기름에 튀겨진 거지만 그래도 오늘 기름에 살짝 네. 예, 볶아줘야지만 좀 약간 바삭하게 되니까 네. 자, 볶아주도록 할게요.
1: 자, 이 꼬들하게 볶는 방법이 이 시간이 이 볶는 시간에 조금 달려 있는지.
0: 사실은 뭐 꼬들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묵 자체가 얇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0: 그리고 이게 다 이미 익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약간 볶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도대체 시간적으로는 얼마 정도 볶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1: 2분,
0: 네, 2분 정도 볶아주시면은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더 오랜 시간 볶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기름에 튀긴 거라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0: 저는 지금 아직 팬이 그렇게 뜨겁게 가열되지 않아서 센 불에서 하고 있는데 네? 불을 약간 줄일 거예요. 네. 네, 중약불 정도로.
1: 어느 정도 열기가 네. 올라온 후에는 중약불로 네. 줄여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네, 자 지금 열기가 올라왔죠?
1: 예, 이렇게 뜨겁습니다.
0: 네.
1: 이때
0: 불을 약간 줄일게요.
1: 줄일게요.
0: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분 볶는 거 뭐 그래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네. 볶아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대파하고 청양고추 준비했거든요.
1: 네. 네,
0: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준비했는데 요거는 약간의 그 이렇게 약간 액센트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하시면
1: 맞아요.
0: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아이들 하면 안 해주셔도 되고 네. 어른들이라면 약간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네, 청양고추 벌써 여기 이렇게
1: 예, 노릇노릇하게
0: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늘하고 예. 네, 이제 넣어주실래요?
1: 자, 마늘 먼저 넣고
0: 네.
1: 자, 그리고요.
0: 네. 그다음에 예. 저기 뭐야?
1: 쭉 넣을까요?
0: 대파하고 대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더 볶아줄게요.
1: 1분 정도? 네. 근데 사실 선생님, 네. 우리 지난 방송부터 쭉 하면은 냉장고에 이 반찬들이 정말 두둑하게 가성비 좋은,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가격 좋은.

0: 아니요, 저, 어떻게 이 순서로 들어가게 된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자, 간장은요, 예. 넣어주면은 약간 그 쫄깃쫄깃한 게 수분화돼서 일단은 이렇게 물엿을 넣어주고요. 예. 이걸 막 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엿화돼요. 약간 꼬들꼬들.
0: 아, 뭔가 이제 사탕처럼 약간. 그쵸?
1: 맞아요. 예.
0: 사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꼬득꼬득하게 잡아준다.
1: 이게 바로 물엿이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코팅처럼 되다가 이제 꼬득꼬득하게 이제 조금 꼬들하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예.
0: 자, 이렇게 해서 내줍니다.
1: 자, 이제 됐어요. 예. 여기다가 이제 간장 넣어줄 텐데 네. 간장도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0: 한번 끓게끔.
1: 네.
0: 이렇게 그런 이유가.
1: 네. 자, 사실은 어묵에도 어느 정도 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물엿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간장 향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간장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1: 자, 이렇게.
0: 오. 자, 이제 순식간에 또 네. 꼬들 어묵 볶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0: 야.
1: 자, 불 끌게요.
0: 예.
1: 네.
0: 야, 선생님과 요리하다 보면 아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하면 금세 또 요리가 완성이 돼서
1: 딱 완성이 되죠.
0: 네. 네.
1: 자 제가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요
0: 네.
1: 지금 약간 따뜻하잖아요.
0: 네?
1: 따뜻해서 약간 부드러운데 얘가 식잖아요. 그러면은
0: 물엿이
1: 그러니까 약간 식으면은 약간 굳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때문에 그 식감이
0: 꼬들해져.
1: 해줘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먹어보진 않았어도 이해가 되죠.
0: 그렇죠. 다들 네. 아실 것 같아요.
1: 네.
0: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1: 네.
0: 아, 평소와는 다른 어묵 반찬이 좀 될 것 같아요.
1: 네. 백반집에서 먹다가 와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먹다 보니까 아, 이것도 또 부드러운 어묵과 또 반대되는
0: 다른, 예.
1: 다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예. 거무깨가
0: 색이 또 예쁘게 들어가네요.
1: 네, 통깨보다 이 검은깨가 훨씬 더
0: 분위기 있죠.
1: 네, 분위기 있더라고요.
0: 야.
1: 네.
0: 같은 식재지만 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꼬들 어묵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꼬들 어묵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얇은 어묵은 길쭉하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 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 어묵을 넣어 2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엿을 넣어 볶다가 양조간장을 넣어 볶아줍니다. 어묵에 물엿을 넣어 볶아주면 코팅이 되면서 어묵이 더 꼬들꼬들해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검은 깨를 뿌리면 꼬들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어묵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네. 참 많은데요. 인기 만점 어묵탕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1: 네, 달큰한 국물에 언제 먹어도 좋은 국물.
0: 네.
1: 어묵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어묵하고요.
0: 네.
1: 맛살을 좀 넣어줄 거고요.
0: 네.
1: 맛을 더해줄 대파, 청양고추, 당근이 필요합니다.
0: 네. 근데 어묵탕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국물 재료 볼까요?
1: 네. 국물 재료는 멸치, 다시마, 네. 양파가 필요한데요.
0: 네.
1: 집에 더 있는 거 넣으셔도 됩니다.
0: 네. 자, 어묵을 끓이면 국물이 훨씬 더 깊고 맛있잖아요.
1: 네.
0: 자, 밥상 걱정을 덜어주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어묵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1: 네.
0: 오늘 제일 중요한 것도 국물이에요.
1: 맞아요. 국물 진짜 중요해요.
0: 그렇죠?
1: 네.
0: 자, 국물부터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1: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해서
0: 네. 어묵은 어묵도 중요하지만 이 국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1: 맞아요. 국물이 맛있어야지
0: 네.
1: 어묵탕이 맛있거든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제가 필요한 게 한 6컵인데 그래도 끓이면서 증발되기 때문에 8컵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0: 네.
1: 여기다가 저는 멸치 사고 오자마자 팬에다가 볶아놓는 거.
0: 그렇죠. 그때 네. 알려주셨죠.
1: 네. 그다음에 다시마,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0: 네.
1: 뚜껑을 열고 끓여주시는데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시고
0: 네.
1: 끓이셔야지 국물이 맑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다시마는 건져내시고
0: 예.
1: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20분 끓이면 되는 거죠?
1: 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0: 자, 어묵탕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 볼까요?
1: 네. 좀 나머지 부재료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0: 자, 손질해 볼 텐데요.
1: 네. 자, 당근이요.
0: 네.
1: 당근으로 제가 꽃을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0: 꽃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아, 어묵이 맞아. 당근꽃이 들어가요.
0: 당근꽃 들어가는 거. 예. 물론 이제 찌끼틀이 있는 분들은 찌끼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1: 칼집을?
0: 네, 칼집을 이렇게 가운데로 일자로.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X자를 거주세요. 그러면 몇 등분이 되냐면 6등분이 돼요.
1: 맞아요.
0: 네, 6등분이 되면은 자, 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V 커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1: 아, 이렇게. 각 끝마다.
0: 네, 이렇게.
1: 여섯 개가 생겼죠, 그러면. 그치?
0: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1: 거기를 삼각형으로.
0: 네, 네 이거를 V 커팅이라고 그래요.
1: V 커팅이라고.
0: 네. 그러니까. 자, V자로, V자로 이렇게 예. 커팅이 되는 거죠.
1: 아, 이런 식으로.
0: 네. 자, 이렇게 해서 꽃모양이 예. 들어갔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썰으시면 썰으셔도 되고요.
1: 네?
0: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각을 둥글게.
1: 아.
0: 꽃 모양을 예. 이렇게 둥글게. 됐죠. 이렇게.
1: 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자, 이거 한번 썰어서 한번 네. 넣어볼게요. 네. 여기 또 이제 어묵탕에 또 들어가면 예뻐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누가 저렇게 해서 넣어 그럼 해주는 게 어딘데 하시는 분들은
1: 그냥 동그랗게 들어가는 것보다 네. 확실히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넣어주시면 훨씬 더 아무래도 먹는 사람이 네. 좀 더 예쁘면은 아무래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준비를 해줄게요.
1: 이렇게.
0: 자 그다음에 예. 여기 이제 청양고추 하나 좀 매콤하게 칼칼하게 들어갈 건데 네. 이거는 오늘 어묵탕이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니까
1: 네.
0: 요 고추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갈게요.
1: 네.
0: 그다음에 파도요.
1: 네.
0: 큼직큼직하게.
1: 큼직큼직하게. 네. 사실 당근도 컸어요 지금.
0: 오늘 다 큼직큼직해요.
1: 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0: 네.
1: 자 근데 오늘 어묵탕에 들어가 이 어묵을 이렇게 꼬치로 해서
0: 네.
1: 이제 넣어야 하는데 한번 넣어볼까요?
0: 자 그러면은 어묵이 좀 도톰해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1: 이거는 무슨 용 어묵이에요?
0: 이거는 그냥 어묵탕용 어묵이고
1: 어묵탕용.
0: 지금 어묵 함량이 이거는 많아요. 좀 어묵 함량이 많아서 도톰해요.
1: 예.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접는 거 못 보셨죠?
1: 예. 예.
0: 네. 제가 순간적으로 접고 나서
1: 다시 한번
0: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자 반을 접으신 다음에
1: 예.
0: 이걸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꼽을 자, W자?
1: 예.
0: 네, W자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꽂아서 준비를 네. 해주시면 되고요.
1: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0: 자, 이번에는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한번 제가 꽂아볼게요.
1: 꽈배기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 접은 거는 똑같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꽂을게요.
1: 예.
0: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코처럼 왜 뜨개질처럼
1: 네?
0: 요게 짧게 나와야 돼요. 길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안 돼요.
1: 네,
0: 요령이 그거예요.
1: 짧게.
0: 네, 이렇게 해서 꼬세요.
1: 이렇게. 이런 꼬치도 있었어요.
0: 네, 이렇게.
1: 맞아.
0: 그런 다음에 요게 조금 나와야 돼요.
1: 네?
0: 그게 요령이에요. 이렇게.
1: 와.
0: 자, 그런 다음에
1: 또 다시.
0: 네, 코가 조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짧게 나와야 돼요.
1: 예?
0: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1: 우와.
0: 제가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1: 예? 와, 이것도 느낌이 다르네요.
0: 그렇죠.
1: 이 꽃이랑.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자, 이건 꽈배기.
0: 네.
1: 자, 맞아. 어묵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일자로 꼽아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0: 네, 그쵸? 약간 조금 동그란 거.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자, 이렇게 해서 꽈배기도 있고.
0: 네.
1: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어묵은 준비가 됐고,
1: 예.
0: 이것도 꽂아 볼까 봐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1: 맛살도 또 이렇게 꼽아서.
0: 네. 그럼 좀 약간 색스러울까봐.
1: 맞아요.
0: 이거는 지금 이렇게
1: 예?
0: 얼마 안 해서 제가 가격이 얼마 안 해요.
1: 그렇죠. 이렇게 네. 해도. 예.
0: 네. 자, 그러면은 국물
1: 네.
0: 낸 거로 한번 끓여볼까요? 자, 그러면은.
1: 네.
0: 와, 어묵은요.
1: 네.
0: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돼요.
1: 왜요?
0: 이거 퉁퉁 부른 거 좋아하세요?
1: 안 좋아해요. 저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맛이 우러날 줄 알았는데.
0: 딱 알맞게 그 오래 끓인 맛은
1: 예.
0: 국물 맛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1: 예.
0: 네, 그런데 정말 어묵을 맛있게 드리려면 3분.
1: 3분이요?
0: 네.
1: 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0: 네. 자, 여기다 간을 좀 해볼게요.
1: 예.
0: 자, 간장.
1: 네.

0: 참치,
1: 맛술,
0: 네.
1: 마늘 약간 넣어주고요.
0: 네.
1: 자, 이거 지금
0: 야,
1: 설탕인데요.
0: 설탕?
1: 이게 설탕이 왜 들어가나
0: 그러게, 이게
1: 싶으실 거예요.
0: 특이해요.
1: 예. 사실 우리가 나가서 먹는 그 어묵탕에는 MSG가 들어가요.
0: 알것 같아요.
1: 예.
0: 예.
1: 근데 집에서 안 내려고 그게 없잖아요.
0: 맞아요.
1: 찾은 게 바로 설탕이에요. 설탕.
0: 맞아요.
1: 설탕. 아이고, 굳었네. 예.
0: 예?
1: 설탕 보세요. 요 정도.
0: 예?
1: 요 정도만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달라져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그 어묵탕 먹었었던 그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1: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어묵을 넣어주시는
0: 네.
1: 거예요. 자, 어묵, 이렇게.
0: 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어묵은 오래 삶을 필요 없다, 오래 끓일 필요 없다.
1: 네.
0: 자, 몇 분이었죠?
1: 3분.
0: 3분.
1: 네.
0: 자.
1: 이렇게 해서 끓이고요.
0: 예.
1: 당근도 넣어주시고, 당근도 이게 익을까 싶죠?
0: 예.
1: 딱딱해서 익습니다. 네.
0: 3분도.
1: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다만 안 넣는 거한 가지 있어요.
0: 맛살을 아직 안
1: 맛살
0: 넣으셨어요.
1: 안 돼요.
0: 예.
1: 맛살은요, 정말 그냥도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1: 맛살을 같이 넣고 끓이면은 맛살이 다 풀어져요.
0: 네.
1: 그래서 3분 끓이는 중에 2분 끓이고 맛살 넣고 1분만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1: 네.
0: 3분 맛있게 한번
1: 근데
0: 끓여볼게요.
1: 지금부터가 3분이 아니라 끓고 나서부터 3분입니다.
0: 끓고 나서부터.
1: 네.
0: 네.
1: 끓여볼게요.
0: 네. 선생님,
1: 네.
0: 이 따끔씩 이런 어묵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1: 나는 이따금이 아니라 자주
0: 아, 그러세요?
1: 생각나는데. 아니,
0: 맞아요.
1: 어묵탕 진짜 좋아요. 왜냐면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그 약간 그 고소하고 기름에 그 튀겨진 듯한 하여튼 모든 거를 다 그냥 종합적으로
0: 예.
1: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0: 맞아요,
1: 너무
0: 맞아요.
1: 좋고, 사실은 이건 온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더 행복해요. 왜냐면 맛있게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 좋아하면은
0: 네.
1: 내가 조금 해서 나만 먹게 되나 하는 약간 죄스러움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너무나 그냥 기쁜 그런 의미.
0: 맞아요. 자, 이 어묵과 함께 이 어묵 국물도 굉장히 맛있는데, 어묵탕에. 오늘도 밑국물 잘 우려내서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1: 네. 자,
0: 예?
1: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0: 맞아요.
1: 요 맛살 살짝 넣어서.
0: 자, 저희가 끓고 나서 2분 지났고,
1: 네.
0: 지금 1분 남기고 저희가 맛살을 집어넣었어요.
1: 네, 이렇게 맛살
0: 예.
1: 집어넣습니다. 네.
0: 자, 사실 지금 여기 저희가 어묵탕에 들어간 돈은 지금 많지 않아요, 선생님. 그쵸?
1: 네. 달걀도,
0: 예.
1: 삶은 달걀 있으면은, 이렇게 한 켠에,
0: 네.
1: 넣어주신데 또, 내가 먹을 건데 광희씨 없다 그러면 울것 같으니까, 이렇게. 광희씨 것도
0: 아.
1: 하나 넣어서.
0: 보기만 해도 뭔가 포근한 느낌 들지 않나요, 선생님?
1: 맞아요. 이거
0: 뜨끈하게.
1: 네, 지금, 이게 끓는 국물과 함께
0: 예.
1: 우리 가족의 정스러움이 끌어가는 것 같아서
0: 예.
1: 좋습니다.
0: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또이 어묵을 뭐 겨울에만 먹는다고 하지만 이 여름에도 어울려요.
1: 이거 차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거
0: 오.
1: 진짜 차게 드셔도
0: 예.
1: 저는 너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0: 네. 쫄깃한 어묵과 뜨끈한 국물까지 맛있는 어묵탕이 완성됐습니다.
2: 어묵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국멸치, 다시마, 양파를 넣어 2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를 건져주세요. 당근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 편 썰고 청양고추와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어묵은 꼬불꼬불한 모양과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 꼬치에 끼우고 맛살도 꼬치에 끼워주세요. 밑국물에 진간장, 참치액, 맛술, 다진 마늘, 설탕을 넣어줍니다. 어묵탕에 설탕을 넣어 끓이면 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어요. 어묵꼬치, 당근,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2분 동안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맛살꼬치와 삶은 달걀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이면 어묵탕이 완성됩니다. 가격도 착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두부 활용 200% 가성비 밥상. 고기와 해물 없이도 깊고 진한 찌개 맛을 내는 김선영의 황금 비법 대공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얼큰칼칼한 순두부 찌개부터 가격도 영양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 덮밥 레시피. 두부와 노른자를 섞어 고슬고슬하게 볶아 맛있게 비벼 먹는 황금 두부 덮밥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0: 케이올비의 단짜 강이고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0: 네. 선생님, 네. 이 치솟는 물가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요리 비결, 이 마지막 주인공은 가성비 끝판왕 두부로 만드는 한끼 밥상입니다. 자, 저도 이 두부는 이 활용이 좋고 어떤 요리에 넣어도 이 맛이 좋아서 항상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1: 네, 두부는 저렴한 식재료이면서 영양도 충분히 되는 예. 효자 재료죠.
0: 맞아요.
1: 오늘 주재료는요, 순두부입니다.
0: 예.
1: 순두부 한 봉에 한 1,30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0: 네.
1: 거기다가 집에 있는 김치와 예. 달걀만 넣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선생님, 이 순두부찌개는 집에서 만들면 국물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국물은 어떤 걸로 맛을 냈어요?
1: 네, 양념은 네. 고추기름과 고춧가루, 참치액, 마늘.
0: 네.
1: 국간장이 필요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순두부 간숯 빼는 양념으로는 간장, 소금, 네. 후추, 들깨가루가 필요합니다.
0: 일단 든든하게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0: 자, 가성비는 물론 마음을 충족시키는 가심비까지 사로잡은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순두부 저는 간수부터 먼저 빼요.
0: 네. 네.
1: 여기다가 예. 일단은 간수를 빼는데
0: 예?
1: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0: 선생님, 소금. 근데 간수를 빼는 게 중요한가요?
1: 맞아요. 이 두부 만들 때
0: 예.
1: 간수를 넣는데 간수가 없으면 두부가 안 돼요.
0: 네?
1: 근데 그 간수 때문에 약간 맛이 쌉싸름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면 순두부는 너무 착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기 위해서
0: 예?
1: 이렇게 간수를 빼주는 건데 이렇게 간장.
0: 근데 원래 간수 뺄 때 간장 들어가요?
1: 네, 간장 들어가요.
0: 오.
1: 그다음에 짠맛은 짠맛으로 빼는 거거든요.
0: 예?
1: 소금과
0: 예.
1: 간장과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요.
0: 예?
1: 저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를 넣는데 들깨가루는 왜 넣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0: 네.
1: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두부는 정말 고소했어요.
0: 네, 예전에 그런, 먹었던.
1: 네. 근데 지금 먹는 두부는 그렇게 고소한 맛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들깨가루를 넣어주면은 약간 그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러게요.
1: 네.
0: 이 두부와, 두부도 고소한데 들깨가루도 고소하니까
1: 네.
0: 환상의 콤비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0: 네?
1: 이렇게 들깨가루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0: 자, 요 상태로 한 어느 정도 둬야 간수가 빠질까요?
1: 한 20분 정도 두면 좋습니다.
0: 자, 네. 그래서 저희가 20분 정도 이렇게
1: 네.
0: 간수를 뺀 게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1: 맞아요.
0: 자.
1: 네. 이렇게
0: 예.
1: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0: 예.
1: 이게 다 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중에 순두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부도 크기가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0: 살짝이요?
1: 네, 살짝. 그러면은 이따가 요 간수는 빼고 넣으면 이 순두부찌개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0: 정말 부드럽게
1: 네.
0: 맛있게
1: 네.
0: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지금 순두부 밑간 해놨고 간수
0: 네.
1: 빼놨고 재료 썰어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순두부찌개 끓이면 됩니다.
0: 그럴까요?
1: 자, 그럼 가볼까요? 네.
0: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이 밑국물은 저희가 며칠 동안 했던 그
1: 바로 그거예요.
0: 밑국물이죠.
1: 네,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나서
0: 네.
1: 요긴하게 쓰시라고 했던 그거예요.
0: 네.
1: 네. 자, 일단은 고추기름 두릅니다.
0: 네.
1: 고추기름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기름 넣으셔도 돼요.
0: 네.
1: 그리고 고춧가루를 저는 한 스푼 반 넣습니다만은 고추기름 없다면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0: 이 순두부찌개는 또 아주 매콤하게 먹는 게 또, 예?
1: 칼칼하니.
0: 칼칼하게, 예.
1: 여기다가 이제, 김치는요.
0: 예.
1: 10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100g 정도?
1: 네. 100g 정도 넣고 볶아주시는데,
0: 네.
1: 순두부찌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고기도 안 들어가고 해산물도 안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김치가 잘 볶아져야 돼요. 그래서 몇 분 정도 볶느냐? 이거를 3분 정도 볶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3분 동안 지금 이 뜨거운데 여기 앞에서 볶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물을요, 한 컵만 넣을게요.
0: 한 컵만?
1: 네, 절반만. 두 컵 중에 이제 한 컵만 넣을게요.
0: 김치가 잠기고 조금 올라왔어요.
1: 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끓기 시작해서 3분을 끓여주시면은 돼요. 뜨거운데 앞에서 볶지 마세요. 그렇게
0: 예?
1: 안 하셔도 됩니다. 네.
0: 자, 끓은 후에 3분.
1: 맞아. 끓기 시작해서 3분이에요.
0: 네. 예? 자, 끓여보겠습니다. 자,
1: 자,
0: 선생님.
1: 네.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끓었죠?
0: 아, 자글자글 그냥. 우와! 아니, 3분인데 이렇게 맛있게.
1: 네. 자, 김치가 이렇게 착해졌죠?
0: 예.
1: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파 넣어줄게요.
0: 여기다 양파를.
1: 네, 양파 넣고요.

0: 이렇게 보면 약간 짜그리 같아요,
1: 오,
0: 선생님.
1: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두부찌개에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0: 예.
1: 본인만 순두부찌개라고 하지 식구들은 순두부 국을 먹을 경우가
0: 예,
1: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약간
0: 맞아요.
1: 짜그리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에 양념장이 들어갑니다. 뭐가
0: 네.
1: 들어가냐면요. 참치액.
0: 참치액.
1: 그다음에 국간장 한
0: 네.
1: 스푼씩 들어가고요. 마늘이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줄게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2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2분
1: 자,
0: 정도.
1: 그러니까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고 불이 좀 알아서 해주는.
0: 네,
1: 네.
0: 그쵸, 그쵸. 근데 진짜로
1: 2분만.
0: 이 순두부찌개는 저도 이 순두부찌개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1: 네.
0: 마찬가지고. 이 순두부찌개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선생님.
1: 아, 순두부찌개는 이렇게 먹으면서 호호 부르면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0: 맞아요.
1: 아니, 내가 넘기려고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넘어가는.
0: 네.
1: 뭐야, 뭐야, 밀당하는 거야, 뭐야, 왜 안에서 끌어들여. 막 이런 정도로. 정말
0: 맞아요.
1: 매력적이에요. 네.
0: 맞습니다. 선생님,
1: 네.
0: 지금 양파하고 양념장 넣고 2분 정도 저희가 더
1: 네.
0: 끓였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렇게
0: 예?
1: 육수를 넣고 자, 끓이면서요.
0: 네.
1: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 바로 이제 순두부하고 계란하고 넣어서 끝내면 돼요.
0: 자, 이제 끓어오르면 순두부하고 달걀을 넣는데요. 아까는 약간 짜글이었어요.
1: 네.
0: 육수를 이제 한 컵만 넣었을 때는
1: 네.
0: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찌개죠.
1: 네. 사실은 그 끓이는 거를
0: 네.
1: 모르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볶았어요. 근데 이 뚝배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숟가락 굽는 게 여간 고통스럽지
0: 맞아, 막
1: 않더라고요.
0: 들려붙고 막 그냥 그죠?
1: 아니 이렇게 손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육수를 어차피 들어갈 육수를 좀 넣고 끓이면은 김치가 어차피 잘 익어야 되는 게 맛이니까
0: 예.
1: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0: 맞아요.
1: 점점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진화가 되더라고요. 네.
0: 그러게요. 요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또
1: 네.
0: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여러분들은 제가 다한 노하우를 싹 빼가시면 됩니다.
0: 그게 또
1: 네.
0: 비결이죠.
1: 네. 그쵸? 네. 자, 이제
0: 네.
1: 끓어오르면 이제 순두부 넣어줄 건데, 자, 요거 간순한 일부러 뺀 거니까 넣으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채를 꺼내서 체에 받쳐서 넣는데, 아우, 채 설거지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0: 네.
1: 안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서. 근데 지금 큼직큼직하게 넣고 계세요.
1: 네, 원래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요.
0: 맞아, 맞아.
1: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 가면서
0: 네.
1: 먹었잖아요.
0: 선생님, 이제 저희가 간지를 뺀이 순두부를 넣었어요.
1: 네.
0: 이렇게 순두부 넣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1: 순두부 넣고 나서는 정말 오래 끓이면 안 돼요.
0: 네.
1: 네, 순두부는 살짝만 끓여야지 제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순두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청양고추,
0: 예.
1: 그다음에 대파
0: 예.
1: 넣어서 끝내시면 돼요.
0: 제가 이 비주얼 있잖아요.
1: 네.
0: 진짜로 순두부찌개 전문점 가서 먹어봤던 그 비주얼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
0: 예.
1: 꼭 따라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달걀을 탁 넣고,
0: 네.
1: 자,
0: 이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1: 뚜껑을 덮고, 예, 불을 꺼주시면은
0: 네.
1: 그동안 뭐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밥 넣고,
0: 예.
1: 김치 넣고, 숟가락 넣고 이러면은
0: 예.
1: 달걀이 반숙으로 딱 익어서
0: 예.
1: 맛있게 익어 있으니까 드시면 되죠. 네.
0: 자,
1: 자,
0: 그럼
1: 이렇게
0: 한번
1: 해서 뚜껑을
0: 네.
1: 닫고, 자, 저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있을게요.
0: 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성비 좋은
1: 네.
0: 저희가 요리들, 반찬들 많이 해봤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이제 요리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1: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간편한 요리들이 요새 트렌드에 맞춘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0: 네.
1: 좀막 복잡하고 좀뭐 만들기 어려운 거는 내가 나가서 먹지 뭐 이런 트렌드로
0: 아무래도,
1: 가고
0: 예.
1: 있고요. 아, 저거는 간단해서 내가 해먹을 만한데? 저건 만만한데? 뭐 이런 요리.
0: 예.
1: 그런 요리 원하실 것 같아서
0: 네.
1: 정말 이번 주 메뉴가 저는 체육에 딱인 메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덕분에 너무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달걀이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1: 네, 익었을 것
0: 예,
1: 같아요. 네,
0: 한번.
1: 저는요. 요리 계속 끓고. 오!
0: 이야.
1: 이거죠, 이거죠,
0: 예.
1: 이거죠.
0: 아주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에 소금, 양조간장, 후춧가루, 들깨가루를 뿌려 20분 동안 간수를 빼주세요.

0: 이렇게 순두부의 간수를 빼주면 순두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제거돼요. 뚝배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 김치,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3분 동안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양파, 참치,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2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 남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순두부, 청양고추, 대파, 달걀을 넣고 뚜껑 덮어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면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런 부침용, 그 다음에 찌개 두부는 마트 가면 꼭 사게 되는 게 원 플러스 원으로 저렴하게 팔잖아요. 이 밥상 고민도 해결되고 또 영양까지 대이득. 네? 정말 큰 이득이 되는데요. 네. 자, 두부를 이용한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온라인 마트 기준으로 두부 한 모 사시면 한 1,500원 하는데 네. 오늘 두부 한 모하고 네. 달걀 노른자 그다음에 올 좀 유행하는 황금 볶음밥처럼 볶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하고요. 고명으로 올릴 깻잎 그다음에 파프리카 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념장 재료는요. 네. 양조간장, 된장, 설탕, 맛술, 청주가 준비되면 됩니다.
1: 두부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갑 사정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는 일석이조 두부덮밥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선생님. 네. 자, 일단은 저도 이제 마트에 가면 이 두부가 항상 원 플러스 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2: 두부 너무 사랑해.
1: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두부 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떤 두부죠, 이거는?
2: 자, 오늘 저는 부침용으로 네. 구입을 했고요.
1: 네.
2: 이거를 약간 황금 밥처럼 이거를 달걀 노른자 넣어가지고 예. 예, 볶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걸 좀 으깨야 되겠죠.
1: 네.
2: 자, 칼로 으깨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으깨면은 예. 다 으깨집니다.
1: 자, 이 수분은 어느 정도까지 빼줘야 될까요?
2: 이거는 수분이 뭐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깐다기보다는 저희가 으깨는 과정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으깨면 될까요?
2: 으깨고 수분을 좀 빼줘야 돼요. 고슬고슬하게 볶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이제 짜시고 너무 또 짜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볶는 걸 좀 더 볶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네. 힘들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 정도까지.
1: 네.
2: 자,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1: 네,
2: 네 이렇게.
1: 자.
2: 네. 자, 이렇게.
1: 예.
2: 네, 자, 그러면
1: 으깨 봤습니다.
2: 네, 자, 다 으깨졌죠?
1: 예.
2: 자, 여기다가 이제 달걀 노른자를 세 개를 넣어주도록 하세요. 네.
1: 선생님, 사실은 이 달걀은 항상 뭐, 이 밥에다가 이렇게 코코랗게 색을 입히고 했는데 오늘은 두부에 하네요.
2: 네, 제가 그거 응용한 거예요.
1: 예.
2: 네, 자, 그러면 두부에 넣어주세요.
1: 예.
2: 자. 밥에 한 거는 보셨죠?
1: 예, 봤어요.
2: 네, 자, 두부에 하는 것도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1: 이 볶음밥에, 이 덮밥에는 이 달걀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2: 네, 단백질이 또 풍부하잖아요.
1: 예, 단백질.
2: 네, 단백질 풍부하고 맛도 좋고.
1: 예.
2: 그리고 일단은 두부는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이제 볶아주도록 하고요.
1: 네.
2: 자, 그런 다음에
1: 네.
2: 이제 양념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볼까요?
2: 네.
1: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네. 자, 일단은
1: 네.
2: 우리 오늘 여기 볶음밥에 황금 두부 덮밥에 네. 들어가는 양념장입니다.
1: 네.
2: 네. 자, 일단은 된장이 둘 작은 술 정도 들어갈게요.
1: 근데 조금 놀랐던 게 선생님
2: 네.
1: 이 덮밥에 된장이 들어가나 이런
2: 네.
1: 생각도 했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2: 네.
1: 이 두부도 콩이고 된장도 콩이에요.
2: 맞아요. 이 콩이 주는 약간의 그 향이 있거든요.
1: 예. 네,
2: 그거를 좀 즐길 수가 있고요.
1: 네.
2: 여기에 이제 간장이요.
1: 간장
2: 들어가고 여기다가 청주. 그다음에
1: 네.
2: 맛술도 들어가요.
1: 맛술도.
2: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이 들어갑니다.
1: 선생님, 이 청주랑 네. 맛술 이런 것들이
2: 네.
1: 어떤 일을 해주나요?
2: 오늘 예. 약간 좀 그 냄새를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1: 비린내를 날려줄 수도
2: 네,
1: 있고.
2: 그리고 또 맛술은 단맛 역할도 하고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1: 예.
2: 요거 다 안 섞였는데
1: 네.
2: 괜찮아요. 이따가 하면서 볶으면서 다 섞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자, 네,
2: 자 그렇게 됐고요.
1: 양념이고요.
2: 네. 자, 그다음에
1: 예.
2: 깻잎 양념장을 여기다가 큰 데다가 지금 만들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1: 예.
2: 이따가 다 완성되고 나서 깻잎을 넣어 살짝 양념해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근데 또 지금 해두면 너무 숨이

0: 죽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양념만 만들어 놓고.
0: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네. 간장하고 네. 조금이죠. 네, 여기에 물엿.
1: 네.
0: 물엿. 그다음에 참기름.
1: 자, 양념은 조금이지만 저희가 이 그릇에 깻잎을 무치기 위해서
0: 네, 좀 큰데다가 하고 있고요. 네. 자, 양념장은 지금 만들었지만 깻잎은 지금 넣지 않고 마지막에 예. 살짝 묻혀서
1: 산뜻하게 먹기 위해서
0: 네, 순맛 살짝 줄게끔.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네. 됐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금 두부 덮밥 만들어 볼까요?
0: 네, 불로 이동해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자. 덮밥은 뭔가 모르게 촉촉한 느낌도 있고 뜨끈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0: 맞아요. 그 덮밥이 주는 예. 그 한 끼 식사에 주부들은 네. 환호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덮밥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 안 내도 되니까.
1: 예.
0: 자, 여기를 이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예. 고슬고슬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희 씨가 얼마큼 짜야 돼요? 그랬잖아요.
1: 네.
0: 만약에 힘들면 제가 좀 덜 짜면 여기서 더 볶으면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꽉 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 자, 이때 이제 고슬고슬하게 수분 날리면 된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네. 3분?
1: 3분 정도?
0: 네,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해가지고 3분 정도?
1: 네.
0: 3분에서 한 5분 정도? 네, 볶아주시면 되니까 네. 볶아볼게요.
1: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덮밥에 촉촉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1: 근데 확실히 이 두부는 수분 함량이 있어서 촉촉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식감도 부드럽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또 식물성 단백질이라 영양은 풍부한데
1: 네.
0: 가격은 또 저렴하고. 우리가 마트 가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0: 네. 예. 그리고 마트 가는 게 겁난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1: 예.
0: 두부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1: 예.
0: 이렇게 두부를 이용해서 오늘 황금 두부 덮밥 활용해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선생님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0: 네, 지금은 처음에는 센 불이고요.
1: 예.
0: 조금 있다가 중불 정도 낮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볶아볼게요.
1: 네. 선생님,
0: 네.
1: 3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1: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0: 네, 자 고슬고슬해졌죠.
1: 예, 지금 나달나달. 예.
0: 마치 이렇게 소보로빵 위에 얹어둔 것처럼.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시 덜어낼게요.
1: 예. 또 이런 느낌의 두부는 또 새로워요, 선생님.
0: 그렇죠, 새롭죠. 아까 그 약간 수분기 있었을 때 두부는 또 상상할 수 없는
1: 예.
0: 비주얼로 나타났죠.
1: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맞아요. 3분에서 한 5분 정도 불색에 예. 따라서 예, 그렇게 볶아주시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1: 네.
0: 예, 황금 두부가 되죠.
1: 자, 이렇게 두부를 볶았고요.
0: 네. 자, 곧바로 이제
1: 예.
0: 채소를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름 두르고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어차피 볶을 거면 이 두부랑 다른 채소도 함께 볶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았잖아요.
0: 아니요. 이거는
1: 예.
0: 채소는
1: 예.
0: 아까 된장 양념장 있잖아요.
1: 예?
0: 그걸로 할 거라 따로 해주는 거예요.
1: 아, 따로요?
0: 네. 이거는 양념장에 물론 이제 다 같이 넣고 하긴 할 거지만
1: 예.
0: 이거는 따로 볶아서 합쳐주시는 게 식감이 훨씬 좋아요.
1: 식감도 그렇고 네. 본연의 향을 살릴 수 있고.
0: 맞아요. 네.
1: 이 채소들은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될까요, 선생님?
0: 이거는 사실 생으로 다 먹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살짝 숨만 죽으면 되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넣고
1: 네. 네,
0: 졸여보도록 할게요.
1: 아, 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0: 맞아요. 여기에 맛술하고 청주를 넣어준 게
1: 네.
0: 된장의 그 좀 냄새도 없애줄
1: 맞아요.
0: 겸 해서 넣어준 거고. 또 맛을 또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1: 지금 오히려 그 구수한 향이 나면서 화끈한 향 살짝 나면서.
0: 네, 네. 자, 그게 이제 휘발성으로 날아갈 거니까
1: 네. 네,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드실 때는 은은한 된장 맛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러면 보세요.
1: 네.
0: 자, 이렇게 두부 됐고요.
1: 네.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넣으면은 우리가 이 두부를 고슬고슬하게 볶은 효과가 없어지겠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맛이 어우러지도록요. 네, 살짝만 졸여볼게요.
1: 아까랑 달라요, 지금.
0: 네, 국물이 자작하죠.
1: 네.
0: 자, 그럼 이때 요게 들어가요.
1: 아, 이때 네, 저희가. 자, 맛있게 고슬고슬하게 볶아놨던 황금 두부가 들어가요.
0: 네. 자,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서
1: 예.
0: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아, 그러니까 아까, 광희 씨가 처음부터 넣으면은 셋이 같이 볶으면은
1: 예.
0: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1: 맞아요.
0: 보니까.
1: 네. 만약에 그때 넣었다면 그냥 약간 질척질척 했을 거예요.
0: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거 다 됐어요.
1: 예.
0: 네. 자, 이제 이렇게.

0: 국물이 소스가 하나도 없죠?
1: 예.
0: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불 끌게요.
2: 저희 네. 맛있는 소스는 채소에 잘 배어 있죠?
0: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1: 이야.
0: 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 제가 그거 사, 이제 요거 놓기 전에 네. 요 깻잎을 한번 살짝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2: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네. 물론 덮밥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네. 또 함께 먹으면 좋을.
0: 네. 살짝 이렇게
1: 네. 네,
0: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될까요?
0: 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이야.
0: 이거를 제가 주변에
1: 예.
0: 이렇게 놔주려고 해요.
2: 아 진짜로 아주 고슬고슬하게.
0: 네. 근데 이거 비벼질 것 같아요? 안 비벼질 것 같아요?
2: 어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비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선생님?
0: 비벼집니다.
2: 그렇죠.
0: 비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덮밥으로 한 이유가 아주 고슬고슬하게 볶았지만 또 덮밥하면 왜 국물 덮밥만 생각하시는데
2: 네, 맞아요.
0: 이런 덮밥도 있구나 하고 정말 그냥 저는 이거 혼자 먹으면은 좀 양이 많긴 해요.
1: 예. 네.
0: 근데 저희 아들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혼자도 먹더라고요.
2: 이 촉촉하면서 네. 포슬포슬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 예. 깻잎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 야 늘 있는 재료를 갖고 이렇게 색다르게 또 만들으니까.
0: 네. 자, 이 정도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부족하면 더 얹어서 드시는 거로.
2: 너무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0: 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3: 황금 두부 덮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를 면포에 넣어 으깨면서 물기를 짜주세요. 으깬 두부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청주, 맛술, 설탕을 섞어 덮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물엿, 참기름을 섞어 무침 양념도 만들어주세요. 팬에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빨간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다가 덮밥 소스를 넣어 졸여주세요. 이렇게 두부와 채소는 따로 볶아줘야 재료 본연의 식감과 향이 잘 살아요. 여기에 볶은 두부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무침 양념에 깻잎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담은 그릇에 덮밥 소스를 얹고 깻잎을 올리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풍성한 밥상을 책임질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오징어 해장국부터 속 풀리는 알탕까지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5: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6: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7: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8: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9: 그런 거 없어도 돼.
7: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9: 너 로밍은 했냐?
8: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7: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10: I'm injured. I'm injured.
8: 너 뭐해?
7: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8: 저 파스인가?

0: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어,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뭐 맛집 탐방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아예 특정 지역, 특정 도시를 찾아가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미식 기행도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 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해석해내고 또 지금 요 최근에는 부산을 미식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작가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0: 맛 칼럼니스트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네. 이런 활동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1: 제가 이제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이제 칼럼을 음식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 2011년부터니까 이제 딱 15년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 2011년 이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1: 그 전에는 IT 관련 회사에 있었습니다.
0: 그건 일반 회사에.
1: 네.
0: 그죠?
1: 네.
0: 어쩌다가 이 맛 칼럼니스트가 되신 거예요?
1: 제가 이제 40대로 접어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정년은 60세에서 65세 사이로 정해져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 삶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100세까지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의 딱 공통점에 들어맞는 것이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
0: 원래 음식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1: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에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 활동들이 굉장히
0: 있었죠.
1: 활발했었는데 블로그에 이제 음식 그 이야기를 전문으로 쓰는 음식 전문 블로그로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네,
1: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들로부터 이제 책을 내어보지 않겠느냐라는 네. 제안들을 좀 받으면서
0: 예.
1: 갑자기 이제 나도 그럼 전업 작가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0: 그러니까
1: 했었죠.
0: 어느 날 갑자기 뭐 다 때려치고 나 이쪽으로 갈래가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틈틈이 음식에 관한 글들을 썼더니 네. 반응이 괜찮더라. 네. 이쯤 되면 내가 때려치고 해도 뭐 굶진 않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맛 칼럼니스트 또 음식 전문 기자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다 사람마다 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박 작가님이 나만의 어떤 특색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음식이 뭔가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자연, 역사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잉태되고 발전하는데 결국 이걸 누가 선택하느냐.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는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0: 그렇죠.
1: 거죠. 그래서 저는 음식보다는 그 음식 이전에 사람들의 선택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음식을 먹기로 했을까. 거기에는 뭐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더 좁게는 그 특정 지역 내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들에 의해서 어떤 특정 음식이 그 지역의 어떤 전통 음식 혹은 향토 음식으로 남아있는 과정을 살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 음식은 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됐을까?
0: 결국은 역사와 문화네.
1: 네, 그렇습니다.
0: 원시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식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졌죠.
1: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0: 어떻게 달라졌죠? 좀 거칠게 정리해 보면.
1: 제가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정리들이 잘 없어 가지고 어떤 합의된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들어 본다라는 어떤 일종의 소명 의식을 네. 갖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류가 이제 수렵 야생에서 이렇게 채집한 것을 불로 익혀 먹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요리가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0: 그렇죠.
1: 인류의 전 역사에서 지금 거의 99.99%는 악식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악식.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건 악식, 폭식, 미식. 이 세 단계로 이제 음식의 발전 단계를 뽑는데 악식이라는 것은 맛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일단 생존이 중요한 거죠. 원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호기심 많은 성각자들은 음식 때문에 죽기도 했겠죠.
0: 그렇죠.
1: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의 99.99%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0: 그러니까
1: 닥치는 대로 먹는 것. 그런데 이 악식의 시대에는 그래서 누가 이 음식 유통의 주도권을 쥐느냐? 국가가 쥐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님들의 가장 중요한 통치 덕목은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0: 그렇죠.
1: 거였죠. 네. 그리고 이 고민은 사실은 언제까지였느냐?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0: 맞아요. 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그렇죠, 통일벼 이런
1: 거. 예, 예, 예. 통일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72년도에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쌀의 절대량 부종으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악식의 시대를 살았던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프리카의 뭐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악식의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이제 폭식,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그러면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지는 이 사람의 이제 욕망을 음식에 투여하기 시작하는 시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폭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0: 현재가 폭식의 시대다. 네.
1: 심지어 폭식의 시대에는
0: 하긴 먹방이 넘쳐나는 거
1: 그럼요. 보면 대표적인 그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식의 시대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0: 예, 예. 네.
1: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혹은 재벌들이 뭘 먹나 궁금한 거고
0: 그렇죠. 네,
1: 뭐 대통령

0: 만찬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메뉴가 올랐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이 폭식의 시대의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라고 볼수 있고, 그럼 이 폭식의 시대 때는 먹거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1: 기업이.
0: 예.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현재 먹는 그 대부분의 식품과 그 식품의 원재료들을 누가 통제하느냐? 10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죠.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현재가 그런 폭식의 시대 기업이 지배한다.
0: 네, 그렇죠.
1: 이제 앞으로 올 미래가 미식의 시대입니다,
0: 네.
1: 그럼? 미식은 뭐예요, 그럼?
0: 그러니까 이제 악식의 시대 때는 국가가, 미식의 시대, 폭식의 시대 때는 기업이. 그럼 미식의 시대 때는 이 음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1: 개인이죠?
0: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거, 특히 먹거리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죠. 내가 먹는 이 음식을 탄생시키는 기본적인 환경들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구를 좀더덜 아프게 하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개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거리에서 정의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먹거리의 정의를 논의하는 개인들, 각성한 개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이제 미식의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폭식의 시대와 미식의 시대가
1: 공존하고
0: 공존하는
1: 있죠.
0: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좀더 많은 그 노력을 요구하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죠.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을
1: 좀더
0: 소비한다. 이런, 그렇죠.
1: 비싸죠.
0: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한동안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지구를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람, 각성하는 개인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러면 이제 미식의 시대로 우리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1: 그 미식,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 먹을 식자, 아름답게 먹는다. 이
0: 합니다. 네.
1: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0: 그게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 가스트로노미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가스트로노미도 프랑스에서 이렇게 그 등록된 것은, 프랑스어 사전에 등록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 만들어졌나? 이렇게 이제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근사한 공간에서 먹는 것은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부르주아지들에게 이 권력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해요. 음식을 제대로 먹고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 뭔지를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단어가 가스트로놈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고, 아름다운 프랑스에서 먹는 것을 아름답게 즐기기 위한 방식이 가스트로노미니까, 이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식이라고 정의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미식은 근사한 공간에서 비싼,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되고 먹는 건, 되었는지를 알고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알지자를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름다울 미자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어요. 우리 박 작가는 지금도 미식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본인은?
0: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중들이 이제 뭘 먹는지도 알아야 되다
1: 아니,
0: 보니까, 네.
1: 칼럼니스트니까요.
0: 그러다
1: 그죠?
0: 보니까 뭐 저도 양쪽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뭐, 그러면 마칼리미스트는 뭐 필수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많은 곳에 다니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네.
0: 네. 음식을 먹기 전에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1: 공부
0: 하는
1: 먼저
0: 편이죠.
1: 하고.
0: 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좀 직관을 키울 수 있도록, 예, 충분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보기 전에 그 음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들, 환경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인문학적으로 살피고,
1: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접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제가 남한테 권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음식이 그냥 맛있다라기보다는, 이 음식이 어떻게 내가 지금 먹게 됐을까를 알고 먹다 보면,
1: 그렇죠.
0: 맛 이전에 음식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 국내뿐 아니라 해외, 뭐, 일본, 교토, 도쿄,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엔게이지 수가 높을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예.
1: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찾아가서 먹어보면 실제로 맛있어요?
0: 그러면
1: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0: 아, 그 이런 두 가지로 좀 나눠줄 수 있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보다도 이 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따지는 편이죠. 따지는 편인데 대중들에게는 이제 이게 내 입맛에 맞아? 안 맞아. 굉장히 근데 내 입맛에 잘 맞아. 맛있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숙소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바로 검색하는 게 이제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네. 어딘가를 검색을 하죠.
1: 당연하죠.
0: 네, 주로 이제 그 검색의 1순위는 뭐 어디에 소개된 집, 누가 갔던 집, 소위 맛집으로 유명한 집 이런 데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이제 내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음식의 맛 이전에 여기에 내가 왔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면 그걸로 그의 목표는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1: 예, 예.
0: 근데 그러면 이 음식이 막상 먹어보니까 내 입맛이랑 좀 다른데? 맛이 없는데? 대중들은 이걸 왜 맛있다고 하지?
1: 그럴게요.
0: 의문은 가지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내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 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좋다고 평가했는데 그렇죠. 왜 나는 다를까?
0: 네. 그걸 이렇게 드러낼 용기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나만 좀 별난 사람인가? 이런 인식이 될까 봐서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집은 항상
1: 예. 네. 계속 분비죠.
0: 네.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네. 네.

0: 자,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제 미식 기행이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네. 했고 우리 박 작가님을 소개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시는데 부산과 함께 일을 한다. 부산 출신이세요?
1: 네, 부산 출신입니다. 오,
0: 그 부산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부산시 부산관광공사하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예, 제가 이제 서울 부산 출신인데 네. 마칼럼니스트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2011년부터 서울에서 네. 생활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즌에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서 아. 예, 지역을 위해서 좀 어. 이런 저의 전문성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21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0: 아예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1: 예, 예, 예, 이사를 오.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내가 이 마칼럼니스트로서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네. 고민하면서 이제 부산시와 끊임없이 이렇게
0: 접촉을
1: 협업을,
0: 하고 예,
1: 협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0: 근데 21년에 내려가셨다고 네. 했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이미 부산관광공사랑 식도락 여행이라는 뭐 상품을 기획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1: 부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음식으로 이제 부산을 좀 알리고 싶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주로 관광공사 같은 곳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보다는 뭐 그 해당 국가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가지고 혹은 국내의 어떤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를 초대해가지고 부산은 이런 매력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음식으로 한번 부산을 알려보면 어떨까?
0: 예,
1: 이런
0: 예.
1: 제안을 주셔서 제가 부산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음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이 참 묘한 지점이 1875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1876년에 이제 부산항이 개항이 됩니다. 우리나라

0: 한국을 탄생시킨다거나.
1: 부산 어묵이 일제시대 때.
0: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는 또 부산에 피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에 의해서 밀면이 탄생하고.
1: 아, 밀면은 함경도 쪽에서 예. 왔어요?
0: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피난민들에 의해서는 돼지국밥이 개량되고.
1: 허허. 예. 지금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그 세 가지인데. 네. 어묵, 밀면, 돼지국밥.
0: 네.
1: 전통적으로 부산에 있던 게 아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이런 외부의 어떤 끊임없는 그 타 문화와의 교류를
1: 예,
0: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음식이 부산 음식이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시대마다 어떤 화석처럼 남아 있는
1: 네.
0: 사실 이런 사례는 제가 뭐 부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한 도시가 이처럼 이 음식의 층위가 다양한 경우는 발견하기 힘들어서 좀 관광객들에게 이걸 보여주자.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그 역사와 음식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의 어떤 부산 투어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 부산 어묵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0: 네.
1: 뭐가 뭐랑 결합했다고요?
0: 부산 어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생선을 이렇게 생선살을 갈아서 이렇게 뭐 형태를 만들어서 굽거나 찌거나 익힌 것을 이제 생선 연가공 제품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데 일본은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튀겼어요. 기름에 이렇게 튀겼어요.
1: 덴뿌라식으로.
0: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덴뿌라는 말, 아브라게라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기름에 튀겼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 뭐 생선 수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선살을 갈아가지고 쪘죠. 쪄서 먹는 아주 고급 요리였는데 이게 이제 튀기는 방식이 도입되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갈치 시장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뭔가 이제 선도가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생선들 이런 것들을 재빨리 이제 갈아 버려 가지고 튀겨서 어묵으로 이렇게 유통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지겠죠.
1: 네, 네.
0: 누구나 또 저렴하게 먹을
1: 싸게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 이걸 결국 공장은 누가 다 돌리느냐? 조선 사람들이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가버리고
1: 네.
0: 공장과 설비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1: 남아서 계속 생산되고. 네.
0: 기술자들은 네. 남아있으니까.
1: 밀면은 함경도 사람이 피난 와서 만들었다고?
0: 네. 밀면과 돼지국밥은 한국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그 한국전쟁 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1: 피난민들이
0: 오죠. 오는데, 부산에서는 그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검역소 자리에다가 이제 피난민들을 대거, 이렇게 소가 있던 곳에 이제 피난민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1: 가져오죠.
0: 예, 가져온 이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1: 예, 예.
0: 음식에서의 디아스포라가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함경도 사람들은 메밀 농사도 어려울 정도로 척박한 땅이어서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많았던 농업 방식이 화전 농업이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화전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감자, 옥수수. 그래서 이 감자와 옥수수로 전분을 뽑는데 이렇게 전분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데
1: 예.
0: 이 녹말을 북한 사투리로는 녹마라고 합니다.
1: 녹마.
0: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메밀국수는 평안도 지방의 음식이고 함경도는 메밀 농사도 힘들어 가지고 녹마국수를 주로 먹었죠. 그래서 이 녹마국수를 부산에 피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전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구호물자였던 밀가루를 가지고
1: 밀가루로 네, 녹마국수를 만들었다.
0: 네.
1: 그게 밀면이 됐다.
0: 네. 아.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1: 그러네요.
0: 사실. 그래서 그 밀면은 그 함경도 피난민들의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낸 네.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1: 돼지국밥은요?
0: 돼지국밥도 꽤 재밌는데 이제 돼지국밥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음식 은 아니에요. 돼지국밥은 어디의 음식이냐면 한반도의 전 해안 지역의 음식이었어요.
1: 해안에?
0: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내륙 평야 같은 경우에는 소를 키우죠.
1: 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예, 예.
0: 근데 이제 소가 소를 먹일 이제 소리가 풀을 뜯어 먹거나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소를 먹일 게 기본적으로 넓은 초지가 있어야
1: 예.
0: 예. 소를 먹일 이제 풀을 얻을 수 있는데 해안 지방은
1: 초지가 없죠.
0: 예, 초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를

0: 키울 수가 없었고, 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
1: 돼지.
0: 네. 그래서
1: 아,
0: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1: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는데, 뭐,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돼지가 집에, 예, 그 화장실 주변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 돼지는 이제 그게 있죠. 이제 역할이 있어요. 뭐, 너는 아버지 장례식 때, 너는,
1: 그렇지, 그렇지,
0: 예,
1: 그렇지.
0: 첫째 장가갈 때,
1: 잔칫날 잡아야죠.
0: 예. 그러니까 돼지는 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축인데, 죽어야 비로소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가축, 예,
1: 고기로.
0: 고기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지가 이제 장례식 때 혹은 잔치 때 써야 되는데 손님들이 좀 많이 옵니까?
1: 고기가 부족하죠.
0: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까만색의 돼지, 우리 재래 돼지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얘들이 사람이 먹는 걸 아무리 나눠서 키워도 60kg밖에 안 커요.
1: 일정 정도밖에 못 큰다.
0: 예. 네. 근데 이 60kg를 잡아서 예를 들어 피를 뽑고 뼈를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실제로 얻어지는 고기의 양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1: 몇명못 먹죠.
0: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리주의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물에다 말아야죠.
0: 예. 뼈와 내장, 머리를 넣고 국물을 내고 거기에 고기 한두 점. 그리고 밥을 말아서. 그러면 이제 뭐 수백 명의 손님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안 지방 전체 공통적으로 있던 문화였는데 평안도 사람들이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느냐? 이게 조선시대 때 평안도 사람들은 한양 음식도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난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안도 음식을 가만히 보시면 냉면, 뭐 평양 온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개성떡국, 이런 굉장히 담백해요. 굉장히 담백한데 이걸 뭘로 국물을 내느냐? 소, 닭, 꽁, 이런 육류로 국물을 내는데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가졌던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부산에 와서 보니까 저 돼지를 우리가 국물을 내면 정말로 맛있게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밥집을 차리시거나 혹은 돼지국밥집에서 일하는 평안도 출신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들이 피난 오기 전부터 이미 돼지국밥은 부산에 있었지만
0: 있었죠. 예.
1: 그분들이 와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0: 네,
1: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각각의 솜씨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돼지국밥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인
1: 다양해지고,
0: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는 약 740여 곳의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다 스타일이
1: 맛이
0: 다르고,
1: 달라요.
0: 예. 그게 이제 부산 여행하는 아주 큰 재미 중에 하나죠.
1: 알겠어요.
0: 예.
1: 아무튼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서 부산시와 협업해서 부산시도 미식도시 부산을 내세우고,
0: 네.
1: 지난 2024년에는 시의회가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겁니까?
0: 이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각 자치단체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왜뭐 위생단속 같은가 하면 뭐 위생이 식품위생법 위반하거나 이러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요 벌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기금으로
1: 모아가지고,
0: 조성을 해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외식업의 수준을 본다면 굳이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뭐 이거 이렇게 고쳐라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품진흥기금도 뭐 통제와 간섭 캠페인보다는 오히려 지원하는 쪽으로 좀 쓰자. 마케팅의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저한테 제시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게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 계시는
1: 유홍준
0: 유홍준
1: 관장님.
0: 예, 관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문화유산 전문가로서 과거 우리가 물려받은 이런 그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드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을, 보물을 만들고 있는가? 그게 항상 고민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전통 음식, 향토 음식을 뭐 즐기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이것들이 도시의 어떤 관광 상품으로 활용도 하는데
1: 그렇죠.
0: 지금 우리는
1: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
0: 그게 이제 저

0: 저도 이 고민이 돼가지고
1: 그래서요.
0: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요즘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1: 네.
0: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리사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1: 그럼요.
0: 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1: 아유, 유명
0: 높아졌고.
1: 셰프들 뭐 대접이 대단하죠.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서울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셰프들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예, 그래서 좀 스포트라이트도 덜 받고.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좀 주목받을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셰프들에게 이제 제가 이런 롤을 만들어서 비푸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네, K푸드가 있다면 비푸드는 뭔가?
1: 부산 음식.
0: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부산 식재료를 사용하자. 그다음에 음식에다가 부산의 스토리를 한번 담아 보자. 그래서 이제 부산의 셰프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부터 매년 이제 한 25가지 종류의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공개 시식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1: 그리고 지원해주고.
0: 네, 그리고 부산시의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서 이걸 다 배포를 했어요. 무료로 레시피를. 그럼 이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의 어떤 그 국제행사 때 외국인 대상 만찬 행사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또 부산의 특급 호텔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부산의 셰프들이 이런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1: 알겠어요.
0: 만들어주고.
1: 2023년부터 1년에 25개씩 그러면 꽤 많이
0: 네,
1: 나왔는데,
0: 지금 75종 정도
1: 제일
0: 나왔어요.
1: 히트친 게 뭐예요? 어떤 음식인지 예를 들면.
0: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주 많이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작년에 개발한 건데 어묵 쿠키.
1: 어묵 쿠키.
0: 예. 이제 보통 어묵은 우리가 이제 뭐 가공해서 먹는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뭐뭐탕
1: 국을 끓여
0: 예, 국을
1: 먹거나.
0: 끓여 먹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묵을 그냥 간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묵 판매점도 그냥 어묵 판매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묵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그래서 이 어묵은 기본적으로 어묵의 전 단계가 이제 생선살을 갈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밀가루처럼 생각해 보고 여기에다가 버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오븐에서 구워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1: 이야,
0: 정말 맛있는.
1: 상상해보니
0: 네,
1: 괜찮겠네. 저
0: 괜찮습니다.
1: 아직 못 먹어봤네.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저희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상품화하시라. 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부산을 찾아서 미식 여행하는 관광객 숫자가 분명히 늘고 있나요?
0: 네, 뭐 눈에 띄게. 그리고 작년에는 또 아주 기념비적인 해로
1: 뭡니까?
0: 그 부산이 이제 1876년에 개항된 이후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을 넘었고, 그다음에 2025년 전체로는 360만이 방문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최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1: 음식이었다?
0: 이거는 뭐 부동의 1위로 그냥
1: 그렇습니까?
0: 음식 관광이 제일 만족스러웠다.
1: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것도 다양합니까?
0: 네, 굉장히 다양한 게,
1: 하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다양해야 돼요.
0: 뭐, 관광객들이 와서, 뭐, 짧게는 1박 2일이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2박 3일.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뭐, 예닐곱기를 먹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도시라면 어디예요?
0: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인 미식 도시는 기본적으로 역사와 전통이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그, 역사와 전통,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수준들. 그러니까 경제력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식 도시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
1: 파리?
0: 예, 영국의 런던.
1: 예.
0: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력과 결합하니까, 미국의 뉴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아주 좀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만들어진 게, 정 교수님도 저기 세계적인 그 음식점 평가 사이트인 프랑스의 엠 가이드, 예, 아시죠?
1: 별 하나 두개 세계 중에
0: 그 별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 파리나 뉴욕 아닐까요?
0: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이 도시가 처음으로 평가 도시가 됐는데, 2008년도에

0: 나오자마자 프랑스보다, 파리보다, 뉴욕보다 많은 별을 받았는데 그게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1: 도쿄가
0: 네.
1: 1등이에요?
0: 지금 전 세계에서 그 M가이드의 별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1: 허허.
0: 네. 일본의 도쿄.
1: 그만큼 유명 레스토랑이
0: 많이
1: 많다는 거는.
0: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로, 일본이 이제 19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버블 경제 때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별별 가지 요리를 다 했던 요리사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
1: 그렇군요.
0: 사람들이 일본 미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1: 끌어올려서.
0: 했고, 그게 오늘날 그전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로 도쿄가 되는데,
1: 그 M가이드의 기준으로 보면 1등이 도쿄,
0: 네.
1: 2등이 어디예요?
0: 2등이 이제 파리.
1: 파리예요.
0: 그럼 3등은 어디 갔을까?
1: 글쎄요.
0: 3등은 보통 그러면 이제 뉴욕, 뭐, 런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일본의 교토입니다.
1: 야, 일본이 1, 3등을 다 해요?
0: 심지어 4등은 오사카예요.
1: 하하. 완전히 그냥 일본 독주군요. 이제 같은 뭐 그런 기준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산은 미식 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0: 굉장히 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서 보면 그 이런 전통적인 도시들 외에 또그 새롭게 미식 도시로 떠오르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었냐?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는 필연적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오고
1: 그렇죠.
0: 우리 문물이 만나서 융합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물을 외국으로 전파하는 발신하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항구는 기본적으로 미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1: 잠재력이 있다.
0: 굉장히 큰 도시.
1: 항구, 그다음에 역사가
0: 네.
1: 있고, 그다음에 아까 피난이나 뭐 일제시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들이 또 조합해서 만들어지고.
0: 굉장히 융합적으로 발전한 음식이 부산 음식. 그래서 부산 음식의 오리지널이 뭐냐? 그러면 오리지널은 없는데 이 모든 걸다 부산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셰프들을 특별히 뭐 교육도 하신다면서요?
0: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외식 업계에서 좀 실력 있고 유명한 요리사를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좀 초빙하려고 하면 경력 단절로 생각을 합니다. 안 내려오려고 그래. 서울에서 일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지방에서 키워야 되겠다.
1: 아예 교육을 해야
0: 예.
1: 되겠다.
0: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에 조리 관련 학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1: 많아졌고.
0: 이 학과들에서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지상 과제죠.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세계 3대 요리 학교라고 할수 있는 세계적인 요리 학교의 그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 외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프랑스 음식을 전공하거나 이탈리아 음식을 전공은 했지만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결국은 한국 전통 음식을 결합해야 되고 한국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재교육해 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들을 우리 한국 음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1: 결합하도록.
0: 결합하도록 해주는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 전체는 모르겠고
1: 부산에서.
0: 부산에서는 만들자.
1: 알겠습니다.
0: 그러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부산 말고 또 미식 도시로 거듭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눈에 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0: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식 도시 그러면 전주.
1: 전주죠.
0: 전주가 있고 이게 혹시 정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창의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창의 도시. 그런데 그 미식 창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두 군데가 있습니다.
1: 어디예요?
0: 전주.
1: 전주 뭐 원래 그렇고.
0: 또한 군데가 이제 이후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된 도시가 강릉.
1: 강릉.
0: 강릉이 어느 순간에 왜 커피 도시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유네스코의 미식 창의 도시가 됐는데 세 번째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도시가 지금 이제 포항시.
1: 포항.
0: 포항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철의 도시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포항은 우리나라 제일 큰 시장을 죽도 시장이라고. 이게 이 죽도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동해의 해산물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0: 뭐 포항도 아주 미식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우리 박 작가님 나름의 어떤 미식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전략은 우선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1: 발굴을? 네.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거기에는 음식 그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 그리고 그 음식을 탄생시킨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 있는 셰프들이 좀 그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지역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셰프들도 조리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조리 기술에다가 스토리를 붙이는 기술.
1: 맞아요.
0: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의 셰프들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예, 예. 지역의 어떤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네. 조리 기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독특한 재료와 네. 문화를 섞어가지고 네.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네. 아, 그건 진짜 셰프가 못하죠.
0: 그렇죠? 근데 사실 보시면 미식가들은 음식 자체보다는
1: 그 음식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예,
0: 그걸 먹을 소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음식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음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네. 셰프들을 키워야죠.
1: 아까 쭉 언급한 뭐 워낙 유명한 도쿄, 파리, 뉴욕 뭐 이런 거 말고 좀 쇠락하다가 미식 도시 전략으로 갑자기 다시 솟구쳐오른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0: 지금 아주 좀 핫한 지역인 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 국가지 않습니까? 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명품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인데 네. 유럽에서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 그럼 무조건 좋다고 좀 생각을 하죠. 이걸 굉장히 배합하는 국가가 스페인이에요. 같은 유럽산인데 스페인은 항상 2등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올리브 오일도 뭐 우리나라의 와인도 프랑스나 이태리만큼의 어떤 가치를 갖고 싶다. 이게 국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1: 예, 예.
0: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미식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뭐 스페인의 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에서 그런 미식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큰 곳이 어딜까? 그게 바스크 지방의 주도인 산세바스티안 같은 곳. 그 산세바스티안에 바스크 요리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스크 요리 학교는 단순한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미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식재료를 그 셰프들과 그 다음에 이 생산 네. 브랜드와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지금.
1: 그래서 지금 도시가 번성하고 네, 있어요?
0: 네.
1: 원래 스페인 음식도 유명은 한데.
0: 유명하긴 한데 이게 하나의 브랜드화 되지는 못했었죠. 그러다
1: 알겠습니다.
0: 보니까.
1: 그럼 우선은 이제 목표가 부산이 한국의 산세바스티안 정도 되게끔 만드시는 거고.
0: 네.
1: 그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는 거고.
0: 네, 사실은 그런 노하우가 저는 이제 한국의 여러 도시들과 네. 공유되기를 원하죠. 예를 뭐 광주,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안동, 포항, 이런 도시들이 이제 미식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들이기 때문에.
1: 앞으로 계획이 바로 그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미식 도시가 뭐 한 10곳, 20곳 안 생기란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네, 예, 예. 네. 그게 결국에는 요즘 그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인 5국 3특 체제가
1: 그렇죠, 그렇죠.
0: 결국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네. 사실 미식에서도 늘 우리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제 지역이 거점이 되어야 되겠죠.
1: 맞습니다. 꼭 그 계획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재미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역사를 악식의 시대, 폭식의 시대, 미식의 시대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미식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폭식의 시대에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미식의 세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0: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한창 세상을 배워갈 5살. 하지만 은우는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아무리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해도 건강하시고 항암으로 나갔는데 은우는 오늘도 잘할 수 있지? 은우는 많이 해봤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진짜 파이팅! 파이팅!
0: 은우는 뇌종양을 앓고 있는데요.
1: 2개월에 한 번씩 MRI를 찍는데 그때만 혹시 종양이 혹시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는 편이긴 해요.
2: 아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이 제가 심장이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체질 나빠지고 싶고.
0: 작고 여린 몸으로 항암치료를 견디고 있는 아들을 볼 때면 엄마 은주 씨의 가슴은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3: 병원에서 처음에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됐으면 좋겠고 2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병원에 갔을 때 은우가 암이 줄어들었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0: 어느덧 1년을 넘어서고 있는 은우의 시간. 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아이는 이제 겨우 5살인 은우입니다. 뇌에 종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은우는 처음 병원에서 주어진 시간이 1년뿐일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던 그날로부터 은우가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는데요. 과연 은우와 가족들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은우네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은우네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1: 은우야, 은우야 일어나야지. 아침이에요. 은우야 일어나볼까? 아이고 우리 오늘 피곤했어. 떡떡 우유 먹자. 우유 먹자.
0: 아침은 밝았지만 은우는 좀처럼 잠에서 깨지 못하는데요.
1: 전날에 무리하게 병원을 다니거나 좀 그 전날에 활동적으로 많이 하면은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소모가 되다 보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질 못해요.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이야. 아니야,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아니야, 일어나야 돼요.
2: 은우씨, 우리 은우씨 일어나야죠. 은우가 할아버지 사랑해 해줘야지. 우리 이쁜이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2: 네. 우리 이쁜이는 잘해요. 아이고 잠좀 깼는데 이쁜이는 인사도 잘하고 우리 이쁜이.
0: 20년째 뇌경색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 말도 어눌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지만 손자 은우를 보기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2: 응? 우유 먹고 싶어? 응?
4: 손자 예뻐요?
2: 네.
4: 얼마나 예뻐요?
2: 많이.
4: 많이 예뻐요?
2: 네. 뇌경색 있어서 머리가 안 좋으셔갖고 그리고 잘 듣지를 못하니까 반영이 늦어요, 모든 것이.
0: 몸 하나 일으키는 것도 버거운 하루하루. 그래도 손자를 위해 힘을 내봅니다. 할머니 역시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장 화평선으로 인해서 왼쪽 눈은 실명되시고 어느 정도로는 잘 침침함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지금 모든 것을 유지하고 오른쪽 눈으로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0: 가족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은우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 5살.
1: 엄마 들어가시대요. 들어와.
0: 하지만 은우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2: 걸음이가 그렇게 똑바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일과 안 쉬어도 뭔가 이렇게 앉아서 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그래도 소매보다는 걸음이 많이 좋아진 거래요, 지금.
0: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다 보니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데요.
1: 우리 이렇게 모아서 또 쉬어.
2: 안 나와. 하면 물 버리고 이제 머리 감고자.
1: 할머니 아직 더 쉬어. 아이고,
5: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팔이 너무 키가 좀 짧아서 네, 그래서 할머니 도움이 조금 필요해.
1: 아이고, 오늘 할머니 만나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2: 몸이 불편하니까 씻을 때도 머리 같은 건 감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거품이 싱거운 거는 제가 해줘야 돼요. 아, 씌워놓고 하려면 넘어질까 봐.
0: 행여 머리라도 다치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뇌종양을 안고 살아가는 은우는 매 순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 지금 아이가 이제 머리에 이제 션트라는 걸 달고 있는데 이 때문도 있고 아이가 혹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혹시 뇌출혈 같은 게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조심을 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좀 처지는 것 같다 하면은 응급실에 가서 아이가 이제 뇌실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를 봐야 돼요. 우유가 배는 안 고프잖아. 배는 안 부르잖아.
6: 밥
1: 먹어야지. 그치? 밥 먹자. 오늘 만두 해줄게. 우유 먹어야 돼요? 머리 말리자. 머리 말리고 우유도 마시자. 아니고 액취, 액취. 알았지?
0: 하루하루 은우를 지켜보는 일이 엄마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데요. 아이 아빠 없이 은우를 홀로 품에 안았던 엄마. 그런데 은우의 성장이 점점 늦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3: 뇌강에 종양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진짜 그때 당시에 MRI를 안 찍지 않고 늦게 찍었었으면은 아이가 그냥 숨진 상태에서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을 뻔했다고 애가 내가 진짜 다 참 돈이 없어가지고 이 검사 안 했으면은 애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돈이 계속 없더라고요. 참 이게 돈이 참 뭐라고 애 아픈 것도 몰랐고 애 아픈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는 내가 암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더 큰 절망은 은우에게 내려진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 엄마는 매일 눈물로 견뎌야 했습니다.
3: 이게 내 아이가 겪을 병...

0: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1년을 어떻게 아이가 행복하게 좋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진료를 받다가도 토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분명히 자기도 힘들 건데 막 생색내지도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줄 때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1: 오늘은 은우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한창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은우에겐 그 평범한 일상조차 쉽지 않은데요. 어느덧 은우에게는 병원이 가장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2: 컨디션은 어땠어요?
0: 요번에 이제 그 카보 좀 용량을 늘렸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밥은 잘 먹지는 않았고. 아,
3: 선트 있는 데랑 좀 볼게요. 네.
0: 근데 아직까지는 땀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살짝 빨갛게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3: 네. 은우가 진단받은 질환은 이제 저등급 교종이라는 신경세포에서 이제 기원한 뇌종양의 하나에 속하는 종양이고요. 종양이 있는 위치가 뇌간이라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의 절제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고 머리가 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이 종양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해야 은우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우가 치료하고 있는 뇌종양은 사실은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더 기술이 발달하면 표적치료 같은 약제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표적치료제라는 옵션이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한 달에 약제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은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는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제 은우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역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항암치료실에 들어서자 은우의 투정이 시작됐습니다.
0: 그냥 빌어. 오늘도 제발 한 번만 끝내게 해달라고. 1년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 대충 알아가지고 좀 거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보여요.
1: 이 방에 들어오면 한참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걸 5살 은우도 잘 압니다.
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 어른도 참기 힘든 이 치료를 은우는 어떻게 견디는 걸까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매번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0: 생살을 그냥 막 찔러대시니까 마음이 아파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잘 들었다니지만 그 전에는 진짜 많을 때는 한 12번도 넘게 찔려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1: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엄마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은우였습니다.
0: 분명히 힘들 건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었고 앞으로도 잘 견뎌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아이들은 좀 항암을 하면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잘 견뎌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1: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할머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에 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5: 제가 건강하기라도 하고 놀이라도 거의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뭐 식당일 하든지 또 뭐 청소일 했더라도 어떻게 벌어서 가그래 한다지만 지금은 건강이 이렇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알아서 어떻게 잘못됐

0: 진료를 마치고 집 근처 놀이터로 향한 은운의 가족.
1: 오늘 여기에서 놀이터에서 운동할래? 걸어서 운동하자. 아니야, 해야 돼.
2: 네.
1: 아니야. 다 타 아니라 내려야지.
2: 예?
1: 아니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운동해야지.
3: 운동해야 우리.
1: 자, 오늘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오늘. 더우니까 모자 쓰고 걸어가 보자.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 가야지. 하나, 둘, 넷.
0: 사실 은우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달 전인데요.
1: 조심, 조심. 나 따라와. 나 못 잡아? 아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미끄러지려고 하고 굴러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예방을 하고자 이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아 밀어서 어떡해 여기.
0: 재활치료와 언어치료가 시급하지만 안타깝게도 형편이 어려워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1: 아이가 지금 언어치료도 다녀야 되고 물리치료랑 이제 재활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제 새벽까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0: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지만 힘든 현실 앞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이 곁을 지키는 것뿐인데요. 그 무력함이 오늘도 엄마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1: 운동하느라 힘들었어? 은우야?
4: 은우야, 우리 이걸로 케이크 만들까? 우리 지금 오늘 병원 다닌 지 1년 됐으니까 이걸로 케이크 만들고 우리 같이 축하하자. 괜찮아?
5: 응.
4: 크게 만들 거야? 작게 만들고 싶어?
5: 응.
4: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엄마 이거 하나 까줄 테니까 오늘 같이 하자.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5: 네, 그래.
0: 은은의 가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5: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올릴까?
4: 이거 먹고 싶은 거야, 그냥? 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은우랑 저랑 이제 아이의 이제 1년을 항암 잘 견뎌주었고 잘해주었기도 하였고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0: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이 작은 촛불에 담아보는데요.
6: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우 1주년 축하합니다.
4: 오늘
6: 아, 후회
4: 좀 해야지. 나 아, 화이팅!
6: 아이고
4: 아,
6: 축하합니다.
4: 1년 동안 수고했어, 은우야.
6: 뭐?
4: 힘들었지?
6: 뭐?
4: 먹고 싶어?
6: 할머니도 우리 은우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 어?
5: 아, 맛있네.
7: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있다고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케이크도 맹글이고 가족끼리 같이 축복 파티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은우가 더 건강해질 거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5: 무슨 거리야?
0: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은우. 이제는

아픔보다 웃음이 더 많은 날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은우가 마음껏 말하고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몸으로 항암 치료를 견뎌온 은우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곁을 지켜온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애틋했습니다. 현재 은우는 뇌종양의 영향으로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5분 이상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치료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항암 치료는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표적 치료까지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필요한 치료를 하나둘 줄여가고 있는데요. 아픈 은우를 곁에서 돌보느라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엄마에게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지금 은우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엔젤만 증후군과 중증 뇌병변 장애를 지닌 15살 아들 주원이를 홀로 돌보는 엄마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견디며 아들 곁을 지키는 엄마 혜란 씨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과연 은우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가족들도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방긋 웃어주는 은우를 보며 엄마 은주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루가 은우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일상을 은우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힘겨운 시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은우네 가족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우야, 엄마야, 너한테 많이 해주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 많을 건데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는 너가 네이클러버 같은 존재였어. 처음에 엄마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난 너와 모든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 지금은 내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너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2: 위 아래로 교통치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뉘욱 해봐봐요.
0: 내가 안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줘서. 햇살 가득한
1: 요 해만 갖다 붙여볼 수 있을까요?
0: 그녀니 마음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우리 스타처럼 믿어질 수 있게.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 아주 맛있습니다.
3: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4: 어?
0: 옵니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 게, 와.

0: 먹다! 오늘 제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에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잠시만 기다리세요.
0: 설마!
1: 자.
0: 설마!
1: 자.
0: 진심 동체?
1: 같은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신나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아,
1: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네.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이야, 내가 이거 얼마나 타고 싶었다고.
3: 몇 킬로?
1: 나이스, 나이스.
0: 아우, 오케이.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2: 좋은데?
1: 달라!
0: 여러분, 저 친구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당장 좋아. 가면 안 될까? 아싸!
2: 왔다, 나.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미치겠네?
1: 갑자기?
2: 도가 안 나와, 소리가.
1: 쭈를 한 200번 했고요.
2: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스포츠 감사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거워 죽은 게.
1: 땡큐 라이즈.
0: 아주 신곡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은 저는 여기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배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펭수님이에요, 펭수씨.
0: 펭수죠, 그냥 제가 선배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1: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펭수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0: 그리고 네. 선배님도 신곡 나오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0: 8월 3일에?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라이벌이네요.
1: 어, 라이벌이죠.
0: 방금 이 저 그 사이 뭐죠? 제가 아무리 선배이지만 청춘 어람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 네, 화이팅.
1: 라이브도 화이팅.
0: 아, 선배님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1: 맞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만나뵙게 됐네요.
1: 드디어요, 우리 펭수씨.
0: 네, 보고 싶었어요.
1: 저도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펭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래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요.
0: 저도요.
1: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0: 네.
1: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맙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 꼭좀
0: 놀아주세요.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스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1: 무슨 역할?
0: 세계 역할.
2: 사전 녹화.
1: 사전 녹화.
0: 사전 녹화요.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클럽.

0: 우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해야 됩니다. 카메라 마사지. 짜잔. 이러고 틈이 틈이 틈이야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쪽에도 이렇게 슬슬슬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구린나루도 잘 보이시죠? 구린나루. 구린나루 잘 맞으려고 해요, 구린나루.
1: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이 죽겠는데 피곤하다고 먹으면 맛있게 말하세요 그냥.
1: 네.
0: 이제 마스크도 볼게. 오! 샤방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킬인가요? 간다! 입에 쓰기 때문에 너무 입에 쓴 느낌 나요. 자.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잘해.
0: 화이팅!

0: 감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1: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0: 자, 그럼 선배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와자! 이 하늘이 돕는다는 말 있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기민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 해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 이거
0: 놀이터처럼 미소 지을 수 있게.

0: 좋아 좋아 좋아.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저희 리허설 했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지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눈 마주치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아이고. 후배 축하드립니다.
3: 아, 후배 축하드립니다.
4: 네, 어디서 자라. 리서치에서 이게.
2: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3: 오케이, 렛츠고.
2: 두 눈이.
3: 에이.
2: 마음이.
3: 마음이.
2: 오늘을 놓치지 않아.
3: 안어.
2: 그리고 뭐죠?
3: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2: 진짜로?
5: 오. 오.

0: 뭐야! 와! 이야!
1: 같이 한번 가보자고.
0: 좋아요, 좋아요.
1: 오케이.
0: 가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1: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데이식스 화이팅! 영탱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
2: 안녕.
3: 놀입니다.

0: 나도 좋아.
1: 어, 펭수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 오, 드디어.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 표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0: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1: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0: 어머 어디? 어.
2: 펭하
0: 컴백 축하드립니다.
3: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 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 오! 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 거!
0: 보실 수 있게.
3: 다음 편!
4: 땡아!
3: 원하!
4: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3: 다 담아!
4: 쓸어 담아!
3: 다 담아! 나도 멈춰줘!
4: 그만 담아!
3: 어, 그만 담아!
4: 모자를 파네? 야, 저 모자도 귀엽지?
3: 야!
4: 우와, 안경!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펭수야!
3: 어, 지금 제가 펭수인 거 있나요?
4: 아, 이건 좀 멋있어!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원하!
1: 뭐야, 잘 지냈어?
0: 나 잘 지냈지, 언제는?
1: 아, 나 안 본 사이 한 3kg 쪘나?
0: 더쪄도 돼, 더쪄도 돼.
1: 더쪄도 될까?
0: 그럼, 여름에는 원래 찌는 거야.
1: 아, 그럼, 여름에 쪄야지.
0: 근데 잠깐만, 원지. 여름하니까 지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원지가 또 여행 박사잖아요.
1: 나 여행 박사지, 척척 박사지.
0: 아니, 그럼 여행 휴가 어디로 가는 걸 추천하십니까?
1: 아, 내가. 아주 좋은 휴가지가 있는데 또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그렇죠. 원래 여행은 뭘 사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1: 그게 제일 재밌어 사실.
0: 그럼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1: 그게 제일 재밌어.
0: 자 그럼 준비하러 갑시다.
1: 가자.
0: 자 이곳은 바로
1: 내가
0: 상
1: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여기 여기.
0: 야
1: 입장.
0: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1: 나 젠지 발악이잖아.
0: 아, 발악이니까?
1: 아, 또 따라가야 되잖아. 난 또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지.
0: 그치, 그치. 또 트렌드 에 빠질 수가 없어.
1: 아이, 그럼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나 옛날에 어릴 때는 젤리슈즈가 팔았는데 그거 다시 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0: 어머!
1: 이런 거. 젤리 같은 슈즈.
0: 이거 화장실 신발 아니야?
1: 맞아. 화장실 휴즈인데 요즘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0: 이거를. 야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만.
1: 이거를 막 꾸미는 게 유행이야. 신발에다가 어. 이런 거 골라가지고 달면 돼, 달면 돼. 평소 신발 사이즈가 있을지 모르겠네.
0: 아 그러니 이거.
1: 아 한번 들어볼까 그래도. 아 근데.
0: 잠깐, 이거는 오해 소지가 충분합니다.
1: 이거 누가 봐도 펭수 신발 아니야?
0: 잠시만요. 요즘에 펭귄이 많이 입고 그랬나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사겠구만. 이게 내가 아니면 이건 영원히 못 팔 것 같은데요?
1: 펭수는 파츠를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본격적으로 한번 아주 그냥.
0: 좋았어.
1: 쓸어 담아!
0: 다 담아!
1: 쓸어 담아!
0: 이제 시작이야!
1: 야, 나는 좀 강렬한 걸 좋아해가지고.
0: 강렬한 거?
1: 이런 거. 이게 뚫려있어야지.
0: 오, 이거 이쁜데, 이거?
1: 그 펭수가 발 사이즈가 뭐야?
0: 650.
1: 650? 그러면은 이런 큰 걸 해야지 좀 비율이 맞겠다.
0: 오, 귀여워, 단추.
1: 티가 나겠네.
0: 오, 귀여워! 이 색깔 좋아.
1: 이 색깔 좋아? 아, 펭수 근데 컨셉이 있어? 꾸민 컨셉?
0: 어, 컨셉?
1: 어.
0: 다다익선.
1: 다다익선?
0: 어. 오, 감.
1: 어, 감? 아, 야, 이거, 망고 좋아해, 망고.
0: 감 왔다.
1: 망고.
0: 망고 좋아.
1: 꽃. 이제 담자.
0: 술을 담아!
1: 보지도 않고 막 담네. 이야.
0: 나의 운명,
1: 이것도 예쁘다.
0: 웨이스피. 퍽퍽퍽퍽퍽퍽, 쭉쭉퍽!
1: 이거
0: 담아, 담아! 뭘 담는지는 몰라도.
1: 근데 이거, 뱅크 이거, 얼만진 알아?
0: 이거 다 돈이었어?
1: 펭수 계산하러 가자. 펭수 쇼핑 좋아하네?
0: 아 우리 또 이거 쇼핑 많이 해봤잖아 또.
1: 있어, 여기 야 잠깐만 있어봐.
0: 이건 뭐야?
1: 아 모자를 파네?
0: 오 우와. 잠깐만 여기는 다 원지가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이
1: 있는 거. 오 야 나 이 색깔도 귀엽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오늘 약간 핑크 스타일에.
0: 오! 자, 계산합시다.
1: 아, 계산하러 가자. 그럼 잠깐만, 펭수야.
0: 왜?
1: 내가 안...

0: 저기 안경이 멋있는 게 맞네.
1: 아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0: 나 장바구니 좀 잠깐만 들어봐. 안경은 좀 양손이 필요해.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핑크도 있어, 핑크.
1: 아니 느낌이.
0: 이거는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1: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바꾸면서.
0: 나 좀 갔다 올게.
1: 나 지금 물어보는 거야.
0: 이야.
1: 지금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0: 병수야. 병수야 이거 어때? 이게 다.
1: 어, 둘 다 이뻐.
0: 아, 이거 하나 골라줘야지.
1: 오, 빨간색 예쁘다.
0: 빨간색으로 할까?
1: 그거 다. 다 있어?
0: 병수야, 이거 좀 멋있지? 아이고, 병수 전화기 하네. 우와, 양말도 팔고 막 난리가 났네.
1: 여기를 왜 계산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0: 여기 젠지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요즘에 볼펜도 꿈인데 또 휴가 가려면 템을 줘야 돼.
1: 이 젠지 바라기야. 그런다고 당신이 젠지가 될 것 같아?
0: 나 이름 젠지잖아 이제. 나 이제 젠지라고 불러.
1: 아 젠지의 하루.
0: 나 젠지가 이거 젠지의 하루.
1: 아 젠지.
0: 안녕하세요.
1: 제발 계산해 주세요. 어 맞니 이거?
2: 찍을 때 한창 걸릴 거 계속 30분
0: 계산만 지금 30분 걸리겠어.
1: 어 근데 많긴 하다요.
0: 나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
1: 야, 잠깐
0: 9개인데
1: 잠깐 내가 한 움큼이 9개였던 것 같은데. 한 움큼에 65,000원인 거야?
0: 야!
1: 우와
0: 어이구 큰 손이네.
1: 우와. 도대체 이런 유행이 왜 유행해가지고.
0: 내가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인데. 펭수 스팽글 값만 20만원이야.
1: 이게 소확행이라고
0: 내가
1: 지금?
0: 내가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이야 이거.
1: 잠깐! 이게 뭐죠?
0: 이야
1: 부자가 나왔어요.
0: 이야 이제 가자 펭수야. 일로 나가자.
1: 안녕히 계세요.
0: 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1: 한짝당 12만원.
0: 한짝당 12만원. 여기 볼까?
1: 근데 뭔가 든든해.
0: 그래도 좀 귀엽다. 내 거 어때?
1: 봐봐.
0: 나 좀 시크하게.
1: 오!
0: 블랙 앤 레드 앤 화이트야.
1: 너무 좋은데 이거?
0: 괜찮지?
1: 야, 이게 또 꾸미는 맛이 있니? 아,
0: 나 이거 이제 착착착착 가려고.
1: 근데 있잖아. 이제 어디 가야 돼? 약간 조금 힘들거든.
0: 평소 우리 집 갈래?
1: 어! 맞다! 이사하고 나 못 갔잖아.
0: 우리 집 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보자.
1: 너무 좋아!
0: 아 그래 덥다.
1: 아싸 가자!
0: 젤리 술 주고 보고.
1: 젤리가 녹겠어 지금.
0: 진짜 내가 녹겠어. 가자!
1: 오!
0: 첫 손님이야.
1: 진짜로?
0: 나 장난이야. 나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어.
1: 잠깐만.
0: 네.
1: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못척하다도 당한다.
1: 이거 뭐야? 아, 참, 그 쇼핑 중독이야, 이 정도면은. 실례합니다.
0: 첫 공개야.
1: 진짜로?
0: 펭수한테만 특별히.
1: 대박이다. 와, 집 너무 깔끔한데요? 그거 내가 급하게 또 집을 오느라, 딴 건 못 준비했고, 이거.
0: 우와, 이거 뭐야? 어머, 귀여워.
1: 귀엽지, 이거.
0: 오, 파스텔 펭수네?
1: 맞아.
0: 우와. 집구경 한번 해볼래?
1: 시켜야죠.
0: 여긴
1: 과연 어떤 방일까요?
0: 거의 내가 뭐가요? 아주 누워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 침대. 끝.
1: 아니 딱 진짜 잠자기 딱 좋겠다 여기. 모았어요?
0: 모았어요.
1: 자 다음은 어딥니까?
0: 아 뱅은 내가 이제 평생의 로망 통로 드레스룸.
1: 와우.
0: 펭수 여기 올 때 낄 수도 있어. 펭수는 펭수 끼 여기 좀 자랑하고 싶은데.
1: 어머 이거 뭐야?
0: 니트 딱 색깔별로 하고 이거 옷도 착 색깔별로 딱 하고.
1: 어머나
0: 이거 모자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 모자는 아직
1: 이게 다 모자라고?
0: 아니 모자가 내가 정리가 좀 안 됐어.
1: 아니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잖아. 언제야
0: 다 알아.
1: 그럼 나 하나만 줘. 하나 없어져도 절대 모르잖아.
0: 아니야 문 닫아버려야 돼. 야 왜?
1: 그거 어디 갔어? 우리 같이 샀던 거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0: 아 김장 조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내 스타일이에요.
3: 감사합니다.
1: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0: 아 김장 조끼?
1: 응.
0: 아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없어졌어.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이사를 하면 더 없어진 거지.
1: 버렸네.
0: 아니 없어졌어.
1: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지.

0: 버렸다기보다는 없어졌다니까. 좀 느낌이 달라.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0: 당사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1: 가자.
0: 가자. 서로 상처만 받겠다.
1: 여기서 또 원지의 그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만. 어, 뭐야?
0: 뭐야?
1: 고화질 잊지 말자, 이게 뭐야?
0: 아, 내가 맨날 저화질로 출력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20년 되냐고. 근데 저거 붙여도 자주 잊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오. 내가 이거 굿즈 좋아하잖아. 굿즈구나.
1: 이건 뭐야? 앨범이다. 뭐야 이거?
0: 내 비행기 티켓이야.
1: 우와.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탄 거야?
0: 아, 몇백 번 탔어.
1: 우와.
0: 저기 더 있어. 이번에
1: 더 있다고?
0: 어, 더 있어. 이거 또 꼽아야 돼. 저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1: 어, 자랑할 만하다 그거. 어,
0: 평소 좋아하는 거 많지?
1: 어, 너무 좋은데 이거?
0: 아, 그럼 그럼.
1: 아인슈타인 좋아해?
0: 어, 나 천재를 좋아해. 아,
1: 그래서 날 좋아하는구나.
0: 평소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1: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되겠어, 원지.
0: 뭐가 안 되겠어?
1: 원지, 내가 원지를 위해서 이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버릴 건 버리고.
0: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야?
1: No. 공짜로? 저한테 버리게 해드릴게요.
0: 아...
1: 자, 버리러 가봅시다.
0: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향수.
1: 이겁니까?
0: 아, 내가 사실 나눔하려고 벌써 모아놓은 박스가 있어.
1: 이걸 왜 놨어, 지금?
0: 아, 이거, 아, 나도 모르게.
1: 왜 나눠, 이거를?
0: 아, 아니, 이거 나도 모르게 들어갔네.
1: 어이, 그, 잠깐만. 이걸 다 나눔을 하려고 이제 모아놓은 거다.
0: 이거는.
1: 그건 뭐야?
0: 이거 모로코에서 산 필이야.
1: 이거 해봐.
0: 안 나, 소리가 안 나.
1: 버려!
0: 그, 이거는 손목가지인데.
1: 버려!
0: 층간 소음 없이 운동하기 딱 좋대.
1: 저게 뭐야?
0: 이게 내가 이걸로 유지어트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두 번째 펴봐. 이게 봄 알아. 이게 운동이 싹싹 된단 말이야. 그래서 쫙쫙쫙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에 만 칼로리가 찬대. 그러면은 이제 뼈 말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넣어줄게. 어, 야, 평소야. 와. 빨리야, 이거 너한테 잘 맞는 거.
1: 아!
0: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가져가.
1: 이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이게 필요 없어.
0: 이거 어때?
1: 오, 필요 있어!
0: 이거 어때? 옛날 거야.
1: 이거 뭐야?
0: 옛날 거.
1: 자, 요런 게 묵혀두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0: 이거 이제 평소 이게... 얼마 줄 거야?
1: 이거?
0: 어. 이거 4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어.
1: 자, 와, 너 또 카메라 하면 우리 카메라 박사 드리죠, 레드넥.
0: 이거 얼마 할 거야? 옛날 거, 옛날 거. 고프 라인.
2: 3만 원?
0: 어? 어? 야, 내놔!
1: 준다며!
0: 아, 내놔!
1: 뭐야!
0: 안 되겠어. 평소 미안해, 줄 거 없어.
1: 뭐야!
0: 매트 가져가, 빙판길 같은 거. 아, 미안하다.
1: 저리 가! 왜 안 가져? 저리 가!
0: 아, 됐어. 아니면 이거 모로코 피리 가져가.
1: 염치 있지만. 먹을 것 좀 주세요.
0: 집에 갑자기 왔잖아.
1: 네.
0: 할 게 없고 네. 해먹는 거 해줄게.
1: 오! 직접 또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0: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오븐 요리를 좋아해.
1: 저는 그러면은 셰프님 제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소스가 일단 멕시칸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중해 스타일을 플러스 애드.
0: 이거를 내가 맨날 해먹는 게 있어.
1: 오! 옛날 토스트!
0: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오븐 컷이야. 여기서 굽기만 하면 끝이야.
1: 그 셰프님 모쪼록 맛있게 잘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신이 나요. 신이 나나. 나나나 신이 나나.
0: 아니 너무 시끄러워요. 헛소리 그만하고 이것 좀 와서 도와줘.
1: 뭘 도와줍니까?
0: 도와줘. 나 혼자 하니까 좀 열받아.
1: 아니 오븐 컷이라며.
0: 화가 난다.
1: 화가 나냐.
0: 화가 난다. 나냐.
1: 화가 나냐. 나냐. 화가 난다. 오.
0: 어때?
1: 야 뭔가. 비주얼은 좋아.
0: 아이고 냄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1: 그냥 양배추 냄새 나는데요.
0: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집을 거야.
1: 스케보시시나요?
0: 와, 나 근데 사실 처음 해봤어.
1: 오, 잘하는데?
0: 와, 살짝 돌았다.
1: 아, 재능이 있네.
0: 아, 나 요리 유튜브 하려고. 나 이제 여행 접을 거야.
1: 어우, 야, 비주얼 뭐야?
0: 완전 추억 돋지 않니?
1: 처음 먹어보는데요?
0: 아, 평소는 이런 추억이 없겠구나.
1: 저는 몰라요. 아, 근데 여기다 살짝 설탕 쫙 뿌려줘야겠다. 맛있는데. 아,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0: 이게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거예요.
1: 호스트는 또 우유가 좋죠.
0: 남극에는 이런 소울푸드가 뭐야?
1: 남극에 있는 소울푸드? 어. 남극에 있는 소울푸드라는 게 없어.
0: 소울이 없어?
1: 거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야.
0: 갑자기 눈물 나네.
1: 남극의 눈물.
0: 아, 평소 두둥이 귀엽다. 어때?
1: 약간 뭐니? 첫끼 아침에 식사 딱 첫끼로 딱 좋겠네요.
0: 야, 난 이거 너무 좋아해. 사실 너무 자주 먹는 거라 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가 빨리 고파져.
1: 단점 아니에요?
0: 좋은 거지.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1: 오, 그러네.
0: 더우니까 내 피스나 보자고 갈아입고.
1: 아,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 펭수야.
1: 어?
0: 뭐 볼까?
1: 아, 보고 너무 많아요.
0: 자, 어? 아, 뉴욕 여행.
1: 야, 아니, 여행이 엄청 많네. 이거 관광, 아, 나는, 관광이구나.
0: 나는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여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알아, 이거 요즘. 이거.
1: 어!
0: 이거. I'm used to hot. 아, 잘한다. 아, 잘한다.
1: 오, 좋았어요. 아, 원산이와 팽산이었습니다.
0: 원산과 팽산이요.
1: 근데 원지.
0: 어.
1: 나 오늘 여기서 자고 와도 돼?
0: 팽수, 근데 어디서 자?
1: 나 여기서.
0: 바닥에서 잘 수 있어?
1: 응.
0: 알았어. 그러면은 자고 와.
1: 근데 문제가 이게 그 남편분께서 오시면은.
0: 어. 그 인형인 척해.
2: 31. 아!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3: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콜라당 다 타고 있어.
2: 참 눈물 나지도 뭐. 한껏도 못 가자고 제가 덩그리면서 먹고 있겠네.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니까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응?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고추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6: 저 계십니까?
7: 네.
6: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7: 네. 소장님 오셨어요?
8: 아유,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네.
8: 반갑습니다.
6: 네. 아유,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이거였거든요.
9: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4: 얼스백이라 그러나?
9: 네, 맞아요.
4: 맞아요. 얼스백. 네.
9: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10: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12: 남편 권기운입니다.
11: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13: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4: 몇 대요?
13: 17대. 그 다음에.
4: 흙만요?
13: 네, 흙만.
4: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하네요.

0: 대형인데.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프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어떤
1: 네.
0: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2: 몇 개요?
0: 8,000개 이상.
2: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3: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예, 보통 일은 아니에요.
0: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4: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5: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0: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4: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5: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4: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0: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2: 그래요?
0: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2: 너무 고생하니까.
0: 예, 맞습니다.
5: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0: 그냥 했어요.
2: 그냥. 네. 그래요?
5: 순간순간.
0: 제가 한번 보고 지은 집.
2: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5: 아, 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아, 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4: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0: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2: 40cm? 예.
0: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2: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0: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를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2: 더 펴지고.
0: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5: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2: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5: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2: 네.
4: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2: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5: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0: 네. 특히 비염 높은데.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4: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0: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 아, 26도?
4: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5: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다

0: 4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4시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1: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2: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해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0: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1: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0: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1: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2: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1: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0: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1: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0: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3: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0: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1: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0: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4: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네,
0: 자연 치유된 것 같아.
2: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1: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4: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3: 네, 맞습니다.
4: 가장

0: 같기도 하고.
1: 네.
0: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1: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훅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을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2: 맞아요.
0: 예,
2: 네.
0: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가.
2: 다 금이가, 전부 다 금이가.
0: 다 떨어지기 때문에.
3: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1: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2: 네, 조각칼로.
1: 밤새도록. 와,
2: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2: 힘든
1: 그때가.
2: 작업이었죠.
3: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 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3: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0: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1: 아.
0: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1: 네, 뭔가... 저희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0: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1: 못하네요.
0: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집.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2: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0: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1: 네, 맞아요.
0: 네.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네. 어느 방부터 볼까요?
1: 왼쪽이 예, 큰아들이고요. 큰아들 여기가 작은아들 방이에요.
0: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1: 네,
0: 볼까요?
1: 네, 들어가시죠. 예.
0: 눈도 뭐 좋네.

0: 아니 근데 네. 방사에 칸막이벽이 없네요?
1: 네, 지금은 없어요.
2: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3: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4: 그렇죠.
3: 그게 안 한 거죠.
1: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3: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4: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2: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1: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4: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네.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0: 그렇죠.
4: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1: 아, 세로로 길게?
4: 네, 왜냐면 아.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1: 예.
4: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1: 네. 네,
4: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아,
1: 그래도 좋겠네요.
4: 예.
1: 네.
2: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5: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2: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4: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6: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2: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7: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되게 감사합니다.
2: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1: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 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5: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1: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5: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1: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5: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4: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

0: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1: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0: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0: 아, 건축탐구집.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2: 아하, 요즘 모듈러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0: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3: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4: 어서 오세요.
3: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닙니다. 아,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3: 네네, 그렇습니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0: 속도감?
3: 예. 아무래도 모듈러주택은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 안녕하세요.
6: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5: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7: 효자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3: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여기 있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3: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3: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5: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집 튀어가지고.
3: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7: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절덩거리면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3: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3: 이 집은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0: 여기가 사실, 아니시군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0: 타지에 있어서. 한번 본격 탐구해볼까요?
3: 아, 그럴까요?
0: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2: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0: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3: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0: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3: 예, 대부분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0: 이 정도만 충분하죠.
3: 아, 혼자 그래요?
0: 사시기에.
3: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0: 그래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3: 제가 5남매예요.
0: 5남매.
3: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거실을 최고 크게.
2: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0: 아니 근데 또 청

0: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쯤 있는 집간 창문인데요. 양쪽으로 열리고, 와, 네, 어마어마하게 네, 큰 건데.
1: 네, 네.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0: 아, 컨테이너가 네. 계실
1: 때요?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네.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0: 네. 네.
2: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라를 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0: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1: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0: 그렇네.
1: 예, 예.
2: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0: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1: 예, 한번 나가보시죠.
0: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1: 네.
0: 와.
1: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3: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이시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찌 뭐 이야기하려고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거리 내다보고.
2: 나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3: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4: 서울에서요?
3: 서울에서 이제 안 나올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4: 주말마다.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부러지기 차리면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2: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5: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2: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5: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4: 맞아요, 어머니?
3: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미리 좋은 일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어서 좋은 일이 오나요?
5: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2: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1: AI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0: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1: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죠?
2: 가스렌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렌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화재 천장에 네, 네, 달았고요.
1: 달라고.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네, 음식점 그 이제 화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하는데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자동으로 터지니까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고요. 똑똑하네.
2: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1: 아, 문?
2: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1: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게.
2: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세탁기도 가능하고.
1: 예. 나가기도 편하죠. 예, 예.
2: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0: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2: 근데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 아, 예산이요? 시공기?
2: 예, 시공기가.
1: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2: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1: 70평?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 아니에요.
1: 네?
2: 아닙니다.
1: 더 비쌌어요?
2: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1: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2: 네.
1: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도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2: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1: 아.
2: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1: 하루 만에?
2: 하루
1: 만에.
0: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2: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0: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2: 그다음에는 AI한테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0: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2: AI가 산출해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2: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한다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2: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0: 큰 나무에만.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1: 그래서 아니 차로 못도 안 쓰는데.
0: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2: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1: 얼른 잘 살라고 주죠. 잘 크라고.
2: 물 주는 거 재밌어요?
1: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농부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3: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4: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5: 아,
4: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의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5: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4: 네, 150. 오.
5: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4: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5: 예, 예.
4: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5: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4: 난연 정도죠.
5: 예, 예. 예.
4: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5: 그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4: 철저해야죠.
5: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예, 했습니다.
3: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4: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5: 아.
4: 후루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5: 예.
4: 거예요?
5: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전기요?
5: 네, 네.
4: 오,
5: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4: 정전기 때문에?
5: 예.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4: 예.
5: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4: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5: 예.
3: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0: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6: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7: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0: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3: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4: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은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5: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4: 안 될 수도 있다.
5: 네. 아.
4: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5: 예.
4: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5: 예.
4: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5: 예.
3: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4: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가자.
8: 반갑다.
0: 왔어.
8: 그래, 놀라.
0: 야, 장동이 왔구나.
9: 안녕하세요.
8: 기술이 온다.
0: 예, 잠깐.
8: 아유, 이뻐. 할머니.
0: 나서. 온 길 오느라 고생 많았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10: 네?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3: 오, 불 뜨시는구나.

0: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1: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2: 첫 테스트예요. 어우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진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3: 연기 앞으로 안 나오잖아.
1: 속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3: 꼭두기 잘 땡기네. 꼭두기 불 잘 땡기네.
0: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하겠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5: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0: 무시무시한 화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6: 뼈를 갈아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7: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6: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8: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6: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9: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0: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9: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1: 와, 이거 진짜야?
12: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4: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5: 일기장이요.
14: 방과 후에 한 일은?
15: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4: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5: 빨간 머리엔?
1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5: 오리를 길렀던 거요?
1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5: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4: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5: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4: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5: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4: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5: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4: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5: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0: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만능 일꾼이 따로 없다는데요.
1: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2: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0: 아빠는 전직, 엄마는 현직 선생님에다가 할머니

0: 어머니도 선생님 출신? 세상에 교육자 집안이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첫째는 영어가 술술, 둘째는 무용신동, 셋째는 세상 귀엽네요. 이렇듯 다재다능한 우즈베키스탄의 3남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일하는 오늘의 아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도 성실히 하시면서 스마트하시고
2: 굉장히 늘 밝으시고 저의 편견을 깨주신 분이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3: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는 에이스를 할 수 있죠.
4: 두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3: 아, 예, 저 따라오시죠.
0: 드디어 아빠를 만날 차례.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똑똑하신
6: 직업은
5: 맞으세요?
6: 절대요.
5: 왜요? 안 똑똑하세요?
6: 네, 안 똑똑하지 않아요.
7: 가래가 다슬랍 2022년 센티아블라인 오허르다 켈리암만 비열게 켈리스 마사오시 마사드 가래의 마다니아트와 카르스틀은 오리안스 볼리안 문난 타스카르 알바타 풀 슬랍톱스니아트다 함 볼리안 처음 인천 공항에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너무 커요.
0: 아무튼 신기했다는 이야기.
7: 그게 안 들어요.
0: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이자 금속 소성 가공 및 3D 철강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철강 산업 기술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열간단조 업체입니다. 열간단조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뒤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기술입니다.
0: 대한민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빠 슈크라트 씨. 슈크라트 씨가 홀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약 35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최동단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안디잔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버지. 뒷좌석인 슈크라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군요. 아직 이른 시각 잠투정 중인 요 녀석이 막내. 이건 학교 준비물인가요? 둘째 사비나와 첫째 셔디야.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정차한 곳은 첫째 셔디아의 학교인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 거밀라 씨도 함께 등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내릴 사람은? 둘 중 누구니? 바로 둘째 사비나의 학교군요. 사비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렴. 다음 차례는 막내 누르무함마드. 할아버지표 특급 등교 서비스의 마지막 손님인 셈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3남매의 등교와 등원을 손수 책임지는 할아버지. 아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3남매의 학교 생활을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9: Do you have a simple...
0: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최상위 우등생인 첫째 셔디아는 대통령 학교라고 하는 국립 영재 학교에 다닙니다.
9: It costs $15.
0: 입학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 학교에서 셔디아는 영어와 수학 등 심화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셔디아의 영어 실력 조금 더 들어볼까요?
9: My full name is Ikrama Shadia. I'm 13 years old. In my family, we are 7 people. My grandparents, my dad, my mom, and sister, brother, and me. I'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We have English lessons every day at school. That's all.
10: 만 다담 zor dada. 다이모 미 하흘라게 나르살라른 바쟈라드. 춘키 다담 미 이셔나드. 마슬라 쿱 수호받 클레오트카나미즈다 오타 하카다 갭 키트세 다이모 다담니 사구나만 башка вақтлардаям. 교사도우라르다 오타라르니 그룹 다담니 사구나만 다이모.
0: 아빠의 든든한 지원 덕에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요. 둘째는 어떨까요? 그런데 웬 음악 소린가 했더니 이곳은 둘째 사비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한다는 예술 특화학교인데

0: 요. 오전엔 예술학교, 오후엔 정규학교를 간다는 사비나는 이곳에서 현대무용과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용을 배우고 있답니다.
1: hamma kamchiligini sharoitda anaqanaqa beraman degan. Hadam yoshliging zo'r bo'lib o'tsin qiziq. Esingda qoladi katta bo'lsang deb. Zamonaviyni yaxshi tushaman, milliy trenddagi raqslarni. Men sizlarga ko'rsatib beraman.
0: Amyo, amyo, payajo. 우즈베키스탄 전국 무용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10살 무용 신동 사비나. 사비나의 춤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어구 어구 잘 돈다. 이곳은 막내 유치원이겠네요. 맞죠? 저기 저기 막내가 보이는데요. 어구 어구 모래놀이 하고 있었죠요. 이분은 선생님이신가요? 세심한 눈길로 아이들을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2: 민수 박차는 디렉터라 슈크라트 키네이스만. 누르무함맛 박차입니다. 타비앗단 소킨 유미쇼그록 카락치르 살 어그록 보라. 리키 우이게 보리겐데 주대암 토폴라인치.
0: 그러니까 막내는 큰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건데요. 선생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킨 걸 보니 막내도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어구 어구 어구 귀여워라. 이렇게 다재다능 개성 만점인 3남매를 위해 아빠는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오늘도 지게차에 몸을 싣고 땀 흘리는 중입니다.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아빠가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3: 이 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깨끗하지 않아요, 제품. 저도 들고 나서 보면은 제품 깨끗하게 나와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 단조 하고 나서 아직은 쇼트 안 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해 보면 이거 쇼트 친 제품 너무 깨끗해요.
0: 아빠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작업은 소재 절단.
3: 제일 중요한 거 여기 SCC 여기도 SCC 제일 먼저 소재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맞추는지 확인해야 돼요.
0: 소재 절단 작업에는 원자재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요.
4: 우리 소크라테스나 1인 3역을 한다고 봐도 막 원할 정도로 프레스, 쇼트기, 절단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0: 일할 때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마음속은 온통 삼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집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5월이 되면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아빠.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의 경제적인 지원과 엄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삼남매. 이곳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대신해 하루 한두 끼 삼남매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곁에 계신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어머니. 즉 삼남매의 할머니인데요. 와, 손녀딸들의 숙제를 도와주신다니 참 좋은 할머니시네요.
5: 아빠가 우즈벡에 계셨을 때 아빠도 많이 도와줬나요?
1: 아, 나도 마음 타르크 판에 단 옥토치 볼게 하기 전 타르크 판에 마이 살아라 먹을 수

0: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속담이 있어요. 11부터 무덤까지 지식 찾으라라고 속담이 써서 많이 많이 배워야 돼요.
1: 배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던 아빠는 할머니에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슈크라드 씨의 아내이자 3남매 엄마 거밀라 씨 역시 교사로 몸담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치면 상담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답니다.
2: metodi orqali bolalarga ko'mak berish va ular bilan do'stona iliq munosabat o'rnatish bilan band bo'laman. Yo'q, Shuhratbek bilan taqdir tufayli uchrashganmiz. Ya'ni turmush o'rtog'im oila a'zolari sovchi bo'lib kelishgan va yoshlar uchrashsin degan uchrashganmiz, bir-birimizga fikrlarimiz to'g'ri kelgan va taqdirimiz bir bo'lib oila qurganmiz va bundan men nima deydi? Minnatdorman. Shunday inson meni turmush o'rtog'im bo'lganidan minnatdorman.
1: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는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소 요리하기를 즐기는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일도 거둘 겸 삼남매 끼니를 챙겨주시는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할아버지 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삼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 아까 가나가 김길이 왔대?
4: 우리 아기는 김길이 왔대, 그죠? 너는 아이한테는 별 덤벼는 거서 배려가 나거든. 역사를 안 하셨다.
3: 가나까?
4: 라인이 서가 또도 모양이야. 오남들.
2: 요즘 역가는.
3: 아나까 약속 말해줘.
1: 막내도 아빠와의 영상 통화에 한수 동참하고요. 가족들은 곧 다가올 둘째 사비나의 생일을 주제로 아빠와의 이야기 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2: 엄마, 맨 저리 아까서 뭐랄까 한 분들이 오나.
5: 알아서 왔어, 오늘게.
1: 아빠 엄마 그만 투닥거리시고요. 아빠와 또다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6: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3: 지기를 바로 고쳐라다 하면 다 아일라나디 일단 불산 보라다 다시 나르게 취하디.
1: 그 사이 할아버지 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값진 하루를 보낸 삼남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런 부족함 없는 일상이 가능한 거겠죠?
7: 왔던 지시라서 개만 허락했다 뜨바 그런다. 어디 왔으니 쉬었은? 개일 개일 미신도 안 믿더라 믿음.
2: 저 우즈벡 아까든 사건사 우즈벡 아시코나라로 보라이켄 쉬르게 보라 아까든 기라면 민기했던 니다.
1: 자, 그럼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는 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숙소에서 만난 아빠와 동료들, 이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네요. 아빠, 어딘지 좀 어설픈데요?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직접 칼을 뺏어듭니다. 그렇죠. 칼질은 이래야 맛이죠. 아빠, 밥해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실까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6: 평상시에 요리 잘 못하시나 봐요?
0: 네, 요리는 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안 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제가 막내라서 그거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래요. 아빠는 나름 귀하디 귀하게 자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죠.
6: 평상시에 슈크라트 씨 네. 요리 잘 하나요?
8: 잘 못해요. 맛도 안 좋아요. 지금.

0: 조금 가르쳐 주셨어. 네, 조금 알아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잘 마시는데요.
1: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완성? 물론 아빠의 솜씨는 아닙니다. 고마운 동료들의 작품이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준 아빠.
2: 문을 가래. 좀 락스에 취하는.
1: 밥 먹다 말고 딸 자랑? 영락 없는 딸 바보시네요.
2: 잠깐 손 넘어질 뻔했어요.
1: 그렇게 아빠의 휴일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0: 너 축하.
1: 아빠의 한국 생활은 참 소박하고 검소한데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작은 낙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갠 아빠가 틈이 날 때마다 즐긴다는 취미 생활, 과연 뭘까요?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다름 아닌 축구랍니다. 자, 그럼 아빠의 축구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포지션은 골키퍼? 오, 골도 잘 막아내고. 축구 하루 이틀 한 실력이 아닌 것 같죠? 게다가 잽싼 발놀림. 이제 봤더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제 요리만 잘하면 완벽하겠는데요?
2: 한국에 올 때까지 거의 맨날 축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일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3: 근데 오늘 왜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2: 지난주 수요일 날 축구하다가 조금 다리 다쳤어요. 그 때문에 오늘 골키퍼만 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 가장 좋은 점은 제일 먼저 운동. 운동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아요. 월급은 주로 90%, 80% 부모님한테 보내고 생활비는 3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한 달로.
1: 아빠가 아끼고 아껴 고향에 보내는 돈은 상당 부분 새 집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4: 오토폴드 그냥 무서워하는데 그냥 양기다 놀다 마셔야 되나 마셔. 쇼틀로 가르치자 불지에 다들 무슨 나솔하면 스크라면 파시피니 로스 이거 좋아지나? 무슨 소라면?
1: 언젠가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주말, 고향의 가족들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두 딸들, 대체 뭘 사러 온 걸까요? 딱 봐도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 바로 아빠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온 건데요. 견과류와 건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다는데요. 잘만 하면 이번엔 아빠에게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5: 우리 가게 마이스 피스타바다
6: 초콜릿.
1: 아빠 선물 사러 온 김에 장도 넉넉하게 보는데요.
6: 아빠들이 외로워요. 아, 너무나
5: 내려가고
6: 다
1: 학교 상담 선생님답게 말에도 위트가 넘치는 엄마 거밀라 씨. 시장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는걸요.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본 엄마와 두 딸들. 아빠에게 보낼 선물 외에도 오늘 특별히 장을 더 많이 본 이유는? 바로 이곳 슈크라트 씨의 큰형님 댁에서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잔칫날의 메인 요리는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선생님은 여성

0: 지금 뭘 보는 중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어 콘텐츠?
1: 아, 네. 저는 이 사업을 2020년
0: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니 셔디야?
1: 한 5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0: 어차피 어른들은 식사 준비 중이니 잠시 짬을 내서 삼남매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2: 누르무함마.
0: 그런데?
3: 누르무함마. 나다.
2: 괜찮아. 괜찮아. 누르무함마.
0: 말 안 듣는 세 살.
2: 데리고 와봐.
0: 결국 삼남매 인터뷰는 이대로 실패?
2: 아까 하나 들고 일로
0: 온 일리가요?
4: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나요?
5: 하, 알바타 올든 다담 호흘라간 우춘 카리슬린 함 오르간이스트 보슬라간만 кейин тез-тез кореец контентларни кўриб туман, келажакда Кореяда ўқишни хоҳлайман.
6: Қитираман. Ҳар куни 20 минутдан қитираман.
5: Масалан, ўртоқларим билан суҳбат қилаётганимизда улар кеча кунимиз дадам билан бирга дарс қилдик ёки бир жойга саёҳатга бордик деса, мен ҳам дадамни жуда соғинб кўргим келади.
6: Мен ҳам саёҳатларга борганда nonushta qilganda maktablarimga birga ketib dadam bilan ashina xonim.
0: 누나들에겐 점점 커져가는 아빠의 빈자리. 막내에겐 어떨까요?
5: 누르무함마잔. 나다 갔다. 아직도 인데다 갔다. 나다 갔다. 사물로도 갔잖아. 가까이 갔다. 아직도 인. 아직도 인.
0: 결국 누나의 인터뷰도 실패! 한편 메인 요리 담당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오쉬를 만드는 중? 쌀을 붓고 익히는 것이 오쉬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라는데요. 보조 셰프인 엄마가 담당한 샐러드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안디잔의 오쉬는 남다르답니다.
7: 브랜치단 숨쉬를 안 좋아한다. 익힌치단 허와서 더사. 더다 아타바면서 더하급이지요. 우진치단 기금 뭐 그릇을 이끌리는 조합이지, 약수 조합이지게. 애가 소스는 맛이 그릇이 시들리기다. 나는 오스터게. 우익스단다 오스 밀리톰 소블라나다. 그 오스테 올드스야 오스 올드스인지 막라다. 야브릴라다.
0: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사는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는데요. 특히 잔칫날엔 오씨를 한 접시에 담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내도 참 잘 먹고요. 큰 누나도 참 맛있게 잘 먹네요. 둘째 누나도 할아버지표 오씨 맛에 중독된 지 오래. 할아버지표 오씨 최고예요. 바로 그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 선물이 있습니다.
0: 선물을 확인한 거밀라 씨 만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8: 감사합니다.
0: 선물의 정체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이제 엄마와 삼남매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8: 감사합니다. 날이게 할리갑다 이템 무하바타 파면 다임 사마리아 뜨추베트캔다 이르타벨라 나마즈 마할 사마리아 뜨추베트사 Худодан зураны худоим. Кеча бир ҳафтаг бўлса ҳам биз самолётимиз Кореяга учисимиз, шуни ақил учиб ўтайлик дердим. Атаги бир ҳафтаг бўлса шуни бир йилга дермайманми?
0: Кирогина марийо.
6: Мени туғилган кунимга зўр совға бўлди. Дадамга ҳам раҳмат, сизларга ҳам раҳмат.
2: Нурум Муҳаммад.
0: Аю, аппа буро гал конде магнии соғамду дуробаяжо.
2: 아빠 보러 한국 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8: 어떨지야, 어떨만.
0: 세 살 막내에겐 아직 실감나지 않을 아빠와의 만남. 아빠를 만나면 달라지겠죠?
2: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
8: 아, 네, 오케이, 오케이.
0: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의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잘 추시네요.

0: 잘 돈다. 뭐니 뭐니 해도 춤하면 우즈베키스탄 1등 둘째. 엄마도 잔뜩 신났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온 가족이 기쁨을 만끽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막내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1: 동대구역
0: 한국어 속성과에 돌입한 엄마와 첫째 셔디야.
2: 여러분,
1: 구지119
2: 안전센터.
0: 이번 여행의 길 안내를 책임지기로 한 첫째.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니까 셔디야, 파이팅!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아빠에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3: 나를 여다가 어제 이렇게
4: 그렇게 나다 설날이었지. 그냥만 살아라.
0: 막내는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아빠한테 가는 첫 발을 내딛고요. 그렇게 엄마와 삼남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단추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동쪽 안디잔에서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 총 7시간의 차량 이동.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하늘길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 과연 엄마와 삼남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빠는 삼남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이 집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까지 불과 약 2시간의 비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될 아이들.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고!
5: 웰? 아, 광명역 KTX.
0: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용기를 낸 셔디야.
5: Sorry. Do you know? Sorry. Do you know? Sorry. Sorry. Do you know? KTX?
0: 네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길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들을 만난 것 같죠? 천만 다행입니다. 이윽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광명역행 버스표 구입 임박! 누나 파이팅! 셔디아가 용기를 낸 덕분에 드디어 첫 번째 관문 통과.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이제 버스 탑승 위치를 찾아라. 오늘 참 어깨가 무거운 첫째.
6: 약간.
8: 몰리. 줄룩.
0: 셔디아, 이번에도 잘 찾은 거 맞죠?
5: 안녕하세요.
0: 그리고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 성공! 셔디야, 고생했어. 자, 이제 창밖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볼까, 얘들아? 믿음직스런 첫째 딸 덕분에 제일 신난 엄마. 긴 여정 탓에

0: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데 셔디아는 아직 체력이 남았나 봐요. 한편 막내는 제일 쌩쌩합니다. 잠시 후. 어이구, 어떡해. 긴 여정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지쳐 잠든 가족들. 이제 광명역에 도착했으니 다음엔 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1: 누나, 이번에도 잘해야 돼.
0: 자, 광명역에 잘 도착했으니 이젠 열차표를 살 차례죠? 이번에도 첫째 고고! 약은 약사에게, 티켓도 약사에게? 다행히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2: KTX 티켓 스테이션.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근데 셔디야, 운도 좋지만 참 잘 찾아가네요. 그렇지, 노트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하니, 어휴, 진짜 너무 든든하다.
3: 네.
0: 씩씩한 셔디아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여행길, 무사히 아빠를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갈까? 고라나드 고잉 한 버스라디. 하나, 둘, 셋! 뭐?
0: 근데 오늘 엄마가 더 신나 보이네요.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으신가 봅니다.
4: 고생. 하나, 둘, 셋! 언니치가 오늘 언니께 고약기께 기트 유그링 하여전 귀신릭 유대 지로일릭 귀신릭 남 zor 유대 여트 비즈게 아브린치 오른다 타비아트 인솔라르 모문라 마다니아트 타르탑 어조다니게.
0: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싣고 아빠가 있는 대구로 떠날 차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데요.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다들 기운을 회복한 것 같죠?
4: 욕도면 쓰게. 가키티 아프다, 꾸잉. 내덕이야.
0: 그렇게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삼남매.
4: 너덕, 하니께. 몰이야, 여모연, 사비나.
0: 1시간 20분여를 달려 드디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셔디아의 손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들려있는데요. 곧장 지나가던 시민에게로 직행.
5: We here in and this where.
0: 이번에도 친절한 시민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 찾는데 성공.
4: 감사합니다.
0: 이젠 아빠의 회사 인근으로 태워다 줄 버스를 탈 차례인데요. 대프리카답게 유난히 더웠던 이날의 대구. 피곤도 한데다 아마도 더워서 그랬는지 막내의 투정이 시작됐는데요. 막내의 짜증을 식혀줄 응급처치에 돌입한 엄마.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해줍시다. 더위도 더위지만 스무 시간이 넘는 긴 여정에 짜증이 폭발한 막내. 맞아요, 투정 부릴만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버스 도착.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공장 인근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삼남매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건지 오늘따라 화창한 대한민국의 하늘.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약속이다 한 듯 다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버스에서 내릴 차례.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삼남매를 만나면 환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겠죠? 바로 그때 공장 마당에 들어오는 대형 화물차인데 적재함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윙바디 화물차가 오늘 깜짝 만남의 주요 무대. 가족들이 화물차 짐칸에 숨을 예정입니다. 한편 버스에서 내린 가족들은 아빠 회사로 점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빠를 만나기 불과 100m 전.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동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4: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아빠는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잠시 후 본격적인 작전 개시.
4: 아나 인테파게 축하했어. 사비나.
0: 가족들이 준비된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는데요.
4: 사비나.
0: 엄마까지 모두 탑승 완료. 이제부턴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고생한 첫째 셔디야. 이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내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모두 화이팅! 그리고 점차 가족들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지게차. 그렇게 점점 좁혀지는 아빠와의 거리. 아빠는 이제 가족들이 숨어있는 화물차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가족들. 화물차 너머에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몰래 대기 중.

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던가요. 그리웠던 아빠를 드디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단숨에 화물차로 달려 올라가는 아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오랜만에 안겨보는 삼남매.

0: 오랜 시간 참으며 눌러왔던 그리움을 바로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내는 아빠와 가족들. 그토록 고대하던 아빠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 먼 곳에서 오신 슈크라트 씨의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할인은 없지만 많이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0: 아빠의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한 깜짝 환영회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슈크라트 씨 가족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빠의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 사비나의 생일 축하를 위한 깜짝 생일 케이크 도착. 이날이 사비나의 생일 하루 전이었다고 해요.
1: 축하합니다.
0: 사비나 생일 축하해. 아빠랑 함께 생일을 맞이한 것도 축하해.
2: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 상태 어떠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한국말로 힘듭니다, 설명하기.
0: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슈크라트 씨네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책 속에서나 만나던 바닷속 생물을 눈앞에서 만나봤고요.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곳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주행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미리 보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 저런 차 타면 참 편하겠는데요? 물론 가상 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3: 어떻게 됐게 역시 이렇게 아까다 비디오구나. 아? 비디오를 봤으면 나자리에서 이렇게 역시 앞선 봤으면 민게 훅치나가게 옵셔야 사미나 하?
0: 미래의 자동차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공간.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도 재미는 물론 유익하기까지 한 도심 속 이색 여행 코스? 물론 새 차도 한번 타보는데요.
3: 갈기도 아무 데나 다소는미나. 와, 졸마 쓰게 없더만.
2: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잘못은 없어요. 아니, 밤양 꼭 살고 싶어요. 예.
0: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에다가 아빠까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그리고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막내에게는 아빠와의 이별이 더욱 버거울 텐데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 끼 안고.

날 끌어줘 집으로 전화를 기다릴 곳에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봐요. 빛이 난 햇볕에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드마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2: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말해줄 게 있어요. 피아노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세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세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세요. 뭐야 이게? 여기 따라오세요.
4: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0: 얼음반입니다. 신기한 울자예요. 보라색 있고 바퀴가 있는 울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1: 아,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0: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이건 짜가치. 짜가치.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1: 레아,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0: 초피책이에요.
2: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0: 어떻게 오늘라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그래요?

0: 우리 뭐 할 거야 오늘?
1: 응? 왜 타와이?
0: 뭐겐?
1: 타와이 타와이. 레이아 이거 말이야 리걸. 에리 조널리도 라 드리코 헨 기소나.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꾀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집에서도 팔레니나 꽃이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문만 쳐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0: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3: 디디, 레레,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소라 시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너무게 미소라.
3: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1: 양은 정말 100% 우리 남편 애지만. 먹으려고.
4: Et pour entretenir le terrain, pour que ça coupe l'herbe.

0: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6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1: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지? 그치?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0: 네.
1: 야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0: 엄마 봐봐.
1: 왜?
2: 오이
1: 이마젠시
2: 있어요.
1: 르 야온 언니기 있을 수비.
0: 전기질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살 수 있어. 빨리 장애질질에 뛰어가.
2: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1: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c'est Lou qui fait.
2: C'est laquelle?
1: Lou.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가자.
0: 가자. 고! 애들 이제 학원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는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을 지키겠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제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 걸, 엄마. 눈이 아프다. 어,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아버지,
3: 할머니.
2: 어?
3: 이야.
2: 할머니.
4: 어? 와,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컸네.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3: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3: 어, 진짜?
4: 어, 지연이 말했잖아. 이야,
3: 그래?
4: 안녕.

0: 꽃을 잘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이제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몸 조심하고, 엄마.
3: 자, 내일 보자. 레아? 네,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3: 끝났다. 내일. 우리 레아 지연이 빨리 보고 싶다.

Nessa vez.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0: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고치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1: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Oh.
0: 300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2: 나 아파트 싫어해요.
3: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4: Tu la lèves,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3: Oui.
4: Et je avale.
3: C'est ça.
0: 제가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민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 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저희의 본업은 앤틱 가구를 도매를 하는 게 저희 본업이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지안이 너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안아. 니 뭐 할래?
1: 이거.
0: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1: 나도 올 거야.
2: 좋은 세대?

0: 에너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년간을 걸쳐서 조금씩 꽃을 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습니다.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니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 차례네. 지금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요.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지봉?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쭉 뜬다요. 어쨌든 말이에요.
1: 양! 이제 소외 양. 아파.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도 나오는 거는.
0: 양들아! 가봐, 양들!
1: 안 돼,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re!
2: Bah oui!
1: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1: 알겠지?
0: 나는 양들한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요. 시작!
1: 똑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이제 레아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잉.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뒤로, 뒤로.
2: 아, 맞지, 야,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꼬치늘, 꼬치늘, 꼬치늘, 꼬치늘.
3: Là-bas. Venez,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vas-y, venez, vas-y, vas-y. Vas-y, continue. Vas-y, continue, allez, continue. Et qu'est-ce que... Elle n'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J'ai déjà fait très bien.
3: Ouais, super bien.
0: T'as vu, je sais faire toutes l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3: Ouais.
0: J'ai eu très chaud. Maman, t'as vraiment bien fait.
1: Oh, vraiment bien fait, notre fille. 최고야, 최고.
4: 오봉서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병신.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 오봉서원은 시원당이
4: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노를 갖다가 하는 게 됐겠습니까?
5: 서상 서리 제 집사성 이각 지위
6: 할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
5: 제배 배
6: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막 레아는 미끄럼도 타고 막 굉장히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안 와? 이런 생각 들지.
7: 레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0: 할머니. 할머니 더 좋아하잖아요.

0: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 가요.
2: 하단 꿈을 주고 싶더라. 나는 여기 가면
1: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같다.
2: 진짜 할머니 같네.
3: 응?
2: 우와 마녀 할머니 같다.
1: 할머니만 못
3: 잡는 어?
2: 하늘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1: 사랑해 다시 보자 내일 보자.
4: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0: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2: 들고 와.
3: 으이씨! 우와, 묻는데?

0: 저쪽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서 넣어야지.
0: 공간을 활용해야 돼. 최대한 해봅시다.
1: 담았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뭘 일 많이 놨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에 있네.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애들 비싼 거 입은 거지. 300에서 500. 와, 이 비싸다, 이거. 도포는, 거기, 한국에 옛날 행사를 되게.
2: 단오축제라고 해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1: 잘 잡아야 된대.
0: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1: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문화는 정신적으로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2: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응원했는지

0: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일을 한대요. 마이아 생일 때 음료수.
2: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3: 붕 뚫리는데.
4: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하고.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he jury is proud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1: 네, 우리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 Parasite of Bong Joon-ho.

0: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산영화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모두가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는 See you, 부산. 예.

애가 별별 사진을 다 모아놨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젊었네. 지금은 바싹 늙었지만.

0: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김동호입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는 화려한 백수, 화백, 그래도 그 백수가 뭐 바빠서 죽는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럼 저희 31년 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때가 95년 8월 18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자동응답기에 부산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서 꼭 만나뵙고 싶다. 그래서 10시에 그 프라자 호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 국제영화제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선장 격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만남을 프라자 회동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출범하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2: 김동호 위원장님, 근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에게 없으니까 일단 김동호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겠다.
3: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1995년 8월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쯤 돼서 12월쯤에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당신 미쳤느냐?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파산하고 뭐 망신당하고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오기가 나가지고, 아, 뭐, 이거는 내가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진 거죠.

아무도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운영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 네, 그게 어디시죠?

0: 하는 데마다 하나는 뭐 주무관 거치고 삼관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 거치고 국장 거치고 시장 만나고 하자면 이거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1: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충돌,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0: 그래서 이제 문정수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 관사로 찾아가겠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고.
1: 처음에 1위는 우리가 시장만 했다 이런 소박하게 그래서 인사 한번 드려가지고 하면 될 거다는 거 이랬더니 딱 경벽에 부닥쳤어요. 돈 예산 거리가 안 됩니다. 차츰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제를 1회 때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0: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는 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억 갖고 22억 행사를 1회 때 치를 수가 있었죠.
2: 김동희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 또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죠. 좀 도와달라. 1억, 1억, 3억, 이렇게 해서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0: 사실 저희는 1회 때 그렇게 성공을 할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
1: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3: With a cash gift of 10,000 US dollars and a screening of the
4: film. 영화가 이게 스크린이 딱 쓰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본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2: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스크린도 없지 하는데

0: 저 6층 높이의 스크린은 스위스에서 임대해온 스크린인데, 와, 뭐 저런 스크린이 다 있느냐고, 다들 아주 놀랬죠.
1: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었어요. 이런 것이 영화제,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영화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0: 한국 영화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한국 영화를 싸구려를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고.
1: 방화라고 좀 이제 말하자면 좀 한국 영화 별로야? 이제 그런 태도?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가 훨씬 좋지.
2: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맨날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한국에도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서울에 좀 이런 영화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과연 영화제가 잘 될까?
1: 왜냐하면 항구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향락도시고 거기서 무슨 영화제 이런 필름 페스티벌을 할까 축제를 준비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죠. 뭐 누구는 한 3만 명 오지 않겠냐? 많이 오면 5만이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2: 아니, 보려고 왔어요. 오늘 지금 막 서울에서 왔어요.
3: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일석이조, 삼조 되잖아요.
4: 예. 지금 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2: 야, 저 이때
5: 17월에 맺은 데고요.
1: 대박을 터뜨린 거죠. 누구도 예상을 못 했던 거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대한 뭔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시네필이 불허잖아요. 정말 영화 애호가. 영화 애호가죠. 9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기로 결의한 해가 그렇고 96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걸 꿈꿨던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 벌써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끝내질 그런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8: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그 1회 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는 영화제 가면 그 영화제에 내가 가서 뭐 인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고 뭐 우리 영화제를 화제로 삼고 이제 이런 식이 됐으니까
9: 위상이
8: 많이 예 위상이 뭐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10: 김동훈 위원장님 인물 다큐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스타가 됐어요 그냥.
11: 스타가 됐으면 그 꼴로 이렇게
10: 못 보시지
11: 공연이
10: 저 위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12: 멀리까지 또 오셨습니다.
10: 이런 데서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손 잡아야지. 얼굴 좋으세요.
12: 아니.
11: 내가 조금 더 잘 된 걸로 지켜야 돼.
13: 저기다 얘기해야지.
12: 그 마사지 하신 것 같아.

0: 하다가 이제 경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감독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반응이 그 뭐하러 갔느냐.
1: 이 영화제가 중요한 행사라는 거를 참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뭐 저 영화제 대표다운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 가도 반듯하시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뭐 좋았지만
2: 그것은 궤변이고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불제자로서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쓰여있던데요?
0: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거든요.
2: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1: 김동호 위원장님은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
0: 1937년 8월 6일 생이고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25 직전에 중학교에 들어갔고 61년 9월 졸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하여간 취직을 하는 게 급했다고 해요.
3: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0: 근데 5.16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가 신설되면서 공보부 요원 모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사 보호로 시작을 지금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참았으면 사실은 그 10월 달에 공채하는 은행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 참고 기다려서 은행에 갔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그리고 봉급도 많이 탔을 거고.

제가 61년에 그 문화공보부에 실무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한 건씩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0: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신라 문화재 같은 거는 이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1: 제4회 신라 문화재가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여년의 신라 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먼 옛날 신라의 황금 시대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0: 또 대종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들이죠.
1: 공보부에서 주최한 우수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

0: 장욱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1: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매일 밤샜어요.
2: 일이 재밌으셨어요?
1: 재밌죠. 그래서 뭘 하나 일해서 성취시키고 하면 그 보람도 있고 좋지 않아요.
3: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
4: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3: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그때는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예요. 검열 업무가 안기부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공법으로 넘어왔을 때예요. 문화공법으로.

74년일 거예요. 10월 한 24일쯤 됐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권장한 사람들 한 4명이 점심 먹고 오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산으로 불려간 거죠. 불려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고 니의 잘못을 니가 써라는 백지 한장 내놨지만 난 잘못한 거 없다. 서울 농대생 가두 시위 이게 동아일보 사회면에 일단 이행기사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간 거예요. 이게 왜 보도가 안 되기로 한 건데 보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넥타이 풀린 상태로 이제 다 가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많이 불려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비슷하게 된 거죠. 언론을 진흥하면서도 또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악역을 또 겸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터지기도 하고. 촉탁주사보, 그러니까 지금의 말단직원부터 시작한 거죠. 실장급, 비핵관리 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차관으로 들어갔던 거죠.

0: 정부에서 각각 받은 훈장인데, 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받게 돼요. 훈장을 받는다 하면, 좋아하는 거 보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28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공직을 이어오신 비결은 뭘까요?
0: 저는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뭐, 무당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계없이 내 일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0: 이 자리에 많은 국내외 영화 가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셨던 제레미 아이언스.
1: 제레미 아이언스.
2: 2회 때는 대선을 앞둔 해였어요.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 영화제 방문했거든요. 한 4-5천 명 군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대 옆으로 태워가지고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왔으면 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여기 이건 문화행사니까 좀 참으셔야죠.
3: 김대중 후보 반에 갔던 얘기를 듣고는 이해창 후보가 또 내 부산 내려왔어요. 그 부산극장 앞에 배우와의 만남 시간에 그 젊은이들 한 또 2, 30명 몰려 있는데 그 중심 그 무대에 가까이 가다가 올라갈 듯 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가로막아. 저는 못 올라가십니다. 막아버려.
2: 부산 영화제는 정치인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나 누가 가도 무대에는 못 올라간다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 놨죠.
4: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는 몇 개 제한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5: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관심이 갔고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제 부산영화제 맞고 막상 부딪히는 게 영화 검열이에요.
6: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가 영화 검열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없앤 것.

0: 김동호 위원장이 그 전에 이제 공연윤리위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 기관에 많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죠.
1: 공연윤리위원장한테 좀 부탁도 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면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부산에 호텔을 하나 정하고 그건 마주보고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 다 또 통과가 되니까.
2: 아이고 바쁘신데 먹었습니다.
1: 심의한 결과를 꼭 그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영화는 틀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뭐 법적 제재를 받고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도 좋다.
3: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정재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지금 말이 되게 느려지네. 원래 훨씬 빠른데. 제가 골다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19년 전. 그래서 보고 중심으로 영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3: 96년.

0: 그 사람을 매일 찾아가면서 철하고 팔아주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뭐 얼마나 한 달이나 쫓아다녔을까요? 정말로. 결국은 이땅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도장을 내준 거야.
1: 그때 당시는 좀 캄캄했고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해서

0: 액션!
1: 이수혁 병장.
2: 이 진짜 죽여 만나고 새끼야! 이쪽에 미친다! 이 미세한 양동아! 조선 노동동! 맞아!
3: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병사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닭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고 이런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0: 그게 저희들한테는 뭐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은행나무 침대 때도 그때 굉장히 촬영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쉬리 때도 당연히 했고, 태극기 때도 했었고, 예. 우리 김동우 위원장님은 180도 바뀌었죠. 또 영화인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분은 영화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화인이 되신 분이네.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도 특별함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영화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1: 영진공 4년 동안에 사실 전력투구를 한 셈이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4년 끝난 다음에 반대하던 영화인들이 또 계속 유임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죠.
2: 정말 영화인이 되셨네요.
1: 이태리의 우디네라는 영화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땐 1년에 24번 나갔다 왔고, 작년에 8번.
3: 오늘은 베니스 가시죠?
1: 네.
3: 거쳐서.
1: 프랑스로 거쳐서 베니스까지요. 지금 바로 그래 가는 거죠.
4: 지금까지 사용하신 여권이 몇개 정도 되세요?
1: 뭐 20개도 넘을 거래요? 영화제 예산으로 갈 때는 저는 항상 이코노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로 갈 돈이면 해외 게스트 두 사람을 더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5: 영화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이낸싱 마켓, 프로젝트를 낸 감독하고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마켓을 만들어 놓고.
1: 마켓이 좀

0: 필요하겠다 해서 PPP를 3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 피피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고 수백 명의 해외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준비 중인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부산영화제의 성공적인 그 측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2: 심사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3: Ladies and gentlemen,
4: 울리히 그레고, 에리카 그레고. 이분은 독일 베를린 영화제 포럼 위원장이십니다. 심사위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 클레르 드니.
0: 영화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영화제 목표거든요. 96년에 칸에 가면서 한국 영화는 언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칸에 경쟁에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5: 야, 이제 들어간다. 알게 될 텐데.
0: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갔죠.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면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뭐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0: 조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한 오스카 사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라며
1: 부산영화제가 아카데미로 가는 일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가 영화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부산영화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여섯 개 영화제를 언급해서 조성해주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돼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영화제구나 하는

0: 예. 뭐 소주 한병 갖고 부족하겠지만.
1: 그럼요, 그럼.
0: 모스크바 영화제 같이 가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수연 배우하고 친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내려.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뒤따라갈 때쯤 됐으니까요.

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간 잘 계십시오. 언젠가 한번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중훈 배우가 느닷없이 위원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닌 어떤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졌던 놈은 틀림없고 그 세상을 떠나면 푹 쉬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1: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약간 잘 부탁합니다.
1: 시가색도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고.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 날카롭다.
3: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4: 은 패셔니스타다.
5: 은 브랜드다.
6: 내 신이다.
7: 은희경은
8: 이 자매가
9: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숙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네.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0: 무슨 관리 받아요?
2: 관리 안 받아요.
0: 안 받아요. 제비원도 받고 그다음에.
2: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0: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2: 지져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쐬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2: 야.
0: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1: 믿을 수 있는.
0: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3: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3: 그런가요?
0: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1: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시겠죠?
4: 맞아요.
1: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0: 각막을? 네.
1: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0: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1: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0: 그 라식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1: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0: 아, 신기하네.
2: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0: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2: 아, 거기까지는
0: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2: 정확하게는 또 제가
0: 그거는 모르죠.
2: 네.
1: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의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신다.
0: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3: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0: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1: 안녕하세요.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네.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4: 예, 그래서.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데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플라즈마검.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3: 네.
5: 그 플라즈마검이 레이저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2: 그래요? 플라즈마검이 훨씬 어렵고.
3: 예, 거죠?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0: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1: 아, 중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0: 예,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이제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건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3: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고 레이저고.
2: 레이저.
3: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1: 광섬유.
4: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1: 광케이블.
4: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2: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0: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0: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2: 들어갑니다. 30가지요?
0: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2: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 때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빛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빛에너지.
0: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2: 그렇죠,
0: 집중이 안 돼서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2: 퍼지죠.
0: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2: 응축이요?
0: 예, 응축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블랙 장난 많이 해봤죠.
2: 친구들 핫도그 막 이러면서
0: 블랙은 막 구멍 나고
2: 그러잖아요.
0: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2: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0: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에 있는 빛을
2: 그렇죠.
0: 그냥 모은
2: 있는
0: 거잖아요.
2: 모으죠.
0: 레이저는 빛을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2: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0: 네.
2: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0: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2: 그렇죠.
0: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2: 그렇죠.
0: 가시광선 빛이 있고 또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딱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2: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 레이저 물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0: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2: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0: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는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 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들어가는 그

0: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가운데로
2: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0: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빈에너지를 넣어서 빈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0: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저장.
0: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1: 하늘색 막대.
0: 예, 하늘색 막대. 요
1: 두 개가 같은 게
0: 예, 이게 거울입니다. 예.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네네.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네네.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0: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전자, 있습니다. 네.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1: 네.
0: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1: 네.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는
0: 잠깐 거예요.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빛에너지.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1: 네.
0: 이게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0: 조금
1: 지속된다.
0: 더 지속됩니다.
1: 아, 예.
0: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예.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1: 짝꿍이 와야 같이
0: 짝꿍이
1: 떨어지?
0: 와요. 오면 예.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1: 예.
0: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아, 나오게 됩니다.
1: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노개가 나오니까
1: 예.
0: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1: 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1: 유도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네.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1: 아, 예, 예, 예.
0: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1: 아...
0: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1: 네.
0: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1: 아,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1: 아...
2: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0: 네.
2: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1: 네.
0: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1: 네.
0: 보통 루비,
1: 루비?
0: 사파이어,
1: 보석?
0: 이런, 네, 맞습니다.
1: 예? 아...
0: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0: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0: 네.
1: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0: 네.
1: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버린다.
0: 네, 예.
1: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0: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3: 아니, 루비나 사파이어가 예.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1: 아,
3: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1: 아, 인공이에요?
3: 왜냐면
1: 아.
3: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 좀 어렵죠.
4: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색깔을 그래가지고 봐요.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알까 말한

0: 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1: 고체 레이저, 예.
0: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희토류 원자입니다.
1: 아, 희토류요?
0: 예,
1: 그 희토류?
0: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희토류 있잖아요.
1: 예.
0: 희토류를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1: 그러면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희토류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1: 왜요?
0: 왜냐, 그러면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 데 보면 라식하는 데도 쓸수 있고,
1: 예. 그렇죠.
0: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2: 세기도 조절을 할
0: 해야
2: 수가 있어야 될
0: 거고,
2: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1: 아,
0: 온몸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0: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전장에요.
0: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1: 예.
0: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1: 광섬유 레이저.
0: 네, 예,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3: 아, 그러면 네.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희토류에 대한 원자를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1: 넣어줘가지고.
0: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 던져도 되고
1: 안정적이고.
0: 네,
1: 튼튼해야
0: 예, 오랫동안 튼튼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2: 아, 그렇겠네요.
1: 레이저 무기가 네.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0: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1: 아,
0: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써서 떨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1: 아,
0: 벌어지고
1: 그렇지.
0: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0: 네.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1: 천광
0: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 아,
3: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천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거예요.
1: 뚫어버리는
0: 거예요? 아. 예, 뚫어버린, 태워버리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1: 아,
0: 가능하다는데,
1: 그렇구나.
0: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2: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1: 메가와트.
0: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1: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1: 와.
0: 메가와트는.
4: 이게 대인이나 대전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4: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0: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2: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연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축구장에서 사람 눈에 하는 것도 그럼 협약만
0: 그건 테러입니다.
2: 테러
0: 이거 테러로 구분됩니다.
1: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뭐
0: 진짜 위험한 거.
1: 진짜 위험한 건데.
0: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3: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1: 감이 안 오죠.
0: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지고 오셨어요?
1: 아 진짜 잘 어울리네.
0: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1: 반도체 레이저?
0: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와트급이에요.
1: 1와트.
0: 예, 1와트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터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1: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1: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찬다. 와.
4: 엄청 세요.
1: 우와. 이거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0: 그래서.
1: 오,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1: 예.
0: 그러면.
1: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4: 눈부셔, 눈부셔.
1: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네요. 요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네.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5: 아, 길이 보이는 거죠?
1: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1: 오, 너무 잘 보이죠?
0: 초록색이 쫙 보이죠? 길이.
1: 초록색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1: 나라고 얘기해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1: 자.
0: 하겠습니다.
1: 오! 오! 오! 오! 기가 막혀. 깜짝이야.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4: 그러니까,
0: 거죠.
4: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1: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0: 하는
1: 출력이
0: 거죠.
1: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3: 에너지가
1: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0: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0: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1: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0: 예, 맞습니다.
1: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네.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4: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0: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 몇 와트 기준으로요?
0: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1: 오,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0: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3: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그럼
0: 네. 그런 점.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4: 예를 들면
1: 어떤 게요?
0: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1: 날씨.
4: 네. 비 오면.
0: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0: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1: 너무 크다.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0: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예.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사실은 레이저를 예.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0: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네. 장난감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과학 실험할 때에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3: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1: 공초점?
3: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1: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3: 네.
1: 그리고
4: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거리를.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1: 적응광학. 아,
4: 네.
1: 참 신기한 기술이네.
5: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1: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
5: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1: 그렇죠.
5: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5: 전부 다 가능해요.
1: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0: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1: 우연이에요?
0: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1: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0: 네, 예. 그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맞아요.
0: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1: 호기심으로.
0: 예, 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1: 예.
0: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1: 또요?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네.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3: 레이저의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1: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0: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1: 툭 던진 거네 그냥.

0: 야,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와.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1: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2: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0: 이론을 세웠고. 거예요?
1: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0: 아, 루비를 이용해서?
1: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2: 네. 투고를 했군요.
1: 투고를 했는데.
0: 나 이거 만들었다.
1: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0: 아,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1: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0: 시연요?
1: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3: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1: 놀랬죠. 그래가지고
0: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1: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0: 얼마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1: 네. 뭐
0: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1: 네, 예.
0: 앞에서 다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1: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인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0: 어디다 쓰지?
1: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인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0: 살인광선.
1: 아,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0: 네.
1: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그럽니다.
0: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2: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1: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2: 네. 느낌은 있죠.
1: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0: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2: 그렇죠. 네.
0: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1: 네.
0: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1: 참 안타깝게도.
0: 이거 메인먼... 예?
1: 메인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0: 거죠.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들었는데 왜?
1: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0: 뭐예요?
1: 이 1960년에 예. 메인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0: 네네.
1: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0: 메이저?
1: 예, 비슷하죠.
0: 처음 들어봤는데.
1: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0: 네.
1: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0: 마이크로웨이브?
1: 네. 네,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0: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1: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
0: 너무 억울하겠다.
1: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0: 아, 진짜요?
3: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0: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0: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왜냐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0: 예.
4: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4: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0: 저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4: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0: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를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1000조분의 1초, 1000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1: 아니, 1000조분의 1초면, 아니,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2: 이게 1000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3: 네,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얘기를
1: 펄스
3: 합니다.
1: 레이저.
3: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1000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3: 훨씬 큽니다.
1: 훨씬 크겠네요.
3: 예, 훨씬 크게 됩니다.
4: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1: 그러니까요.
4: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3: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토초는 더 펨토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3: 100경분의 1초입니다.
1: 100경분의 1초?
3: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2: 노벨상.
3: 노벨상을 받습니다.
1: 와, 100경분의 1초?
3: 네.
1: 실제적으로
3: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1: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 버리면 더
0: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1: 그러네요.
0: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1: 진짜요?
0: 걸 봤거든요.
3: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1: 예, 하셔야죠. 네.
3: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관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좀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3: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수문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1: 네.
3: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네.
3: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런데 피코초나 펨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0: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1: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구르게
0: 그렇죠.
1: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그
1: 네.
0: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1: 그런가.
0: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2: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3: 보통이 아니죠.
2: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3: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1: 아,
3: 네?
1: 월드와이드.
3: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1: 쓰리 손가락.
3: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0: 네.
3: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3: 응용.
0: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3: 좋은
0: 거기에
3: 레이저를.
0: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4: 아,
0: 겁니다.
4: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1: 약간 그런 느낌이
4: 나죠. 가지고 계시네요.
0: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3: 맞아, 맞아,
0: 많습니다.
3: 들어. 화학 중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갈때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3: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0: 네.
3: 부족함이 없이 쓸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3: 아,
0: 사람은 항상
3: 그래요?
0: 부족합니다.
3: 아, 그럼
0: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3: 아,
0: 그래서
3: 그래요?
0: 더 요구합니다.
3: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4: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에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사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 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1: 뭐
0: 출력도 작고
1: 그렇게까지
0: 뭐 그것까지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3: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이래 주고 저래 주시오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 부르고 정말 이것도 돼 하는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3: 아, 대단하네요. 진짜.
1: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1: 거죠.
0: 도전합니다.
3: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예.
4: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수 있는 데까지
3: 갈
0: 가보려고
3: 때까지
0: 하겠죠.
3: 가겠네.
0: 예, 돈만
3: 왜냐하면
0: 된다
3: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0: 그러면.
3: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1: 맞아요,
3: 레이저
1: 맞아요.
3: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0: 네,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1: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3: 스타샵?
1: 네. 이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3: 레이저를 바퀴 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1: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3: 레이저 밀어버리는
1: 네.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2: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

0: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2: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1: 그러네. 아, 오히려 내게 좀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2: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원 다니니까.
1: 아, 레이저 비싸요.
3: 맞습니다.
0: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돼.
3: 아,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4: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5: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니까?
6: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예? 풀어봐.
1: 이야, 공식이에요?
6: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6: 네.
1: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6: 제가 초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7: 태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8: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9: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0: 와,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 산에 지금 왔습니다. 산에. 네.
1: 산에서 시작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백만장자는 어떤 분일지.
0: 산에 사시나? 오늘 그러니까요. 백만장자는 혹시 자연인?
1: 어, 재밌겠다.
0: 야,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 속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장훈 씨, 예원 씨,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희 산에는 처음이시죠?
0: 아, 당연히.
2: 약속은.
1: 네, 네,
0: 당연히 처음이.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네,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4대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숲까지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산 백만장자시네.
2: 산의 금액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1: 네.
2: 산 속에 살아있는 나무가 백만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 뭐 늘 뭐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다 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2: 네.
0: 죄송하지만 몇 평 정도, 산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건가요?
2: 보편적인 평수로 얘기하면 뭐 80-90만 평 정도 된다고.
1: 80-90만 평이요?
0: 80-90만 평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여의도랑
2: 네, 여의도 면적
0: 비슷비슷.
2: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실면적은 좀 더 크겠죠. 예. 네.
0: 아...
1: 네. 그럼 그냥 눈 보이는 게 다 대표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그곳에 쓰면 그렇죠.
0: 산림 경영인은 어떤 건가요?
2: 산림 경영은 생산과 네. 또 거기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서비스 휴양까지 포함한 네, 네, 네. 그런 포괄적인 경영을 산림 경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0: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는데 아, 이게 예. 뭔가요? 3인가요? 무언가요? 3인가요?
2: 요거는 이제 3인데 네. 산양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0: 씨를 좀 네.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캐는 이 3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2: 보편적으로 연수에 따라 가격이 나고요.
0: 요 정도면?
2: 네. 요 정도면은 아마 한 7, 8개가 한 4, 50만 원 정도 세트가 될 수 있겠다.
1: 세트로. 네. 네. 그럼 여기에 산양삼 밭도 있는 걸까요?
2: 네, 산양삼 밭이 몇 개가 있는데.
0: 아니, 그러면

0: 뭐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하면.
1: 아, 개인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는 불가하죠. 아, 예.
0: 그렇긴 한데, 네. 이 넓은 몰래. 데를, 이 넓은 데를.
1: 그런 경우는 많지.
0: 지킬
1: 않고요.
0: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캐보실까요?
0: 네네. 네. 네.
2: 좋습니다. 네.
0: 가보시죠.
1: 가보겠습니다.
0: 이 산에서는 뭔가 더 좀 좋은 향이 이렇게 아, 나는 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우리가 향은 네. 나무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향이 다르거든요. 네, 특히 네. 우리가 잣나무는 추천치드가 네. 많이 나와요.
0: 아, 잣나무 향이 네. 약간 더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1: 그리고 여기에 오늘 캐는 산양삼 밭은 잣나무 밑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거 한번 캐볼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손이 아, 다르네.
0: 이거 캐는 장갑인가요?
1: 네,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2: 귀여워, 이거. 괴물처럼.
1: 되게 이제 산삼은 네. 캘 때 아주 정성스럽게 네. 캐거든요. 전부 손으로 이제 캐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천천히. 뿌리까지 캐야 되거든요.
2: 주변에 땅을 먼저.
1: 그렇죠. 네, 살살 해가지고.
2: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1: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0: 아,
1: 네.
0: 아, 요건 좀 크네요.
1: 아, 여기는 연수가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한번 캐보실까요?
2: 어려운디? 아니, 어려운데?
0: 어디야?
2: 그거, 어,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오빠.
0: 아, 이게 괜히 옆에.
2: 그러니까, 건드릴까봐.
0: 뭐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이구, 어이구,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어이. 잘 됐다.
0: 이게 뭐가. 잘 맞아요? 빠진 건가요?
1: 네, 네, 네.
0: 뿌리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요, 괜찮고요.
0: 어, 괜찮습니다. 네.
2: 선생님. 미안해서 못 캐겠어요.
1: 얘들은 여기에 존재 이유가
2: 네.
1: 캠을 당하려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부서질까봐. 선생님, 이거.
1: 네,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2: 네. 선생님, 얘 너무 깊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 어이, 완전 커. 죽었다! 선배님, 선배님. 이유가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여자 왜 그래요?
0: 지금 이 삼들 중에는 뭐가 제일 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1: 물론
2: 친구인가요?
1: 크기도 좋고
2: 네.
1: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원 씨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크기가 크고 네. 모양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1: 네.
2: 딱 봐도 좋아 보이죠?
0: 이 산양삼이랑 그냥 일반 그 산삼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1: 산삼과 인삼과 산양삼은 네. 네. DNA가 똑같아요.
0: 아, 이걸 해가지고 산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그게 보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전문가들은
2: 네. 딱 보면 아시는구나. 네.
1: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캐자마자 먹는 것이
0: 아, 예, 예.
1: 가장 효과 있다.
0: 네.
2: 지금이네요.
1: 그렇죠. 요걸 띄고 그냥 먹습니다.
2: 우와. 그냥 냅다.
1: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 50번 정도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좋아하는 맛.
1: 참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0: 진짜 맛있어.
2: 어제 기운이 많이 나시죠?
1: 그냥 일단 기분은.
3: 기운 나세요, 기운? 옆에 나무 좀 한번 그 뽑아보실래요?
1: 기운이 나는 기분이고.
3: 질기지도 않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 힘쓰러 가셔야 됩니다.
1: 아, 힘을 또 쓰러 가야 되네?
3: 괜히 먹었네요. 괜히 먹었어.
2: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죠?
3: 네.
2: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속가베기를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4: 모든 것의 핵심의 1번은 숲의 관리는 속가베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속가베기 한 뒤에 작업로도 만들고 임산물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의 모든 관리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1: 가장 좀 소득이 높은 건 뭔가요?
2: 가장 근간은 나무를 키워서 네.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의 소득이고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산에서 나무만 생산하는 줄 아는데 네. 먹는 것도 우리가 생산해요. 네. 숲에서.
1: 나물.
2: 나물 같은 거 많이 생산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곳곳에
2: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곰취 같은 거 보이시죠? 예, 곰취. 예.
3: 아.
2: 늘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둥글레차 같은, 여기도 있죠. 둥글레차.
1: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예. 그냥 뭐 풀 같은데.
2: 그러니까 늘 숲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덕. 더덕은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더덕 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 아, 냄새로 또 알 수 있겠다, 그쵸? 더덕 냄새.
2: 납니까?
1: 잘 모르겠어.
3: 뭐가 나긴 나는데.
2: 잎을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잎을 뜯어서.
3: 이게 더덕 더덕 향을 몰라서.
1: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더덕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더덕향을 알면 아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서.
2: 예.
1: 산더덕은 하나 그 한 뿌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 보통 우리가 그런 건 한관 이렇게 하거든요. 네, 3촌 7억 킬로인데 네. 밭더덕은 평균 한 3만 5천 원에 네. 우리가 출하하고 네. 산더덕은 출하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3: 우와.

0: 화를 쏘시나 봐요.
1: 네, 여기는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취미 삼아 밖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2: 네.
1: 아, 취미신 단련하는 곳입니다.
2: 양궁 체험장. 활 쏜 지 몇 년 되셨어요?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릴 때는 많이 쐈죠. 한 50년 됐어요.

0: 이렇게 팍 꽂히는구나.
1: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0: 네.
1: 한번 해보시죠. 예.
2: 네, 잠, 여기 잡고, 여기, 예, 예.
1: 여기 잡고.
2: 예, 이걸 당기는
1: 네, 그걸 당기시고. 예. 그 방아쇠 손 나중에 대시면 돼요. 나중에.
2: 어,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겨야 돼요? 안 당겨진.
1: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힘으로 당기시고. 어.
2: 저기를 보고 쏜 게 아닌데.

0: 향을 땡기면 넘어가는구나.
1: 땡겨볼까? 예. 이게 제가
2: 아니 땡기라고.
1: 아, 땡긴 거예요.
0: 아니, 거기서. 거기서. 네. 그 뒤로는 쉬어. 거기서 아, 조금 더 힘을 줘. 빡. 그렇지. 더, 더, 더 가.
1: 더, 더 가면.
0: 아. 힘이 약해서.
2: 이게 여성용이에요.
1: 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다.

0: 이 장소가
1: 너무 좋다.
0: 저희 인지를 네. 그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1: 이야. 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회장님.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
1: 네. 너무 좋아요.
2: 아니, 여기가 괜히 명당이라고 하신 게 아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1: 너무 좋다.
0: 저희 임지는 요 지금 요 여기서부터 네. 요 옆하고 저기 콘도미니엄 있는 산 네. 그 산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앞에 산 이렇게 배치를 보고
2: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산이 다 회장님 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82만 평 산의 주인이신 우리 산 백만 장자 박정희 회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 산의 주인이 되셨나요?
0: 저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뒤에 네네. 물려받은 산이죠.
2: 아, 그럼 이 산을 아버님께서 사신 건가요?
0: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1: 그러면 할아버지도...
0: 제가 4대 승계자입니다.
1: 와.
2: 그럼 처음에 사신 분은 증조할아버지가 사신 거네요?
0: 증조할아버지가 취득하신 거죠.
2: 아니 그럼 증조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산을 사신 건가요?
0: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서당을 하셨고 네. 그 위 할아버지는 이제 관찰사의 정산품 벼슬을
2: 하셨고 관찰사면은 네. 지금 이제 도지사 그렇죠.
0: 정산품 벼슬이군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유서 깊은 약간 금수저. 82만 평을 회장님이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4대 내려오는 와중에 다른 형제분들도 또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예, 가져가게 됐고요.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고도 남은 게 이 정도 82만 평.
0: 네, 네.
2: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산을 물려주시게 된 건가요?
0: 38살부터 제가 가업승계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임업 관련 회의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 당시 제가 공직자였는데 네. 그래서 바로 가업승계를 했죠.
2: 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공무원으로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고
0: 네.
2: 바로 이제 산림 경영에 들어가신 거네요.
0: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산을 관리하시게 됐는데 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1: 산림 경영의 기본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저걸 봐라. 너가 이거 관리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 심는 걸 보았고.
2: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심는데 조금 할 때도 의자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켜봐라. 너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앞에 놓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0: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의 어떤 말씀이시라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 거죠, 수비.
1: 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0: 상속세는 뭐 일부 산을 조금 매각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럼 처음에는 100만 평
0: 네, 이 정도.
2: 회장님은 그럼 회장님은 상속세 낼 때 빼고는 산을 안 파셨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안 파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0: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저희 증조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은 땅이거든요. 네.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도 함께 있어서 네. 이거 집안의 어떤 약간의 뭐 얼 같은 그런 유산의 문제가 같이 녹아져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버지도 이제 물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려받은 것은 물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1: 아니 근데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팔아서 내가 좀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0: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물려받은 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3: 회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0: 네, 잣밭을 가는 길입니다.
3: 차가 다니는 길이 맞아요?
0: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죠.

0: 자탕이 좋죠?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날 때 심은 잣나무로 1932년도에 심은 잣밭입니다. 소나무를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매년 딸 수 있는 것을 잣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는 저희가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올해도 잣이 많이 열렸네. 우리가 보통 한 1200가마 정도 가만히 있으러 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한 가마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살살살살살 이거 엄청 큰 거다 이거.
2: 신났다. 우리 여기가
3: 이상이다.
2: 신났다.
3: 봤다 봤어
2: 봤어.
0: 우리 숲에는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 지나가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4: 아,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하나 못 여쭤봤는데 궁금했던 게. 그 82만 평이잖아요. 엄청 넓은데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0: 저희는 송이는 없어요.
4: 아, 진짜요?
0: 송이가 있는 것은
4: 한 번도
5: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4: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82만 평이래.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왜 네. 송이 얘기 나나시지? 나 그래가지고 네.
5: 하실 법도
4: 강원도에서도 네. 송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곳에는 여기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회장님 숲인 거죠?
0: 네.
4: 여기는 크기가

0: 어느 정도 됩니까?
1: 여기에 대략 한 6,000평 정도.
0: 6,000평. 네. 뭐 워낙에 웬만하면 다 이 동네 회장님 땅이니까.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네.
0: 여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1: 올해 20년 됐습니다. 아. 네.
2: 진짜 넓네요, 여기도.
0: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주 이 숲에. 여긴 텐트도 있는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오두막들이.
1: 여기 계신 분들이 장박 평균이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와.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2: 성인이 돼서. 네.

0: 어, 얘들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빨리.
0: 아이고. 어머니 뭐 드시는 중이에요?
1: 네.
0: 아이고, 맛있겠다. 뭐 먹냐?
2: 족발.
1: 아니,
0: 족발?
2: 족발 왔습니다.
0: 오, 맛있겠다, 야.
1: 네, 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1: 하나 들어가, 맛있는 거 하나 들어봐.
2: 제가 들어가지고.
1: 너야,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골라줘.
0: 그래?
1: 맛있는 거.
0: 맛있다, 이천아.
1: 네, 역시 잘 고르네.
0: 맛있지?
3: 네.
0: 많이 먹어.
3: 네, 안녕히 가세요.
4: 주말에는 밥을 안 먹고.
0: 네, 주말에는 여기서, 예. 네.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어, 안녕. 왔어요. 네. 우리 지원생은 오랜만에 왔네. 자, 어, 어디 갔어요, 여기?
5: 살 빠졌어요.
0: 아니, 안 빠졌어.
6: 어이, 잘 오셨습니까?
0: 어, 안녕.
6: 오셨습니까?
0: 어, 이거 먹어도 되지?
7: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6: 이거 저희 처갓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어제 받아온 거예요.
7: 아산 거라고, 근데.
6: 그래서 딱복, 물복 중간쯤 되는 거예요. 복숭아.
0: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7: 저번에 배추 주셔가지고. 어. 네, 너무 잘 먹고.
4: 회장님, 오자마자 그냥 팍! 이렇게 막 드시네.
6: 원래 그러세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 거.
4: 내시민년 마냥 이렇게 하시네요. 아, 두 분하고는 오래되신 거예요?
0: 오래됐죠, 네.
7: 2년도?
0: 여기 딸이 유치원 때 왔나?
7: 아니,
6: 1학년, 1학년.
0: 1학년 때 왔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6: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있었죠?
0: 머리가 있었는지 몰라.
8: 회장님 안녕하세요.
0: 아, 어.
8: 언니 안녕하세요. 어,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아. 같이 함께 하실래요?
9: 안녕하세요.
8: 네.
9: 우와.
10: 네,
8: 저희
10: 안녕하세요.
8: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9: 진짜요?
10: 아, 네.
8: 더덕으로 만든 더덕 알리오 올리오.
10: 아, 더덕 파스타네요.
8: 한우로, 평창 한우로 육포쌈입니다.
10: 육포?
8: 쌈.
10: 쌈.
8: 얘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차.
7: 오미자.
10: 오미자차.
7: 진짜 맛있잖아요.
10: 네.
7: 오미자.
8: 귀한 저희 국산 사슬 저는 즐겨해서. 어떠세요?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지세요?
7: 잔맛이 느껴져요.
10: 네, 제가 보겠습니다.
8: 네. 아, 예.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것
10: 있고,
8: 같아요.
7: 엄청 많아요.
8: 네, 여기
7: 달아요.
8: 안에는 지금.
7: 아, 우리
10: 네. 선생님도 드시고.
8: 아, 감사합니다.
10: 제가, 네, 제가
8: 어,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10: 스윗.
7: 카메라 돌면 스윗해.
10: 억지로.
0: 여기 있는 더덕 같은 건 또 저희
10: 네,
0: 산에서 체험한
10: 나오는.
0: 네, 그런 것들이죠. 더덕 향이 좀 나죠?
7: 네. 아까 그 더덕.
10: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8: 볶음 맛이
10: 네.
8: 쌀은 맛이죠.
10: 아, 너무 좋네요.
7: 근데 맛있어요.
8: 이건 뭐 진실.
10: 아,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8: 감사합니다.
10: 뭔가 느끼함.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산양쌈
8: 육포쌈입니다.
10: 육포
8: 쌈.
10: 쌈.

0: 이 안에 사장삼이 네. 들어있어서 약간 냄새 나죠.
1: 삼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냥삼 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잘 맛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지인분의 소개로 왔는데 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지인분이 여기 정말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게 된 계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잣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치유예요.
1: 힐링이 되고 이 캠핑장은 좀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봤던 캠핑장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아주 울창한 숲과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연의 안에 들어와서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여기는 숲에 네. 있는 장소에서 여기 이 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 들어온 거죠. 네.
3: 여기에 회장님의 스팟도 있나요?
0: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있는 장소라서 주말은 늘 제가 여기에서 같이 머무릅니다. 네.
1: 그럼 식사는 우리 캠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3: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0: 아침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항상 먹고요. 네, 네. 이제 점심 저녁은 이 안에서 같이.
1: 같이. 아니 근데 네. 어머님 아침을 어머님 댁에서 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0: 어머니가 이제 90 되셨는데요. 네. 네.
1: 아흔 노모께 아침을 차려드린다. 차려달라고 하신다고요?
0: 아니 차려주십니다. 아...
3: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우리 어머니가 아직 잘 하고 계셔.
1: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3: 그런가 봐요.
4: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예.
5: 비 맞지 않았어?
4: 예.
5: 오늘은 콩나물 국 끓였어.
4: 예.
5: 시원하게. 더덕도 먹어.
4: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예요?
5: 더덕.
4: 더덕? 예.
5: 맛있게 들어. 그래도 밑반찬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 어제는 뭐 했어?
4: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뭐 오기도 하고, 산에 산책도 시켰어요.
5: 잘했네.
4: 이 더덕은 빨갛게 안 하면 괜찮아, 이거, 그죠?
5: 응.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빨갛게 했어. 응.
6: 근데 왜 저분은 같이 식사를 안 하세요?
5: 나는 아들 다 먹고 나면은 그거 이제 나머지려고 먹죠. 어. 오늘은 비가 와서 굴비는 안 껐어. 비준 내가 나가서.
4: 굴비가 제일 맛있지.
5: 어렸을 때도 굴비를 잘 먹었지. 어렸을 적에는 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서는 또 장손이라고 너무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덫이 좀 없어요.
6: 어르셨다고?
5: 너무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해가지고서는.
6: 아니 어느 정도로 또 받을지 그렇게 버르셨다고 들어요.
5: 할아버지들이 장손이 나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4: 이건 어디서 왔어요?
5: 그거는 정열이.

0: 향. 그게 효자들이에요. 다른 집들은 뭐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밖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자리 있으면 그래도 매일 와서 아침 먹고 또 자기가 한 일 얘기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기뻐요.
1: 요즘은 매일 아침 먹으러 가고요. 예전에 이제 밖에 일을 활동할 때는 쉽지 않고 하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가죠.
2: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1: 아,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2: 회장님, 근데 저기 사진은 뭐 어떤 거예요?
1: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 살 때. 예. 그러니까 1933년도 사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0: 아니, 할아버지는 여기야.
1: 우리 할아버지 여기.
0: 매년 가야.
1: 여기라고? 네.
0: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대로 앉은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이 사진 옛날부터 보고 가야지. 조상 대대로.
1: 내가 못 뺐어, 몰라.
2: 아, 못 뺐어, 몰라.
0: 아, 그렇지. 뭐, 나지도 않은데, 뭐.
2: 아, 맞네.
3: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백지 수표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1: 네.
3: 볼까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1: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표를 네. 살림의 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
3: 장으로.
1: 예, 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것의 10분의 1을 제가 이제 받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3: 임대료로.
1: 그렇죠.
3: 현금이 그래서, 아니라
1: 네.
3: 그 채취한 뭐 도덕이 예를 들어 100개를 채취했다 그러면 10개만 임대료로 받으시는
1: 네, 그게 생산됐을 경우에
3: 네.
1: 예,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3: 그러면 사실상 땅을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데
1: 꼭 무료는 아닌 거예요. 10분의 네. 1을 생산에 받으니까 무료는 아닌 거예요.
4: 아니, 뭐 현금은 거의, 아니라서
1: 네.
3: 거의 무료인데 현금도 아니고
4: 네.
3: 뭐
4: 나오는 거에 10분의 1이니까 아,
1: 임산물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확하는 거는 5년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고 10% 정도로 이제 계약은 됐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안 받는 거고 산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갖고 놓고 밑에 임산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소득되는 길을 어떻게 알려주겠어? 해보질 않았는데 제 땅에 이모프계좌가 48명 나갔습니다. 48명.

0: 윤생 뭐 하시나?
1: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오늘 뭐 네. 무슨 작업해?
1: 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0: 여기가 대략 한 2,000평 되지 여기가?
1: 네, 한 2,500평, 3,000평
0: 그래요. 네.
1: 근데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살림에 좀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8년 전에 그때 강의 듣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한번 재배해봐라. 네. 덕분에 많이 좋았습니다.
0: 여기 도덕을 심은 장소인데 여기가.
1: 예.
0: 지금 언제 뿌렸지 이거를?
1: 이것도 8년 됐죠.
0: 어.
1: 예.
0: 이런 거 도덕인데. 이 도덕이잖아.
1: 어우, 근데 저 아까워서 못 했는데 그동안. 아우, 좋은데요?
0: 이 정도면 더덕이 산더덕에 치고 꽤 큰 거예요.
1: 회장님이 좋은 땅 주셔가지고.

0: 열심히 잘 하시는 김생이 잘해서 그렇지.
1: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2: 많이 오시나요?
3: 뭐 많이 온다기보다도 자주 오시는 편인데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도 수료를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2: 아니 근데 뭐 산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임대를 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숲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와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또 사람이 와야지 그 숲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숲보다는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산림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회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제가 산을 조그만한 산을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크게 또 돈은 안 되고 뭐 값이 나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뭘 해 저걸 그냥 내비두고 뭐 누가 와서 뭐 좀 뭐 채취를 하겠다거나 그럼 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을 잘 경영하고 운영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3: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4: 그럴 것 같아요.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 외에 숲의 자원과 숲의 생산성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5: 그럼 좋은 일 다 해주시네요.
3: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2: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 산과 숲을 관리하시는 것만으로 진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은 이 같이 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1: 네, 같이 하고 있고요. 어...
2: 나중에 그 82만 평 물려받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네. 나중에 산을 물려받았는데 아 나는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예, 후대에서 우리가 산을 뭐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물려주는 의무가 있지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 바꾸는 건 이제 네, 그들의 몫이다.
1: 그들의 몫이고 네. 나는 그까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나는 내 속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의 뜻에 따른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잘못한 거는 지가 이제 야단 맞는 거지.
0: 회장님한테 산이란 뭔가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숲은 산은 그냥 저희인 것 같아요.
3: 그냥 주어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중에 만나러 갔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

0: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원 이상은 왔다고 잡으시면 달리겠습니까?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0: 그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0: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어.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0: Now!
1: Ha ha ha!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

0: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과 배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1: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배우러 왔는데.
0: 네,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2: 근데 네. 저 빈자리 뭐죠?
0: 아, 여기 빈자리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은요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자 먼저 성스러운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살 딸과 8살, 4살 아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3: 뭐지?
0: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거의 자연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입게 하자니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좀 사연을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뭔가 왜? 좀 이성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데 또 집에서 꼭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집에도 계시잖아요.
0: 네네. 한 분 있어요.
3: 저희 집에도 사계절 내내 반스보이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0: 어느 집에는 한 분씩 있어요. 저는 네. 이제 아빠랑 살 때 저희 또 아빠랑 아빠 실력 고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4: 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은 얼만다고.
0: 어머, 그 속담 어떻게 알아?
3: 아니야, 진짜?
0: 속담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이지.
4: 대한민국에서 산 지 25년 됐는데,
0: 그거 그러면 내가 사람이야.
4: 그 사연 딱 듣자마자, 저는 그 경계 교육이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경계 교육. 쌤 씨가 부모의 첫성 교육 마지막 회차되니까 경계 교육을 이미 거의 뭐 파악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데 진짜 뿌듯하네요. 아, 우리 다 경계 교육 이제 알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4: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한 아빠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맞아요. 이게 진짜 성교육은 부모가 준비가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죠. 방하연 양의 어머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맞아요?
3: 언니 아니에요?
0: 언니 아니에요? 동생 같은데. 예. 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연을 들어보면 따님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5: 12살, 만으로 11살이에요.
0: 만으로 11살.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5: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0: 5학년.
5: 네. 아직은 좀 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은 이제 조금씩 가슴이 발달하고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아빠가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아직도? 감겨주고 하기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0: 예. 네.
5: 근데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 아빠랑 애착관계가 끊어질까봐 좀 조심스러운.
6: 근데 저는 진짜 완전 판박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저랑만 샤워하려고 하고.
0: 아직도?
6: 네, 지금 초3인데. 근데 엄마랑 또 안 씻으려고 그래. 저랑만 씻으려고, 저랑만 잘라 그러고.
0: 아빠랑 관계가 훨씬 좋군요.
6: 네, 근데 저도 빤스보이라서.
3: 빤스보이시구나.
6: 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기가 뭐한 거예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0: 집집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
3: 빤스보이들.
0: 아유, 정말.
3: 찢어버릴 수도 없거든요.
0: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인규 씨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과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제작팀이 하연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일상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7: 10년 보령에서 방씨 3남매를 기르고 있는 엄마 김유나입니다.
8: 아빠 박영환입니다.
9: 첫째 방하연입니다.
10: 둘째 방하연입니다.
0: 다 예쁘다. 아이고,
11: 세리. 아름다운 가족.
0: 아빠! 이제 마당에 서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 뛰어놀 수가 있어서. 아유, 잘해.
11: 동생이랑도 잘 놀아줘. 네. 엄청 착하네요.
9: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빠.
0: 아빠 너무 좋아해요.
11: 아빠 좋아해요.
12: 여보, 왔어?
11: 아빠랑 사이가 아주.
12: 아, 나 샤워하러 가, 얼른.
13: 아, 괜찮아.
12: 땀 흘리고 왔으니까 빨리 씻어.
13: 아빠를 씻겨줘.
8: 알았어. 씻으러 가자.
12: 창피하지도 않냐? 몇 살인데?
13: 안 창피하거든?

0: 이제 엄마 일어나진 않아.
1: 나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2: 엄마도 할 수 있잖아요.
3: 이제 동생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씻을 때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아이들 씻을 때 같이 씻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하연이도 어렸을 때 계속 저희랑 같이 씻기도 했고
4: 5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이 씻기는 씻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5: 네. 하루 아침에 뚝 하실 수 있을까요?
4: 어렵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6: 헐
7: 하연아
1: 하연이 옷을 안 입었구나
7: 하연아
3: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 때랑은 다른 몸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이.
3: 아기가 아니야.
1: 아기가 이제 아니니까.
8: 꼼지 같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들어요. 오빠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5: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어.
8: 네.
1: 아니야, 이거 디카페인이란 말이야. 잠 못 자.
3: 하엘이도 이제 2학년, 3학년 금방 이제 고학년 되고 아무래도 집에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좀 걱정은 돼.
4: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안 하겠지, 바뀌겠지 지도.
3: 너무 창피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4: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3: 아직 이게 하연이를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
4: 중학교 나이쯤 되면은 그때 따로 잠도 따로 분가해서 자고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도 안 늦을 것 같아.
3: 왜? 멀어지는 것 같아. 딸이랑 멀어지기 싫어? 보내주기 싫어?
4: 그치.
3: 너무 편한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제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도 밖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화장실에 옷 좀 가져다 줘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가 외삼촌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외삼촌은 다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랑도 안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구나.
4: 제가 너무 성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
1: 근데 진짜 가족이 굉장히 또 친밀함이 사이도 너무 좋고
7: 나와요. 화면에서
1: 아버지가 뭐 그 딸을 너무 막 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9: 따님이 아빠의 스킨십을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해요?
3: 네, 잘 때도 아빠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1: 아빠랑 관계 너무 좋구나.
3: 그리고 이제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감을 때 이제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머리 감아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도 아직은 해주는 걸 좋아하고.
9: 그럼 하연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닐 때 아빠랑 엄마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3: 저나 남편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가리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7: 찾았어. 범인을 찾았어.
1: 찾았어. 밤낮인데 밤낮았어.
3: 그래서 하연이한테만 이렇게 너 입어라 이렇게 하기가 좋고.
1: 그렇구나.
9: 하연이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몸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가슴이 나오면 고추경 한다는 신호인데 그게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1: 근데 약간 저는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답답하면.
7: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바로
1: 나이가 몇인데.
7: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9: 네, 이 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수치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왜 몸이 좀 부끄러운 것이다, 숨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몸의 주인이 이제는 너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누가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네가 결정할 수

0: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이 각자의 공간, 몸과 공간은 존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나의 독립, 나의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가족과 아이가 굉장히 긴밀하고 애착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부터 아빠랑 목욕하지 마.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목욕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상실감도 사실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옷 입고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3: 이 집은 제가 볼 때 상실감은 아빠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사실 뭐 하연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가 지금 막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4: 지금까지의 육아에 있어서 그 확실한 남편의 영역이 목욕과 재우는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조금 아빠와의 거리감을 좀
3: 아빠가 제일 충격받을까 봐 아빠 오늘 아빠 상담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제일 걱정이 솔직히 그렇죠?
0: 네. 아빠 나 이제 내가 할래 그러면 또 아빠가 뭐 아빠 싫어졌어? 뭐 아빠 서운해
3: 대부분 그래요
0: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도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3: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성적 동의에 있어서 불편해도 좋은 사람이면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성경험 같은 걸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동의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지금은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 갑자기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0: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3: 네.
5: 저희 쪽에서는
3: 본인 상황으로 몰입했어.
5: 이걸 하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딸과 목욕하려고.
3: 그래 맞아. 그것도 인정.
5: 네. 근데 이제 목욕물을 닦고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다른 대안, 다른 대안.
0: 근데 그 하연이가 이제 귀찮아서 아빠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때도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될 일. 어차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미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잡으셔서 딸하고 좀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닦는 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3: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네 3남매 가족의 앞날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다음 할게요. 네.
3: 자,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엄마와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해맑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SNS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엄마, 우리나라 키스는 이렇고 외국 키스는 이래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7: 세상에.
3: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순간 몸이 굳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인터넷에서 19금 콘텐츠를 접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에 그렇게나 그런 영상이 쑥쑥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3: 아 우린 괜찮아.
7: 너무 좋은데 이제
3: 아니 너무 좋은데 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7: 괜찮은데. 애기들이랑 같이 볼 때 떴으면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3: 진짜 당황하죠.
5: 저는 남자친구가 초4에 생겼다고 하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샤워도 못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뺏기면 진짜 저
3: 네네네.
5: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3: 아니 고1 고3 우리 첫째 둘째는 여자친구 좀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5: 지금 둘째가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3: 있고.
5: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3: 아이고
5: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요.
7: 아빠 닮아 사랑
3: 네. 사랑꾼이네 진짜.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인기 아빠도.
5: 너무 많습니다. 네.
8: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키스하고 한국인 키스는 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3: 그래, 그래요?
8: 달라요?
3: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8: 조금 달라요?
3: 조금 달라요.
5: 많이 다르죠.
8: 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호기심 당연히 생기는데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를

0: 라고 생각해요.
1: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아주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행동일 것 같은데, 자, 과연 4학년 딸내미 가윤 양과 엄마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가윤이 엄마 김현정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성으로 좋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 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3: 좋은 생각이야.
2: 알겠어. 가윤이 지금 남자친구랑 얼마나 됐지?
3: 63일 정도.
2: 63일 정도. 친구들하고 비밀인 거야? 학교에서 몰라?
3: 아는 애들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
2: 오, 전 남자친구가 알까봐? 좀 미안해서?
3: 근데 미안하진 않아.
2: 왜?
3: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2: 한번 이제 가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는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를 너무 편하고 짓궂게 대해. 너는 이제부터 나랑 그냥 친구하면 되겠다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너무 뜻순해.
1: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2: 난 좀 궁금한 것도 있거든?
3: 아니 뭔데?
2: 너희들 손 잡고 다녀? 한 번 다녀?
3: 진짜 한 번.
2: 지금 손 잡고 싶은 거야? 그 윤희 그 친구랑은 허그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 지금 남자친구랑은? 손도 안 잡은 거니까.
3: 하고 싶지.
2: 왜 하고 싶은데?
3: 그냥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
2: 특별한 느낌.
3: 특별한 느낌. 어 맞아 딱 그거야.
4: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어.
1: 걱정되지. 우리 엄마 마음이 싫어요.
2: 가인이는 저 드라마 본 적 있어?
3: 응 나 저거 그 노래 알아. 너무 가까운데?
5: 이렇게 하면서 다
1: 먹는 거. 먹는 거, 아, 먹는 거 같아, 그거.
3: 먹는.
2: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채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인 눈치를 한번 살피고 그대로 봤었죠.
3: 엄마 나 그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랑 차이점을 좀 알아.
2: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의 차이가 있어?
3: 있지. 너무 크지.
2: 어떻게 큰데?
3: 약간 한국은 약간 뭔가 약간 아련하게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러고 이해를 해 그냥.
2: 아까 먹는다고 한 게 그거야?
3: 응.
2: 입술?
3: 입술을 먹고 미국은 약간 상상인데.
2: 상상인데? 어디서 봤는데?
3: 릴스.
2: 아 릴스에 나와?
6: 릴스에서.
3: 약간 쩝쩝해. 쩝쩝. 쩝. 약간 뽀송뽀송해. 호시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쫙쫙 약간 이런 느낌.
4: 쫙쫙. 시력이 좋네요. 잘 봤어요.
2: 처음에 저한테는 시범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우리나라 키스랑 외국 키스를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입에다가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잠깐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킨십 자체가 너무 편해질까봐?
3: 릴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예뻐서 그냥. 근데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유행하는 거면 계속 보니까 보고 싶어서.
1: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백번 천번 공감을 하실 그런 사연 같습니다. 아이는 뭐 벌써 커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막 궁금해서 떠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막 타들어가죠. 엄마가 막 조근조근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얼마나 애가 탈까 나는 좀 나도 따로 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2: 스킨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알고
1: 물어보는 거지.
2: 네, 예.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까지

0: 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1: 어렵죠.
0: 네.
1: 알잖아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0: 네.
1: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0: 네,
1: 그쵸?
0: 어리죠.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성적 호기심은 없애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 없으면 오히려
1: 이상한
2: 더
1: 거지. 오히려
2: 걱정이에요. 예,
1: 본능이니까.
2: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잘 다뤄주면 되죠. 아까 왜, 외국식 키스와
1: 미국뽀뽀,
2: 한국식 키스, 뭐, 이렇게
1: 한국뽀뽀. 네.
2: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십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말 좋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툭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집 근처에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스킨십이 생각보다 진한 거예요.
2: 맞아요.
0: 이거는 정말 부부여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안고 있는다거나, 이제 가인이가 다니는 학교도 주변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모르게, 네, 이게
1: 스며드니까.
0: 스며드니까.
3: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물, 컨텐츠 이런 것들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스킨십에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연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네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0: 나보다
3: 이별을 하는
0: 나아요.
3: 거예요.
0: 난 소중하게 안 돼도 난 내가 좀 끝까지 따라갔어. 나 나보다
3: 심지어
0: 나은 것 같아,
3: 1년을
0: 가윤이가.
3: 사귀었는데도 그걸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 속상하지 않을까 했을 때, 아무 뭐 그거는 뭐걔 일이지 이렇게 이제 I don't care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단호하구나, 마음이 단단하구나, 경계가 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 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윤이를 믿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그럼 진짜 이제 딸둘 맘으로서 궁금한 게, 구체적인 좀 스킨십의 기준은 아이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가윤이도 막 손잡고 싶다고
0: 네,
4: 그랬잖아요.
0: 맞아요.
4: 손은 괜찮지 않나요?
0: 손까지 괜찮아요? 가능해요? 손 괜찮아요.
2: 나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엄마가 그렇게 정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대신 이제 스킨십의 세 가지 기준을 좀 알려주는
4: 세
2: 게
4: 가지
2: 좋죠.
4: 기준.
2: 내가 정말 원하나. 근데 이거는 가윤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다 한다니까, 그리고 혹은 또 아까 상대가 서운할까봐 가윤이는 안할것 같아요. 네. 둘째는 내가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몸을 뺀다거나 이런 신호 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 한 뒤에도 내 마음이 계속 편할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불안하거나 숨겨야 될것 같다면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라는 걸 알게 해주면 되죠. 아이한테 지금 뭐 스킨십 완전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할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게, 너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키스를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1: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0: 저 지금 아주 많이 후회가 되고 있는데요.
1: 왜요?
0: 가윤이가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그쵸? 감성을 폭발해 주세요.
0: 네. 그게 지금 너무 아쉽고 좀 혼자 온게 후회되는 것
1: 아유, 너무너무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가윤이의 건강하고 예쁜 사랑을 저희 부모의 첫 성교육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게임을 하는군요.
5: 네.
1: 요즘 아이들 게임도 좋아하니까.
5: 행복한 시간.
1: 오, 콧물까지. 너무 행복한데?
0: 왜?
6: 뭐야?
0: 게임하지 뭐라긴 뭐래.
6: 게임 지금 몇 시간째니?
0: 3시간.
6: 3시간이, 할 일도 많은데, 저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0: 되지.
6: 해.
0: 알겠어, 들어가.
6: 내가 방문 닫고 있지 말라 그랬지. 문 닫지 마.
0: 왜?
6: 닫지 마. 그럼 열어놓고 있어.
0: 알았어, 들어가.

0: 사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1: 저는 문이 닫혀 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요. 저도 혜은이한테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면 화부터 나서 뭐 하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콱콱콱콱 해가지고 야! 문을 닫으면 걱정 불안보다는 화가 나요. 굳이 나한테 뭐 말 못할 게 뭐 있을까?
2: 방문에 관해서도 조율을 하실 여지는
1: 없어요.
0: 네, 매번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도
2: 이유는 뭐야?
3: 그냥 방은 제 공간이니까 저만의 공간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고 하니까 좀 그렇죠.
2: 잔소리로 들리고 좀 짜증나고 이러기도 해?
3: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0: 어머, 아, 아들도 싸는 게 있네. 어머니 아들도 싸는 게 있어요.
1: 어느 정도 저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인제는 자꾸 이 테두리를 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깨려고 하고 나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0: 야야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길래 지금 웃는 거 처음 보는데요? 엄마한테 이 표정 안 나오잖아요.
3: 어디 와서 먹을 거지? 아 전 조금 있다.
0: 아 왜?
1: 누구랑 통화했어?
3: 뭐긴 누구야 친구지.
1: 언니 말소리가 들려서.
3: 아 왜 들어?
1: 안 들었어. 들린 거지.
3: 아, 가. 나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4: 어, 우리 집이다.
5: 저희 사춘기를 보는 거 아니시죠?
2: 대표님이가 키스해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1: 어, 나 깜짝 놀랐어요.
3: 저는 일단...
0: 그래. 맞아. 네. 이렇게 생글생글했는데.
6: 그래. 또 잘라주셨는데.
1: 이모들은 야, 주변에 예쁜 여자친구 있어. 나가. 뭐, 어, 있어. 그 저는 이제 옆에서 놀래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이모가 니는 엄마가 내가 지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확한 그거를 확립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떠들면 이 정도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까 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기에는 또 좀...
2: 제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3: 그냥 좋아요.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뭐지? 그냥 좋은데?
1: 어 야야 이렇지! 야야 이렇지! 이렇지랑 이렇지! 그만 해봐라 이제 다른 거!
3: 알겠다.
0: 팔이 보고. 지금 닫혀있는 거야?
1: 닫혔잖아. 이번에 닫혔어요. 발로 찼는데 맞아가지고. 어. 이 나를 위해서 아, 다친다 또! 몸으로 좀 놀자.
7: 왼손은 아직 팔 타잖아.
3: 어 그래 야. 왼손으로 놀자.
7: 왼손은 안...
1: 세 살쯤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동생이 누워 있는데 그 주변을 돌다가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단순 장난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싫기는 한데, 근데, 어, 아, 이게 동생한테 하는 테스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살짝 들기는 해요. 야, 그만! 너네들 좀 와봐.
3: 왜? 뭐가?
1: 내가 몸으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3: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1: 아니, 이거 봐봐. 어?
3: 아, 그 솔직히
1: 노는 거는 좋은데 다치잖아.
3: 근데 솔직히 이거 놀면서 다친 게 아니라 지금 저 슈퍼 올라가다가 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1: 니는 형아가 때렸다 그랬잖아.
7: 나는 때린 걸로 알고.
3: 아니 얘가 자꾸 슈퍼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내가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8: 억울하다.
0: 형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8: 억울하죠.
3: 아, 우리 자빠져가지고
0: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3: 내 말을 좀 좋아 얘가.
1: 우리 말도 듣고 얘 말도 듣잖아.
0: 근데 또 엄마는 아. 또 이제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3: 그렇지.
0: 자꾸 다치고 어떻게 또 혜윤이 기분 나빠졌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주 그냥 막 쫄깃해졌습니다. 혜윤이 어머니 마음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거든요. 방문이 일단 닫혀있다 그러면 솔직히 막 저 안에서 애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 혹시 이상한 건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뭐 저라도 막 쿵쾅쿵 문 열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이해가 갔어요.
4: 근데 저는 그 혜윤이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요. 그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자기만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9: 아, 맞아.
4: 이 문 열려 있으면 온 우주가 뭐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3: 온 우주가?

0: 엄마가 쓱 나타나면 우리 또 비밀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혼나고 맨날 둘이 아웅다웅해요. 저희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둘째 방은 바람이 불었대요. 또 문을 확 닫아요.
1: 그렇지. 바람이 불어요.
0: 창문도 맞아, 작은데 맞아. 그렇게 큰 맞아, 바람이 불어요.
1: 바람이 불어. 네. 어느 집이나 난립니다, 여러분. 네.
2: 그 사춘기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네. 길어지고 이게 얼굴 봐도 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났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팔다리 쓰는 게 자기 생각과 달리 뭐 뭘 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장에서 속도가 달라서 얘가 미처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3: 그럼 때리려고 네. 때리는 거 아니었다.
1: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니, 기린처럼.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3: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난 지금 내 팔 내 탈이 하지 않아서
1: 교수님이 말한 거
3: 때리는 척 하려다가 맞았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안 돼요.
4: 완전 장난꾸러기들.
5: 네, 아이가 하는 행동 정말 사춘기 들어와 있는 남자애구나 확연히 정말 보이고 뭐 얼굴 표정에서 또 눈빛까지 엄마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은.
1: 진짜 정우 전화했을 때랑 표정 너무 달라요. 진짜 좋아하다. 완전 섭섭했어.
5: 그래서 저도 뭐 저의 사춘기도 한번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어머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혜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6: 제가 보는 혜훈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학원이든 학교든.
1: 선생님들한테.
6: 그쵸. 그러면 그렇게 세상 착한 아이가 없어요.
1: 근데 얼굴이 반전이다.
6: 반전이다.
1: 네.
5: 얘가 밖에서 그렇다고? 근데 집에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그건 내 부모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많이 아이가 참고 있다예요. 엄마 그냥 딱 한번 째려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면 사춘기 남자의 양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양반 타입이 맞췄습니다.
5: 그 정도면
1: 양반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만 하는 거고요.
5: 다만 현재는 사춘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전두엽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서부터가 먼저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분리가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비밀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의 맞아요. 핵심이.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협받아요. 자기 정말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너 떳떳하면 닦아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부모도 우리 닦을 수 있나요? 아이한테?
1: 없습니다.
5: 닦을 수 없죠?
1: 닦을 수 없죠?
7: 제가 많아요.
5: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1: 난 닦을 수 있어요.
7: 아니에요, 언니.
5: 사람은 이제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사춘기 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렇게 방문 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하고 관계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 혜우지하고 동생 관계 어땠는지 사이가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6: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형아를 뭐 캠프를 따로 보낸다고 하면 나는 형아가 없으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고 혜은이도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어디 나가면 동생을 챙겼는데 좋아요. 근데 노는 게 그래서 그런데
2: 혜은이가 동생을 이제 아끼는 마음도 있고 네. 보호자라는 네.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좀 놀고 싶고 네. 자기도 어린데 걔를 돌봐야 하는 부담하고 억울함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동생이 어쨌든 자꾸 다치니까 거친 신체 놀이는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생이 다치면 그냥 사과해서 끝나면 안 돼요. 동생이 이렇게 됐고 동생은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넌 어디까지 네가 책임을 질래?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보여줘야 동생이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죠. 혹시 어머님의 원부모님, 그러니까 원가족이 네. 엄격하셨어요?
6: 저도 이제 뭐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니다 보니까는
1: 저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7: 혜훈아 엄마가 달라지 혜훈아
1: 말을 안 듣는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어머님부터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1: 많이 당황스럽네요.
6: 저희

0: 엄마도 이제 말로써 이렇게 막 여러 말을 해서 저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몇 번을 보셨겠죠?
1: 네.
0: 빵 터지면 이제
1: 무서웠구나.
0: 네. 이제
1: 예를 들자서.
0: 길에서도 맞고 뭐
1: 아이고.
0: 이제 치마가 찢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혼이 많이 났었어요.
1: 그랬구나. 좀 엄격하게, 좀 무섭게.
2: 저는 또 엄하게 자랐는데 좀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주는 성격이거든요. 또 부모마다 다른 건가요?
1: 그럼요.
3: 원가족에서 배웠던 것들이 위기 상황에선 거의 그대로 나와요.
1: 그렇죠.
3: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나 힘들었을 땐 내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가게 되고 편안한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또 너무 심해서는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춘기를 네. 겪어보셨잖아요.
2: 네.
1: 통제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4: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전 누워서 수박을 먹었어요. 누워서 씨도.
1: 하지 않아요. 누워 씨를 누가 받아요?
4: 씨도 누워서 뱉었어요. 네. 방바닥에.
1: 안 혼났어요?
4: 아빠가 은지야, 앉아서 먹어. 소된다.
1: 맨에서 막 뱉어서 진짜 말 안 들었고.
4: 은지야, 앉아서 먹어. 계속 넣어서 씨 뱉었어요. 아빠가 먹기 편하게 얼굴에 수박 주워주시더라고요. 네, 더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계속 삐뚤어졌죠. 누운 채로 방에 막 계속 누워서 가고.
1: 야, 참. 아, 인규 씨는 어떠셨어요?
2: 저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고, 거의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공부도 아예 안 했거든요.
4: 아, 예.
2: 근데 내가 게임하지 마. 공부에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5: 내가 안 했습니다.
2: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니까.
1: 양심이 찔려요.
2: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좀, 엄마는 그래도 좀 오히려. 했으니까. 엄마는 자꾸 돌리는 편이에요. 찔려갖고 말을 못 하겠어요.
1: 그때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세요?
2: 예, 그건 이해돼서 효도 네. 잘해야 되겠다.
4: 죄송하다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드리세요, 엄마.
2: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계속 맞이세게 해갖고.
1: 너무 힘들겠구나.
2: 네, 너무 힘들겠죠. 네. 할머니,
1: 진짜
2: 잘 찾아뵙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 할머니.
1: 뭐 사실은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혜은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5: 너무 궁금하다.
6: 솔직히 다친 직후에는 그냥 손가락 살짝 삐인 줄 알아가지고 몸에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손 다쳤다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7: 풀어 나갈 여지도 있어? 마음이 있어?
6: 저는 그러고 싶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 말할 의지 없어. 엄마는 그냥 저를 혼내는 거에만.
7: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도 있어?
6: 많죠. 아주 많죠. 매우 많죠. 셀 수 없죠. 생각나는 것들 하면은 전부 다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어서 안 될 것 같아.
1: 저는 혜은이가 눈시울 붉어진 거 보고 저도 뭐 같이 울컥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마랑 싸우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3: 맞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잘못된 일은 크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가적으로 안 좋은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일 때만 계속적으로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아이는 지금 잘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속도 깊은 아이예요.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변하는 건 절대 아니다.
0: 저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항상 혜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적은 되게 잘해요, 제가. 세게. 근데 칭찬은 잘 안 되더라고.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매우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래? 다들 다 그렇게
1: 잘해줘요.
2: 어머님.
1: 잘해야지.
0: 다 그냥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은이가 항상 저한테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이렇게 그렇구나. 안 나왔어요.
1: 안 해봤구나.
0: 안 해봤어요.
1: 혹시 어렸을 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아니요. 저도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래서.
0: 그냥 몸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지 말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8: 조언하고 평가 같은 거 좀 줄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이가 한 말을 또 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훈이가 뭐 학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할 일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0: 말고. 그렇게
4: 얘기해요. 딸 애들 다 갔잖아. 딸 애들 다 갔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잖아.
0: 맞아.
8: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 힘들어 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좀 고쳐볼까?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혜훈아, 힘들었니?
4: 엄마, 학원 너무 힘들었어. 엄마, 너 너무 학원 힘들어.
0: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4: 어제 보고 얘기했어. 이 바닥에 있어요, 혜훈이가? 그냥 바닥에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3: 많이 힘들었구나. 해도 돼요. 근데 계속 하시면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0: 이게 이렇게 떨어져
4: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10번. 10번씩.
8: 일단 규칙을 좀 적게 정하시고 분명하게 적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너무 많은 걸 통제하면 중요한 규칙하고 사소한 요구 혹은 잔소리가 섞여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얘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선택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3: 사춘기의 터널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딱 벽 쌓고 부모를 좀 멀리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거나 독하게 싸우면 돌아올 다리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소통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어떻게 오늘 혜훈이 어머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0: 도움 되게 많이 되세요. 아까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제가 통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우리 문제죠.
0: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칭찬?
4: 과한 칭찬. 네.
1: 계속.
4: 너무 한번 칭찬.
0: 네.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4: 다행입니다.
0: 네. 눈물이.
1: 네. 아, 진짜 우리 혜훈이 엄마, 진짜 혜훈이랑 잘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게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보석 같은 솔루션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은요 아쉽게도 이번 21회를 끝으로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진행자이기 전에 이제 한 부모로서 매주 우리 전문가님들의 해답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 육아 가치관을 바꿔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희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2: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성교육은 생활교육이다. 저는 날 잡고 이렇게 하루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다가 같이 TV 보다가 같이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생활교육처럼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아이 세 명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 진짜?
2: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1: 네, 은지 씨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9: 네, 진짜 여러 회차 개우면서 그냥 다른 것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잔뜩 들어주고 정말 잔뜩 사랑 표현해주는 게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성교육의 첫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잘 배워갔어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우리 쌤 씨는 어떠셨어요?
10: 부모란 자격증은 없잖아요.
9: 맞아요.
10: 우리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병수행도 공부할 것 같아요.
1: 네.
10: 좋았어요.
1: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8: 저는 일단 교육방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아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3: 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0: 하면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의 첫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성교육해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197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한 보고서가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공학 교수 김환희 박사는 1967년 한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자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합니다. 1969년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 그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가 전자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사가 만든 TV는 수출만 허용하고 국내 판매는 제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산업은 공장 안에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업체와 인력, 물류가 모두 모여 생태계를 이룰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니까요. 1971년 착공된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술 인프라도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1966년 KIST를 시작으로 1970년대 전자통신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고요. 1985년 애트리로 통합됩니다. 이 연구소가 훗날 전자교환기와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 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1000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 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 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일가구 일전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롤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인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작,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 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광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현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절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 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 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 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 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락히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 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락히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락히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 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 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1970년대 말 한국 화학 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 성장률은 1980년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을 추진하던 제3석유화학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삼저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일품목 일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 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오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화학 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 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세미켄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둘 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 화학산업은 범용 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 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 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상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저희는 얼터너티브 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샌드위치입니다.
1: 음원 심사 3번 도전하셨어요?
2: 네. 중학생 때 TV에서 실제로 묵히묵히 만만수 무대를 봤는데 그때 정말로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껴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바로 지원했습니다.
3: 중학생 때 봤던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고 지금 연예인 된 것 같고요.
4: 역대 헬로루키 중에 좋아하는 팀?
3: 저는 한로로고요. 여기에 나와서 한로로가 되든 묵히묵히 만만수가 되든 둘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타. 뮤지션의 뮤지션.
5: 그치.
3: 하나, 둘, 셋.
6: 한로로!
7: 한로로라서?
3: 한로로가 되고 싶습니다.
8: 얼굴 보면 힘들어요, 정말.
3: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주고요.
1: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감동. 어? 주유소 습격 사건 느낌인데 감동이 나왔네요. 뽀뽀. 뽀뽀처럼 친근하고 귀엽게 다가가는 음악. 귀여운 팀인가봐요.
2: 정원형 생일 축하라는 노래예요. 저희 베이스 멤버 형 생일이어서 저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원영이 형 생일 축하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집에 가기 싫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 박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0: 주세요.
1: 안고 있다가 아마
2: 사랑해.
3: 사랑해. 사랑해.
4: 할 수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 양치기 소년단이라고 합니다. 저의 음악 완전 사랑 분위기밖에 없거든요.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떠야 해. 널 위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에 앉혀야 해.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저희는 아직 다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5: 딱 봐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봐도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오이스터즈랑 같은 레이블이에요, 그쵸?
4: 맞습니다.
5: 오이스터즈가 참가한 거 봤어요? 헬로 루키?
4: 봤습니다.
5: 네. 딱지색이야.
4: 말 무시하고.
5: 정말 싫어.
6: 나한테 왜 죽었어? 오이스터즈 표정 풀어요.
5: 근데 양식이 소년단은 너무 좋아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5: 관객 호응료도 자신 있어요?
4: 아, 완전 자신 있죠. 좀 즐기시다가 지금입니다 하면은 같이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놀 준비 됐어요?

0: 노래 엄청 좋네요.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로.
1: 지난달에 PPB 노래의 힘으로 접수했지 않습니까? 아이브가 좀 궁금해지는 도리 씨. 기대가 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도리.

0: 인사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떨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장기하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0: 큰 거울이 있는 연습실 가서 앞에 관객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제스처도 찍어서 제가 또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감사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

0: 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정리를 하고 영장 연습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에도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 이걸 영어로 좀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잘 바꾸는 것들이 될까요? 자, 소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학, 서학, 개미. 뭐 정확하게 이걸 부르는 영어 말은 단어는 없겠죠? 동학, 서학 이런 말에 정확한 영어 대응은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성향을 부르는 그런 말들이 월가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손실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매도를 영어로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관련된 핵심 단어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영어로 뭐라 합니까? 주식. 주식 영어로 뭐라 할까요? stock이라고 하죠. stock, 물론 share라고도 합니다. 한 줄을 share라고도 하죠. 일단 주식시장은 stock market. 영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힘을 앞에 주게 돼 있죠. 그래서 stock market, stock market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stock market.
0: 맞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 이제 한 주식의 가격, 주가, 요거는 price라는 단어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price를 붙이면 되겠죠? stock price.

0: price. 요게 주가입니다. 그죠? stock price. 그 다음에, 요 주식을 stock이라고도 하지만 share라고도 해요. 선생님, 저거 나누다라고 하는 뭐, 공유하다 이런 동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사도 되죠.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share. 그죠? 근데, share price. 명사로 share 하면 이게 또 주식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are price도 주가란 뜻입니다. 요두 가지 들어볼게요.
1: Stock price, stock price, share price, share price.
0: 오케이.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주는 뭐라고 합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뭐,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액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 영어로 shareholder라고 합니다. holder는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면, you are a shareholder. shareholder. 마찬가지로 한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힘은 앞에다 줍니다. shareholder.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영작 하나 해볼까요? 이 단어들 갖고. 주주들은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아, 요 배당금이란 단어도 주식 관련해서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 그렇죠? 회사가 그 기업이 배당금을 이제 이렇게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주주는 아까 shareholder였었고 일부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vidend라고 하거든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둘까요? shareholders get dividends. dividends. dividends. 읽어보세요. dividends. 배당금. s 붙였습니다. from some stocks. 다는 아니죠.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도 있고. 그래서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일부 주식에서는 받는다.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0: 자, 그러면 주식 이제 매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을 팔고 사고 그죠?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막 다툼에 막다 한꺼번에 파는 그런 현상들도 부르는 단어들이 있고 시가총액 즉 주식 개수하고 현재 주가를 곱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재 나오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시총이라고 하죠. 자, 매매는 일단은 팔고 사는 얘기를 할때 여러분 buy stocks 그죠? buy stocks. sell stocks.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이게 주식을 사면, you buy stocks, and then you sell stocks. 자, 이걸 사고 파는 걸또 trade라고 그래요. You can also trade stocks. 그건 사고 파는 거고, 일단은 매매와 매도 얘기할 때 buy versus sell.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Buy stocks, sell stocks, sell stocks.
0: 이건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sell에다가 off 붙여서 앞에 강세 주잖아요. 명사로 투매란 얘기예요. sell off. sell off. 자, 어떤 주가가 막 폭락하는 그런 장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악재로 인해서, 그 기존 주주들이 막다 팔아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런 걸 sell off라고 합니다. 종종 경제 기사에 나옵니다. 주식시장 보다 보면. 들어보세요.
1: Sell off.
0: 오케이. 하나 더. 시가총액은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이게 기니까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Market cap이라고도 하고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이거 해볼까요? 월가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란 말을 영어로 써야 될것 같고 주어로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그러면 월가를 Wall Street, 월가에서를 in 합니다. In Wall Street 하면 월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Fifth largest 뭐가? Market cap이 그죠?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시가총액이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이런 문장 아주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서수가 들어보세요.
1: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0: 상승하다, 그 다음에 하락하다. 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올라가다, 내려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상승하다는 되게 쉬워요. Rise, climb, go up. 자, 다 씁니다. 요런 거 두루두루 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1: Rise, rise, climb, climb, go up, go up.
0: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하다라는 얘기고, 갑자기 올라갈 때 쓰는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골라본 겁니다. 정말 몇십 가지가 있는데요. Skyrocket 하면 수직 상승. 이거 soar 이것도 폭등, 급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Skyrocket, skyrocket, soar, soar.
0: 오케이. 딱 다섯 개만 일단. 그죠? 반대, 반대 친구들. 내려가다, 내려가다 갈게요. 내려가다. Fall, drop, go down. 쉽죠? 자, 간단한 거 먼저 들어보세요.
1: Fall, fall, drop, drop, go down, go down.
0: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갑자기 내려가. 막 폭락하고 가파르게 떨어지다. 이런 거. Plunge 굉장히 많이 쓰고요. Plunge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Drop sharply 이것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다. 폭락을 말할 때 쓰는 단어 두 개 정도만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Plunge or drop sharply 들어보세요.
1: Plunge, plunge, drop sharply, drop sharply.
0: 이런 동사들, 상승 동사들, 하락 동사 이런 주식시장 할 때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문장 영작해 볼까요? 그 회사 주가는 지난 1년간 폭등했다. 지난 1년간 우상향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the company saw its stocks. 자, 그 회사는 자사 주식이 급등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의 영작을 많이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경제 기사에 많이 나와요.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에 걸쳐서 soar 아까 배웠죠? 폭등. 그죠?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1: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0: 그렇죠? Stocks 해도 되고 stock price 해도 되고 그렇죠? 주가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를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주주, shareholder, shareholder 들어볼게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or market cap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자, 많은 동사를 했지만 폭등 수직 상승에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soar. 하나만 일단 soar 들어볼게요.
1: Soar, soar.
0: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부터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소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복습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mart versus clever. Smart versus clever. 네, 오늘 비교할 두 단어들입니다. smart 그리고 clever.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smart로 들어가 볼게요. 네,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스마트,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그래서 스마트 이렇게 하면 R 발음이 완전 생략됐잖아요. 여기서는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art.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을 당기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트 할 때도 mart. mart. 여기서는 smart. smart. Very good. 오케이. smart.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졌죠. 오케이.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he's smart, she's smart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Someone who's very quick, whom someone who thinks about things in different ways, someone who just thinks of solutions and is good up her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What a smart boy.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똑똑한, smar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어린 소녀는 매우 똑똑해.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래서 smart 같은 경우는 똑똑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what? 뭐뭐 이렇게 말할 때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What a smart boy! What a smart bo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mart 같은 경우는 book smart 그리고 street smart라고 합니다. book smart는 뭔가 공부 같은 거 되게 잘하고 street smart는 예를 들어서 되게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머리가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street smar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mart는 되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s smart and charming.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야.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he's smart and charming. 오케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smart and charming.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이해 잘 하셨죠? 자, 다음으로 clever로 넘어갈게요. 네, clever.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cle, cle 그다음에 v 발음으로 ver. ver. 여기서는 v 발음 ver 이렇게 윗니 밑에 입술. ver 그다음에 r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clever. clever. Okay. smart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발하고 동창적인 사람을 clever라고도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좀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영악한 약삭빠른 이런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clever. He's a little too clever. 뭐 이런 식으로 too, T-O-O,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Okay? 참고하세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very clever cat.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Clever, 영리한, clever.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s a very clever cat. 그녀는 매우 영리한 고양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고양이. She's a very clever cat. 머리를 잘 쓰는 고양이겠죠? 두 번째는요. He's clever. 그는 영리하고 and very resourceful. 아주 수단이 좋아.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자, 좀 전에 too clever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For his own good. 그래서 그 소녀는 너무 영리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 이런 말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문장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정리해 드릴게요. smart,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똑똑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mart, okay?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R 발음. 그리고 clever 같은 경우는 영리함, okay?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도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 He's too clever. 근데 보통 too가 들어갑니다. too clever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at www.ebse.co.kr. And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Alright.
0: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his week's topic is trends.
0: Trends, 유행, 트렌드 또는 following trends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볼게요. 유행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와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I just bought trendy new sneakers.
0: Trendy new sneakers라고 하면은 유행하는 새 운동화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I just bought 했으니까 얼마 전에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Sounds great.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A few days ago, I decided to follow the chunky sneaker trend, and I bought a pair for myself, even though I didn't really need one.
0: 네, 필요하진 않았지만 어떤 유행한

0: 밝고 밝은 색깔의 샤이니 반짝거리는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실제로 샤이니 했을 수도 있어요. 조명 밑에서 밝게 빛나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통 또 샤이니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가리킬 때 많이 쓰잖아요.
1: Yeah, so it's like a shiny new 네. toaster, 네. even though maybe it's a matte color.
0: 네.
1: Right?
0: shiny 반짝거리지 않을지 몰라도 yeah. 신제품일 때 그렇게 yeah. 많이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운동화가 밝은 색깔이었던 걸 말하는 것 같고
1: yeah.
0: 그래서 좀 재미로 이제 보통은 SOS라고 할 때 Save Our Ship이라고 해서 구조 신호잖아요. 그런데 SOS를 또 Shiny Object Syndrome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은 yeah.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으로도 쓰더라고요.
1: Oh, I got SOS.
0: Yeah. Okay.
1: Next she says. And believe me when I tell you,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0: 그리고 believe me when I tell you 이걸 지역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믿어주세요처럼 되지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은 아니고요. Believe me when I tell you 진짜 말인데요. 정말이지.
1: Yeah.
0: 정말로.
1: Yes, like for real, like for really. Real.
0: 네, seriously, 정말. They were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그냥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1: Ooh.
0: Not just any regular sneakers. Regular shoes는 많잖아요.
1: Yeah.
0: 막
1: you know,
0: 흔한 그런 게
1: normal
0: 아니고.
1: Looking,
0: 네,
1: right?
0: 평범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Right, and that's why it caught her eye. Well, let's find out more.
2: They were the trendy ones that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nowadays. You know, with a raised heel and a chunky bottom. They are all the craze now.
1: They were the trendy ones that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nowadays.
0: 네, 사실 들어갔는데 눈길을 끈 것은 they were the
1: trendy ones. Trendy.
0: 최신 유행하는 ones.
1: Sneakers.
0: 앞에 sneakers가 나왔었으니까 ones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That everyone 또는 everybody seems to be wearing these days. 모두 다 신고 다니는 것 같은 그 유행하는 운동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1: They're wearing them nowadays.
0: 그리고 these days, nowadays 요즘에 신고 있고 묘사를 좀 해주고 있네요.
1: You know, with a raised heel and a chunky bottom, they are all a craze now.
0: 네, 그래서 묘사를 하면서 sneakers라는 부분을 앞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you know, the ones with부터 시작하고 있죠. A raised heel. 그 굽이 올라가 있는데 보통 굽만 올라가 있으면 이제 하이힐처럼 되어 있는데 and a
1: chunky bottom.
0: 네,
1: chunky.
0: 그러니까 chunky bottom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두툼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 yeah.
0: 바닥이.
1: So the whole thing is thick
0: yeah.
1: and it has irregular shapes in it.
0: Irregular shapes.
1: Yeah.
0: Like on the bottom?
1: It's not just like a flat, like a platform heel. It's like...
0: Yeah. 모양이 다양한 것 같아요.
1: I don't know what that sound is.
0: 아무튼, 네, 그 모양을 묘사하는 소리였나요? 두툼한 거예요. They are all a craze now라고 했어요.
1: Yes, a craze.
0: 네.
1: Craze.
0: Craze, 대유행이나 열풍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opular, trendy 이런 말들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명사형으로도
1: craze, yeah.
0: the craze these days is 이렇게도
1: right?
0: 쓸 수 있고요.
1: The chunky sneaker craze.
0: 네, 네, 네, 맞아요. 앞에 명사를 쓰고 묘사를 해서 무슨 무슨 craze
1: yeah.
0: 할 수도 있네요.
1: The Sanghwa Youngo craze.
0: Yeah, exactly.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even though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when I first saw them on someone, I decided to try them on because they're trendy. And needless to say, I understood why everybody seems to be so obsessed with them.
1: And even though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when I first saw them on someone.
0: 네, even though 비록 뭐뭐 했지만 하지만 여기서 과거형으로 I didn't like how they looked 모양 how they looked they는 그 신발을 가리키고요 신발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When I first saw them, 그냥 봤을 때가 아니고 그냥 진열장이 아니고 on someone이니까 누가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1: Right.
0: 누가 신은 걸 처음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데
1: I decided to try them on because they're trendy.
0: 신어보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they're trendy. So why not? 그냥 한번 유행이니까 신어보기로 했고요.
1: Yeah. She says, and needless to say, I understood why everybody seems to be so obsessed with them.
0: 중독된, 사로잡힌
1: Obsessed.
0: 네, obsessed.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
1: Yeah, like you guys are obsessed with 생활영어, right?
0: I hope so.
1: Watching every day?
0: Yeah. Awesome. 그래서, and needless to say,

0: 네, 오늘은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운동화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I bought some today because my sister said they're trendy.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However, I'm feeling a distinct urge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0: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Okay.
0: IG 씨가 I have terrible taste when it comes to sneakers. 운동화에 관해서는 취향이나 안목을 말하는 건데요.
1: Yeah.
0: 좋은 걸 잘, 예쁜 걸 잘 못 골라요.
1: No idea which ones are good or not.
0: 네, I bought some today. 오늘 그런데 운동화를 샀는데 cause my sister, cause라는 것은 물론 because를 앞에 줄인 거죠. My sister said they are trendy. 언니나 여동생일 텐데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샀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산 게 아니고 유행을 따른 거죠.
1: Following the trends. Okay, that's not bad. Matt says,
0: I'm too mature for trendy sneakers. Mature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숙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I'm too old라는 의미로 썼어요.
1: We're trying to be nice. He's old,
0: 네.
1: Matt.
0: 그래서 trendy sneakers, 유행하는 운동화를 따라 사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However, 그런데 I'm feeling a distinct urge. 확실한 욕구가 느껴져요.
1: Yeah.
0: To buy some of these name brand shoes, 어떤 그 유명 브랜드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Maybe because everybody's got one of those.
1: Everybody's got it. That's how trends get you. You know? All righ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Do you like to follow trends or what trendy items do you have?
0: 네,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s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Kristen Show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스크림의 역사.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귀했고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freezer, 뭐 hand cranked freezer, 뭐 이렇게 freezer 그야말로 냉동고가 발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이제 배울지 궁금하죠? So before we begin, we must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reat. Treat. 자, 간식이지만 이건 좀 특별한 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초콜릿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to lick. We usually lick our ice cream. 자, 핥다. Okay. And the last one is dish. 그릇이에요. Dish.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lright.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먹을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또 뭐를 배울까요? Let's see. Let's continue reading. Stop me and buy one. In the early 20th century, ice cream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It was sold in cafes and restaurants.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The glass was wiped clean after each lick and then reused. Not very healthy. In 1923, the first ice cream bicycles were used in London. Some bicycles had a slogan on the front that said, "Stop me and buy one." The ice cream was kept cold in the metal box at the front. Okay, 자, 친구들, 아이스크림이, 냉동고도 있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t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우리 예전에 부자들, 귀족들, 이런 분들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anyone could have ice cream. So, treat.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reat는 친구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식인데 그냥 어떤 특별한 간식 하나 종류가 아니라 초콜릿 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그것도 treat라고 합니다. It's a treat, okay? All right. 자, everybody could have ice cream. 자, 카페, restaurant, 식당에서도 팔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이런 것도 팔았어요. Licks를 팔았어요. 자, 여기 licks하고 to lick 이렇게 둘 다 나오는데 to lick는 핥다. 네, 이게 이렇게 핥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유리가 있으면은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묻혀서 그 다음에 그걸 다 핥고 네, 핥고 그걸 또 청소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not very healthy.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핥고. Alright, 네, 이렇게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아저씨 여기 있죠? 네, 남자분이 이제 자전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해서 네, 이제 stop me and buy one. 자, stop me. 나를 멈추게 해라. 그리고 하나 사라. 네, 아이스크림을 사요. 네. 그런 말이죠. 참 재밌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Now you can buy ice cream everywhere. Supermarkets, ice cream trucks, at the movies, stadiums, at the zoo, at fairs, and on the beach.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네,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어디에서 사요, 친구들? 네. 마트에서 사요, 편의점에서 사요, 영화관, 영화 볼 때도 먹을 수 있고, 동물원, 해변가 다 있죠. 아이스크림은 어디 가도 다 살 수 있죠. 그쵸?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ice cream cone. There are two stories about who invented the ice cream cone. No one really knows which one is true. In England, in 1888, a food writer, Mrs. Agnes Marshall, wrote a recipe for cornets with cream. Ew, I invented the ice cream cone. 자, ice cream cone. 콘. 이 콘은 또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0: 궁금하죠? 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이 여자분이 Agnes Marshall가 이 콘을 발명을 했다. 자, wrote a recipe for cornets. 여기에서 cornets가 나오는데 친구들, cornets는 영국식으로 cone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cornet를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cone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cone을 만들었다. Okay, let's listen to the second story. Later in America, at the St. Louis World's Fair in 1904, an ice cream seller was selling ice cream on little dishe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Next to the ice cream seller was a man making zalabi pastries from the Middle East. Warm zalabi were rolled into cone shapes and left to cool. Then the ice cream seller put ice cream into the zalabi.
1: I invented it first.
0: Which story do you think was true? 자, 여기에서는 저 또 한 남자가 그림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dish, 여기 dish. He was selling it on little dishes. The dish는 그릇이에요. 자, 여기 그릇 보이죠? 그릇에 파는데 이 그릇들이 it say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막 없어지고 뭐 사라진 게 아니라 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옆에 이 Middle East에서 중동에서 이런 zalabi pastry를 뭐 제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뚜루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콘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이 생겼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that is it for today. 자,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아, 네, 이제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팔리고 자전거도 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팔고 이제 뭐 지금은 친구들 뭐 어디 가도 아이스크림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친구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Okay. Alright, I will come back and we will finish our book next time. So take care and don't eat too much ice cream. See you next time.
2: Hedo, 용룡의 나라시아.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쵸.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오.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우.
0: 음흠.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0: 만약에 봐도, 상황이 남편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당장 저는 환불조치.
0: 환불조치.
1: 환불조치로 바로 들어가고요.

0: 자.
1: 아, 왜냐면은 그 게임기를 사는 건 괜찮아요.
0: 아하. 아하.
1: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이들과
0: 맞아요.
1: 함께하는 시간도
0: 아하.
1: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0: 이 진지함을 들었을 때 지금
1: 예.
0: 보고 계시죠? 예, 조심하셔야 될것
1: 절대 안
0: 같습니다.
1: 됩니다.
0: Alright, alright.
1: 예.
0: 자, 오늘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오,
1: 오.
0: 글만 들어도 이거 봐도 굉장히 이게 떨리네요.
1: 그렇죠.
0: 아,
1: 예.
0: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가.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 어, 그러네요.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아, 지금 뭔가 변명이 들어왔는데
1: 네네네.
0: 바로 튕겨나간 그런 느낌.
1: 그러네요. 이분의 그 이 최후가 어떨지. 이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요, 저는요.
0: 많은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떨고
1: 예,
0: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아, 좀 긴장됩니다. 과연 아들을 핑계 삼아 게임기를 산 아빠의 최후는 어떨지
0: Alright.
1: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2: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3: What did you say, honey?
2: you buy 그 게임 플레이어.
3: 게임 플레이어?
2: Yes.
3: What's that?
2: 아니, 게임 머신.
3: 아, 게임 콘솔?
2: Yeah. You bought it.
3: Me?
2: Yeah, but without asking me.
3: Oh!
2: Yeah!
3: Oh, it wasn't me.
2: Mm?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2: 또 핑계. Mayu 핑계.
3: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Please, daddy.
2: 아니, 걔는 비디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어, Mayu.
3: Yeah.
2: Mayu doesn't, Mayu don't like video game.
3: No!
2: Ma!
3: No! Trust me.
2: What?
3: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2: No. No.
3: Trust me, ma'am.
2: You're a liar.
3: He is like a pro gamer, Mayu.
2: I don't believe it.
3: Really?
2: I can't believe.
3: No, really. Mayu begged for it. Not me. It wasn't me.
2: Mayu!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 Mayu!
0: 아이고. 어떡합니까?
1: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얼른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요.
0: 자, 남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잘 활용해가지고 영어 네. 패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정말 뼛속부터 영어 선생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5: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4: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5: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게임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 아유, 게임기가 또 이게 한두 푼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걸 딱 발견한 아내분이
1: 놀래시지.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지금 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말투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거든요.
0: 나에게
1: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제가 또, 아니, 그,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0: 이런 경우 있죠?
1: 네. 네. Did you buy your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끊을까 봐요.
0: 오케이. Okay.
1: 예.
0: 그러면 did you buy your 뭐가 돼야 돼요?
1: 게임기가 들어가야 돼요.
0: 어, 게임기를 샀냐?
1: 그죠. 그럼 게임기니까 게임이 일단은 영어잖아요.
0: Yes.
1: 그렇죠. 게임 진짜 게임은 우리가
0: 네.
1: 한글처럼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럼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1: 그러게요.
0: Mm-hmm.
1: 게임 두 개 중에 고민이에요.
0: 네.
1: 게임 플레이어 아니면 게임

0: 머신.
1: 오.
0: 근데 플레이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1: 오.
0: 아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럼 머신으로 갈게요.
1: 오케이.
0: 기계니까. 머신.
1: 어허.
0: 이게 맞나요?
1: 오케이.
0: 머신. 예.
1: So, did you buy a game machine without asking me?
0: 으흠.
1: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Game console.
0: 콘솔?
1: Yes.
0: 이거는 완전
1: 콘솔.
0: 방송국 용어인데요? 콘솔.
1: 그렇습니까?
0: 예.
1: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 얘기를 할
0: 지금 저희
1: 때.
0: PD님도 콘솔에 계시는 거거든요.
1: Right.
0: 예.
1: 이게 원래 사실은요. console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부분, 큰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게임 콘솔을 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게임기가 이런 브랜드 프로덕트 네임스들이 있잖아요.
0: 네.
1: 무슨 뭐뭐뭐뭐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런 게임기 이름이
0: 그쵸.
1: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로 많이 불러요.
0: 네.
1: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게임기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id you buy a game console? 여기까지는 그냥 샀냐예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더, 이게 산것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중요한 건 without asking me.
0: 묻지도
1: 나한테
0: 않았어.
1: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확
0: 아이고야.
1: 그랬다. 근데
0: 아.
1: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물어봤으면
0: 못
1: 무조건
0: 싸게
1: no. 네,
0: 하니까요.
1: 그러니까요. Alright. 자, 일단은 without이라고 하는 거 하면 뭐뭐 없이예요. 그쵸?
0: 맞아요.
1: With는 함께이지만 out이 들어가면서 뭐뭐 없이. So 예를 들어서 without you, without this car, right? Without their help 이런 식으로 명사 없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0: 동명사 ing가 붙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ing를 넣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 혹은 의역하면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없이 뭘 했다잖아요, 사실은.
0: 그죠?
1: Right? 그런데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without go, without eat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0: 네.
1: 먹다 없이, 뭐 가다 없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So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은 채 그러면 without
0: Eating.
1: eatin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0: 네.
1: 멈추지 않은 채, 뭐 멈추지 않고 그러면
0: Without stopping.
1: stopp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0: Oh.
1: 나 있잖아.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 먹지도 않고 일했잖아.
0: I worked without eating.
1: 그렇죠. I worked without eating.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달렸대요.
0: 예.
1: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렸대요. 과거로.
0: She ran
1: She
0: without
1: ran
0: stopping.
1: without stopping. You got i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0: 네.
1: 하지 않은 채라고 좀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고라고 애당초에 해석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의역 버전으로 이렇게.
0: 네.
1: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 하면 뭔가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이런 순서가 생각날 것 같아서
0: 그러게 완전 넥스트
1: 사실은
0: 같아요.
1: 약간 동시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저는 좀 직역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She ran without stopping.
1: Alright. 자, 그리고 명령어로도 할수 있는데,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0: 네.
1: 됩니다. 자, 그거 먹지 마. 너손 씻지 않은 채로는, 한마디로, 손 씻고 먹어, 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0: 네.
1: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0: Don't eat it.
1: Don't eat it, right? 너의 손을 씻지 않은 채로.
0: Without washing your
1: 그쵸.
0: hands.
1: Without washing, ing, your hand. 오,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0: 와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읽어볼게요.
0: 네.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완전 당황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유인 거예요.
0: 그럼 애
1: 그러니까
0: 이름이군요.
1: 마유가 그걸 사달라고 빌었어요. 약간
0: 아,
1: 치사하네요. 그쵸?
0: 그러게요.
1: 네.
0: 마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 보죠?
1: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0: 네.
1: 있는데.
0: It was me. 나 아니었어요. 마유, for it. 아, 마유가 그거를 사달랬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 네.
0: 사달라고 빌었어요는 너무.
1: 빌었어요.
0: 마유 위시다. 아니야, 호프. 마유 호프트. 그쵸?
1: 그걸 희망해.

0: 알았어요.
1: 예.
0: 아, 그게 뭐 호흡한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예.
0: 말 그대로 정말 빌었다라는 말을 쓰고
1: 아.
0: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한 번도 왕초보 영어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BEG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거는 그만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싹싹 빌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1: 응?
0: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그냥 bag 하는 거가 빌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1: 예.
0: 뭐를 얻고 싶어서 비는 것.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 썼을까요, 제가?
1: For.
0: For. 다는 아닌데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오잖아요. 보통
1: 네.
0: 그 명사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1: 아,
0: 들어가요.
1: 네네네.
0: Okay? So, beg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사달라고 빌다, 뭔가를 간청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Yes.
0: So again,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내가 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1: 네.
0: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빈 거예요. 아, 저 갖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1: 어어어. 어, 어.
0: 과거형으로. 그러면 일단 브라이언은 빌었다. 어떻게 해요?
1: Brian bagged
0: Bagged. 그렇죠? 근데 토이를 얻으려고.
1: for toys.
0: For a
1: for a
0: toy or
1: toy.
0: 여러 개면 toys 좋아요.
1: 네.
0: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써요. 용서를 빌다, right?
1: 그쵸.
0: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빈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So 그녀는 빌었다.
1: She bagged.
0: Bagged, right? 용서라는 명사가 뭘까요? 용서하다는 forgive인데요.
1: 그쵸.
0: 명사는 뭘까요?
1: 명사가 있어요?
0: 아하.
1: 용서가요?
0: Forgive.
1: ness.
0: Yes.
1: 아.
0: 그러면은 그녀는 forgiveness를 달라고 빌었대요.
1: She bagged for forgiveness.
0: Exactly. She
1: Oh.
0: begged for forgiveness. She did something wrong and she begged for forgiveness. You
1: 근데
0: understand?
1: 여기 만약에 forgiving 하면요?
0: For forgiving, I mean,
1: 말이 안 돼요?
0: forgiving도 용서함이 될 수는 있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1: 아,
0: Okay? Alright.
1: forgiven.
0: 자, 읽어보겠습니다. Brian begged for a toy.
1: Brian bagged for a toy.
0: She begged for forgiveness.
1: She begged for forgiveness.
0: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for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I am begging you.
1: 어?
0: Alright? 이렇게 하면 나 너한테 비는 거야. 제발 봐줘. 이런 느낌이죠. I'm begging you. 이것도
1: I'm
0: 같이
1: begging you.
0: 알아두시면
1: Yes.
0: 좋겠습니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n't me. My, you begged for it.
1: It was me. My, you begged for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자, 이랬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1: 네.
0: 걔는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 엄마가
0: 네.
1: 너무 잘
0: 아,
1: 알아요.
0: 그러니까.
1: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다
0: 아,
1: 대고.
0: 이거는 안
1: 예.
0: 되죠.
1: 그지 안 통하죠.
0: 네.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아하.
1: 아.
0: 자, 일단은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읽어 보세요.
1: 그거
0: 쭉.
1: 없어도 말 되잖아요, 지금.
0: Go ahead.
1: He doesn't like playing video games.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없이 읽으면.
1: 그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
0: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1: 에에에.
0: 그런데 자,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1: 도.
0: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양념을 살짝 친 겁니다. 그래서 힌트 좀 드릴게요.
1: 예.
0: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1: 아.
0: 심지어.
1: He doesn't even like인가 보다.
0: 오케이.
1: 예.
0: 원어민들이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1: 아.
0: 씁니다.
1: 저는 just나 only를 쓰려고 그랬어요.
0: Only.
1: 예.
0: Well,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세요. 그죠?
1: 그는 오직 좋아하지
0: 오직
1: 않았어.
0: 좋아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1: 이상하네요.
0: So, he
1: 예.
0: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정답? 맞습니다. So, 심지어, 뭐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쓸때 even을 좀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I don't like fried chicken. 이러면은 나는 fried chicken 안 좋아해.
1: 네.
0: 이거죠. 근데 I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1: 난 치킨도 안 좋아해.
0: 심지어 나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1: 아.
0: 무슨 뭐 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1: 아.

0: don't even like fried chicken. 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양념이 약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 I like you, I like that. 명사 보통 나오잖아요. Like
1: 그쵸.
0: something, right?
1: 네.
0: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ike 뒤에 ing가
1: ing.
0: 여기 지금 딱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like ing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즐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 예.
0: like 대신에 enjoy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즐기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좋아해. 아, 이거
1: 오.
0: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1: I like
0: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Learning.
1: learning
0: 새로운 것들.
1: new thing.
0: New things.
1: Oh, the.
0: Right. So I like learning new things. How about this? 운동하는 게 우리 무슨 아웃이었죠?
1: workout.
0: workout, right? 그러면은 그는 운동하는 걸안 좋아해. 여기 주어가 거의 마유라고 볼수
1: 아,
0: 있겠네요.
1: 그럼.
0: 자, 그는 워크아웃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그렇죠. ing
1: 오,
0: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1: ye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아, 좋아해야 되는데요. 자,
1: 네.
0: so 요렇게 like ing. like ing.
1: 근데 워크아웃이 한 단어 아니었나요?
0: 워크아웃?
1: 예.
0: 그거는 명사로 쓸 때, 운동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Right. 자, 이거는 그냥 동사기 때문에 work 띄고 out.
1: 아웃이군요.
0: Yes. 자,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He doesn't like working out.
1: He doesn't like working out.
0: 자, 그럼 질문형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너 있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해? 자,
1: 오.
0: 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너럴하게. 너
1: 네.
0: 책들 읽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reading books?
0: 그렇죠.
1: 오.
0: 질문형이지만 여전히 ing, right? So do you
1: 그러네요.
0: like reading books? Okay. 자,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1: 왜요?
0: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엄마는 확신했잖아요.
1: 그쵸, 이 마지막 대사
0: 아,
1: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합니다.
1: 예.
0: 절 믿으세요, 부인. 이거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1: 예.
0: 걔는 마치 프로 게이머 같답니다.
1: 갑자기 무슨 집사처럼.
0: 아, 알고 보니까
1: 예.
0: 저 뒤에서 아들이 엄마 몰랐죠?
1: 아,
0: 이러면서 아이도
1: 그쵸.
0: 알고 보니 좋아했던 거예요.
1: 예,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게이머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유도 좋아하는 게 맞군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될 수도 있죠.
1: 그러게요.
0: 이건
1: 약간 냄새가
0: 어차피
1: 좋진 않아요.
0: 학교에서
1: 예.
0: 아이가 뭐 돌아오거나 하면은 다 들통이 날
1: 그쵸,
0: 텐데.
1: 그쵸.
0: 참. 자, 보겠습니다. Right? So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ight? 정답. 게이머. 맞습니다.
1: Yes.
0: 비디오 게임 선수, 게이머. 요즘에는 이제 뭐, 그쵸. 게임 자체가 e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를
1: 너무
0: 잡았잖아요.
1: 사랑받죠. 뭐
0: 그렇죠.
1: 올림픽 종목에도
0: That's
1: 있으니까요.
0: right.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졌죠. 그죠. 프로게이머, right? 자, 근데 그는 실제로 프로게이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뛰는, 선수로 뛴다. 예?
1: 아니요, 몸 같다고.
0: 같다.
1: 예,
0: 그러니까 진짜
1: 맞습니다.
0: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잘한다는 느낌?
1: 그쵸?
0: 그걸 느낌을 주려고 어떤 단어 썼을까요?
1: Like.
0: Like, okay. So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So like. 명사 하면 명사 같은 뭐
1: 같은.
0: 명사처럼 뭐요 정도로 해석이
1: 오.
0: 가능하겠죠.
1: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진짜 벽을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1: 그래요?
0: 갑자기 예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1: 벽을 잘 탄다고?
0: 아,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 같아.
1: 아, he is like a
0: Alright, he's
1: Spider-Man.
0: like Spider-Man. 이렇게 쓰면
1: 와.
0: 되겠고요. How about this? 그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봤는데 진짜 그게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처럼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1: 그쵸, 뭔가 웅장한 느낌의.
0: 해외에서 특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건 마치 성 같다.
1: 오.
0: C로 시작하는 성.
1: 그쵸. It is like a castle.
0: 오, it's like
1: 오.
0: a castl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진짜 얘가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진짜 캐슬이다는 아니지만 아,
1: 아니고.
0: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같다. Yes, okay. So 읽어보겠습니다. He's like Spider-Man.
1: He's like Spider-Man.
0: It's like a castle.
1: It's like a castle.
0: Al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1: 아,
0: 해볼게요.
1: 근데 여기 스파이더맨 앞에는 관사 어가 안 들어가는군요.
0: Spider-Ma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뭔가 특정한 형용사를 넣으면,
1: 예.
0: 뭐, 특이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스파이더 같은 맨 같다라고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1: 그쵸,
0: 취급을 하게
1: 이름이니까.
0: 됩니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참고로 추가를 한번 해본다면
1: 네.
0: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너 딱 너희 아버지 같다. 이런 거 있죠.
1: 너무 많이 쓰죠.
0: 말투, 뭐 생김새, right? 근데 like 말고 여기서 느낌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 어?
0: 그냥 뭐뭐 같다가 아니라 딱 뭐뭐 같다 그러면
1: 그래요?
0: 무슨 like라고 할까요?
1: Just like.
0: Yes, yes, yes.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1: Yeah.
0: 너는 진짜 딱 너의 아버지 같아.
1: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0: 그렇죠.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
1: oh.
0: right? 근데 이거는 정말 너 행동이 비슷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도 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너는 너는 그럼 누구 닮았니? 막
1: 넌
0: 이러면서.
1: 네 아빠 닮아가지고 하여튼간 그렇죠. 너는 하여튼간 그래.
0: 옆에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럼 이거는 you look like your father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0: 그거는 생김새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1: 아.
0: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 그쵸.
0: 좀 성향이나 이런 거
1: 하는 행동
0: 맞아요.
1: 아,
0: 뭐 말투
1: 맞아, 맞아.
0: 조금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1: 오케이.
0: 자, 그리고 trust m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믿어라. 당신이 안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는
1: 네.
0: 진짜 자신 있게 뭔가를
1: 네.
0: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추임새 같은 겁니다. So trust me. 아,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잘 빠져나가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이 아빠가 잘 그래서, 빠져나가셨어.
0: That's right.
1: 네.
0: 자, 마지막으로 ma'a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여자를 존중하는 호칭을 남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ma'am. 좀 재미 요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1: 여기서 벌써 뭔가 사죄를 아, 하는
0: 맞습니다.
1: 듯한 느낌.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1: Trust me, ma'am. He's like a pro ga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0: Alright. 걔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0: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without ing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나 먹지도 않고 일했어. 나는 일했다 먹지도 않은 채 해보세요.
1: I worked without eating.
0: I worked without eating. 걔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
1: She ran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Like that.
1: Mm-hmm.
0: 자.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게임기를 샀어요. 자, 당신은 게임 콘솔을 샀나요? 일단.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0: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1: Without asking me?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without eating. She ran without stopping.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자, 다음은요. Like ing.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크게요. 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I like learning new things.
0: New things. 걔는 그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
1: He doesn't like
0: working out. Yes.
1: Yes.
0: 자, 걔는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1: He doesn't even like video playing video games.
0: Okay. Wow, that's a long sentence right there. Okay. 자, 읽어 볼게요. I like learning new things. He doesn't like working out.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4: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3: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4: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uy a game console without asking me?
2: It wasn't me. Mayu begged for it.
1: He doesn't even like playing video games.
2: Trust me, ma'am. He is like a pro gamer. Really? He loves game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어, 자랑스럽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ould you bring me a fork?
0: There you go. Could you bring me a for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ithout 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웬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다.
1: 저런 저런.
0: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있어요.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0: 아,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month?
1: Okay.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2: Oh.
1: So many money. Last
2: oh,
1: month.
2: It's expensive.
1: You.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Hmm?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Yeah,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What?
1: 에어컨디션, okay,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okay? 밤에 잘 때 에어컨. No,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Huh?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sticky? Really sticky. Yeah, 아. I hate it.
1: 아,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아, 따로 살아야 돼. 아, 정말 머리 아프다. Headache.
2: It's a lot of money.
1: 아,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1: 아우.
0: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어우, 무서운 말이다,
0: 벌써
1: 정말.
0: 출발입니다.
1: 네.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렇죠.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나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0: 아.
1: 빌이 요금이잖아요.
0: 오,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네. 잘 알죠.
0: 아,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이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Uh-huh. Okay.
1: Yeah.
0: E-L-E-C-T-R-I-C.
1: 그래요.
0: T-R-I. 본인이 써놓고.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 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그쵸?
1: 아, 그게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0: 네네네네.
1: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1: 그쵸?
0: 그렇죠. 맞습니다.
1: 저도 그래서.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다,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 하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네. 이렇게 Y가 붙거나
0: 네.
1: 이렇게 끝나면은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아,
1: 예. 네.
0: 아, 오케이.
1: Easily.
0: Easily.
1: 예, maybe.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네.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오케이.
1: 예.
0: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high.
0: It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1: 오?
0: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1: 아.
0: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1: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0: 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0: 자, high, 높은, 그리고

0: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든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1: 네.
0: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 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이사
1: 아하.
0: 들어온 게 뭘까요?
1: She moved here인가요?
0: 안쪽이니까 move
1: Moved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1: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렇죠.
0: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뭐 언제 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필요가
1: 맞아요.
0: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1: 아,
0: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1: 그쵸.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네.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오케이.
1: 더위.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1: 그니까
0: 쓰잖아요.
1: it's so hot.
0: Right?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죠.
1: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1: 아,
0: 아쉬운데,
1: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heat요.
1: 이게
0: 오케이?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0: 잠깐만요. 이거
1: 부딪혔네요.
0: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1: 핑계
0: 드는데,
1: 아니고
0: 아니,
1: 진짜예요.
0: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the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1: 네.
0: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번 갑니다. heat, heat.
1: Heat.
0: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것 같아요?
1: 추위는 콜드.
0: 맞아요.
1: 오.
0: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간단하게
1: 네,
0: 또
1: 좋은데요?
0: 해놨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1: 예.
0: stand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1: 오.
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1: 그렇죠.
0: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못 참겠어.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더 힘?
0: 아니요,
1: 그냥
0: 그냥
1: 힘인가요?
0: 힘이죠.
1: 힘.
0: 더
1: 네.
0: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t을 한번 잡아볼게요. it을
1: 이스로.
0: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니?

0: 거야?
1: 오,
0: 어떻게 할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1: 오,
0: is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1: 잃어버렸어요.
0: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1: Can you
0: 오케이?
1: stand
0: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그
1: it? 네.
0: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그런
1: 예.
0: 얘기를 하는 거죠. I mean,
1: 아하.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it?
0: Right, 본문도 한번
1: Stand
0: 가볼게요.
1: it?
0: Stand it,
1: 네.
0: right? 이거 D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There
1: heat.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0: 네.
1: 말씀드리면은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저는 이제
0: 차라리
1: 안
0: 그냥
1: 덥고 자는 게
0: 뭔가
1: 좋으니까.
0: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0: 아하.
1: 에, 에, 에.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0: 아하.
1: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건 덩어리가 뭔가
1: 에,
0: 나온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수 없을까?
0: 아하.
1: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0: 아하.
1: 이거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나야 돼.
0: 밤에가 없죠.
1: 밤에.
0: 아하.
1: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앤 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1: 앤
0: 같은데요.
1: 나이트? 왜냐면 이건 투나잇이 아니잖아요. 투나잇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1: 오!
0: Very nice. 자,
1: Yes.
0: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0: 네.
1: 낮에
0: 낮
1: 그러면은
0: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during.
1: during day.
0: during the
1: the
0: day.
1: day.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1: 네네네.
0: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1: 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0: 끄면 안
1: 될까?
0: 될까라고 얘기를
1: 네.
0: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1: off.
0: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1: 맞아요.
0: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오. turn off the radio.
0: 그죠? Turn off the,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 네.
0: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1: 예.
0: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1: Turn it off.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

0: 후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힌트.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1: I tried to.
0: I tried to.
1: Turn it off.
0: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1: Turn it off.
0: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urn it, 아, turn on이 아니라
1: 네.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 on 대신에 넣,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turn, turn,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도저히 모를
1: 걸로.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1: Turn up이에요?
0: Yes.
1: 아.
0: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down을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0: exactly.
1: 있나요?
0: Exactly. Exactly. Okay,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1: Mm-hmm.
0: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 이 습한 게 문제예요.
0: 저는 힛보다 그 휴미드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더 못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0: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때? Okay.
1: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미드라고.
0: 예, 말하지 말걸요.
1: 그렇죠. 또 이런 거 잘 주워 먹어요. 휴미드.
0: Okay.
1: 네.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1: Dry.
0: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1: 그죠.
0: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1: 네.
0: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1: 오.
0: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sticky.
0: That's right.
1: Sticky.
0: sticky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sticker에서 나온 거잖아요.
0: 그것도 다 거기서 온
1: 그죠?
0: 거예요. 뭔가 붙는 거, correct?
1: Sticker.
0: So,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1: 그렇구나.
0: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humid 하면 sticky 하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래서 humid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Fell. 같이 알아둬야 이병자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 또 잠들었어. 나 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1: I fell asleep again.
0: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1: Don't fall asleep.
0: 오케이.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1: During
0: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1: I fell asleep again.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 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2: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2: 네.
1: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2: We moved in last month.
1: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2: 네.
1: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2: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2: 네.
1: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2: 네.
1: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2: Turn off the radio.
1: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2: 아, turn off the radio.
1: The radio죠.
2: Yes.
1: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2: I tried to turn it off.
1: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Okay.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5: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4: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5: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아,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2: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Uh-huh.
0: I'm sorry.
2: Oh, it's so hot.
0: Oh.
1: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1: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네.

0: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0: Very nice.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keep it very real. 이건 정말 real English예요. 그래서 the numbers는 숫자죠. Are a little off. Off? Turn on, turn off? 이거 뭐예요? Okay. So, this word actually means not correct. 뭔가 틀렸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off를 씁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This may be the first time. But this is also one way that we use it. Oh, something's wrong. Something's a little off. The number is off. 이게 뭔가 틀렸고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Okay, so no problem. I'll be happy to. No problem. I'll be happy to. 자, no problem 아시죠? 그럼요. Sure. 그런 거죠. I'll be happy to. 기꺼이 그러죠. 이래서 그래서 원어민들은 they always 그냥 yes, okay 여기로 끝나지 않고 sure 아주 기분 좋게 I'll be happy to.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I appreciate it. 예, yeah, 이게는 뭐 thank you하고 비슷한 거죠. Everything must be accurate.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정말 고마워요.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it. Pretty much the same thing.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So 정확하다 is accurate. So everything must be accurate.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틀리면은 안 되죠. It has to be very 정확하다. Accurate. Goo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so the first one is revise, okay? And this is a very common word that we use. 수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Change보다는 revise를 쓰죠. Alright,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So, 제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we have to change the proposal라는 거는 좀 뭔가 완전히 바꾸는 거고, revise는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자, 계약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다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So, we need to revise this. We need to revise this part. Or, we need to revise the whole thing. 그러면 거의 change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revise는 부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next. Off. This is really great. Off, right? Turn on, turn off. No. Off는 뭔가 이상하다, 좀 틀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 이 사무실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Okay.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자, 연간 통계가 저에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뭔가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다 이럴 때 off를 씁니다. It seems off to me.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런 뜻이죠. Next one. Can you check those facts? Can you check those facts? It seems off. It seems off. 자,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Okay, so, can you check those things? 항상 off라는 거는 뭔가 유감이에요. 조금,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가 중요한 거죠. So, it's not that it's wrong, but it seems not right. Okay? So, it seems off. 그래서 사람도, 아, she seems a little off today. 그러면은 뭔가 좀 오늘 이상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grea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Alright, so let's practice out loud the whole dialogue. Here we go. Can you revise this, pleas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 problem. I'll be happy to.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Okay, 자, a little off 할 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표현은요. 제가 뭘 좀 써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한번 부탁이나 허락이나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Can I use? 하고 나서 동사를 Can I use? 하고 나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물건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 동사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오늘 써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그쵸? 그 물건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그 물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는 물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 펜이라는 거는 더 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펜 좀 사용 좀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얘기를 할 때는 대개 restroom, bathroom이 있는데요. 대개 그거를 둘 다 통용해서 많이들 쓰지만

0: Bathroom은 되게 집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를 하고 restroom은 되게 공용 화장실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bathroom으로 크게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Can I use the bathroom? 혹은 your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이제 허락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으로 와이파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와이파이는 정말로 와이파이죠. 그래서 Can I use your Wi-Fi?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Can I use your Wi-Fi?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Wi-Fi?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Wi-Fi?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요청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충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충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charg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charg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상대방의 것인지 모를 때는 제가 그거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땐 your 대신에 the charger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응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충전기 좀 써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허락 구하는 방법,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use the pen? Can I use the pen?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charger? Can I use your charger?
0: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제가 그펜좀 써도 돼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I use the pen? 혹은 그펜 대신에 혹시 손님 펜좀 써도 될까요? 선생님 펜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en?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너그럽게, 아우, 그거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펜 쓰셔도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당신이 그 펜을 써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줄 때는요. You can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펜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can 동사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Can I 동사라고 허락을 구할 때, 어, you can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펜 쓰셔도 돼요. 라는 표현으로, you can use the pen. 이라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can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can I 동사로, 이제 물어보는 거를 you can 동사로 답하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거 배웠네요.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는 거를, 그쵸? Can I use your Wi-Fi?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연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방법은요,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돼서요, ho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can I use your Wi-Fi 혹은 how can I use the Wi-Fi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물어볼 때 how can I 동사 혹은 how do I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how can I use the Wi-Fi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그래서 how can I 동사로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또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can I use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 철입니다. 바로 try again이죠.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전체 일주일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그렇죠? 예, trace back. 예, 한번 쭉 그 흔적들도 찾아보고요. 동시에 이 기쁨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기쁨일까요? 반복의 기쁨. 하지만 또한, 예, quite reversely, 그죠? 예, 돌려보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지루함보다는요. 그렇죠? 좋은 곳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 그거는 지루하지 않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Okay, ready? Let's hit the road. 빰빰빠람빰빰 미션 possible. 자, 실행 가능한 미션입니다. 월요일 거.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아,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How did you?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뭐였죠? Spouse. 예,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발음은 두 가지예요. Spouse 하셔도 되고요. Spouse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spouse는 아니에요. 예, 이거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하는 것이 current고요. 여기 발음 뒤에 How did you가 How did you? How did you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됐죠? 그랬더니 그렇게 만난 것은 못 만난 것은 ing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Meeting my wife, 그렇죠? 예, was fate. fate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fat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도전적으로 뭔가 바꾸겠다 그걸 desti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명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느낌이 fate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건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그렇게 점지되었다라는 느낌이겠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좋습니다. 화요일 거는요.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빈도 높다고 했죠. 시험에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말할 때에도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been이겠죠. Must have been. 그래서 제니 must have 그 다음에 뒤에 놓쳤으니까 이거는 been이 아니고 missed겠죠.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그래서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 발음도 last night 이렇게 안 들리고요. last night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Or 그렇지 않다면 she would be here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by now 추정에 근거인 거죠. 뭐뭐할 텐데 would be here by now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되면 or 하는 거 대신에 otherwise, other, wis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Otherwise, she would be here by now. 자, 수요일 거는요. 내 손금 맞을 수 있는 사람 나한명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서로 한 술씩 더 뜨고 있어요. 자, 누구를 알고 있다?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읽어준다, 손금을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전부 다 read를 씁니다.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죠. 한쪽만 보면 palm이고 양쪽 다 보면은 palms 혹은 다른 사람 것까지 보면은 who can read your를 빼고요. who can read palms. 그러면은 사람들 손금 볼수 있는 사람 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체적이니까 your palm. 보통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해 손금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자, 일단 정말 나는 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아는데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이것도요 구어체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이럴 때도 Hey, you read my mind.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을 읽었다. 스펠링은 read, R-E-A-D 현재나 read. 그렇죠.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Hey,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목요일 건데요.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라고. 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뭐할 기분이다? I'm in the mood. 이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아니다? I'm not in the mood.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지금은 너랑 그렇게 말싸움을 벌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진짜 싸우는 거면 fight with you가 되겠고요. 말싸움이니까 argue with you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야, 너 항상 그러더라. 예, 그래서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at. 발음은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 거는요. 어떻게 그리도 자신의 잘못을 못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도?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죠. How could you be? 그렇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안 보이는 거니까. To your own fault. 해서 발음도요. Could you be가 아니고 could you be처럼 들려요. Could you be?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 fault는 우리가 테니스 보시면은요. 테니스 할때 서브 그죠? 서비스를 딱 했는데 거기서 잘못 나가면 fault, double faul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게 이 fault예요. 예, 그래서 fault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예, 포인트가 이때의 own faults. 스스로의 바로 예, 잘못이니까 false s가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누가 말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기 전에 본인의 예, 눈에 있는 예, 들보를 벌한 얘기죠. 티끌이 아니고요.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예. 자, 그러면은 맡겨서 세차하다.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그럴 때는 had라는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had my car washed. 그렇죠? 차를 맡겨서 세차한 거고요. And it rained again. 너가 기우사야. 비를 오게 하는 사람이야. You are the rainmaker. 이렇게 이제 웃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Coming up, today's quote. Right, we're gonna talk about mistakes today.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실수를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실수를 고칠 의도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It is not how we make, 그렇죠? Mistakes. 예. But 뭐예요? How we correct them that defines us. 소위 말하는 이게 강조구문이에요. It is that에. 그래서

It is that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바로 not, but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defines의 s가 있는 이유는 그 사이 걸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it is not how we make mistakes.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But how we correct them. 그렇죠? 어떻게 실수를 바로 잡는가이다. That defines us. 자, 그래서 실수를 그냥 멀리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나를 그렇죠? 깨우침을 더 줘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네, 늘상 더 실수, 물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실수는 하지만 안 되겠죠.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co.kr.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

0: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진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볼까? 다들 준비됐지?
1: 똑같은 느낌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겸손,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모르겠는데 약간 누구누구를 겸손하다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뭔가.
2: 어른들이 겸손하다 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0: 진짜 모르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2: 네, 넷!
0: 겸손은 남을 귀중하게 대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란 뜻이에요. 칭찬을 들으면 겸손한 태도로 고마움을 표시해요. 실력이 뛰어날수록 겸손해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테니 그 중에 어떤 게 겸손한 대답인지 맞춰보세요. 와, 친구야. 내가 그린 그림 정말 멋져. 실력이 대단한데? 이제 보기가 세 가지가 나가요. 겸손한 태도로 답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3: 뭐 이 정도?